참전원을 은빛 수녀입니다. 똑같은 나무에 매달려 자라도 어떤 과일은 더 달고 어떤 과일은 슴슴하지요. 햇빛을 더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어서인지 한 나무에서 자라도 저마다 맛이 다릅니다. 똑같은 시절에 모내기를 해도 어느 집 들녘에는 유독 더 빨리 익어갑니다. 비료의 차이도 있겠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느냐가 또 관건이겠죠. 올해는 빠른 추석이라고 해도 벌써 햅쌀이 나오고 황금빛 들녘도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풍경을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절로 뿌듯해지는 가을날의 풍요가 아닐까 하네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9월 14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곡은요. 김성호 회상 2037님이 듣고 싶어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수녀입니다. 예.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찌 그리 다르냐 이런 말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죠. 특히 옛날에는 저만 해도 팔남매잖아요. 한다 쓰인 분도 계시고 형제가 많은 집에서 어쩌면 그렇게 다르냐. 둘도 다르죠. 같은 손가락이라도 길고 짧은 게 있으니까요. 과일도 한 나무에서 똑같이 자라도요. 어떻게 햇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과일의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요즘 또 모내기, 거의 같은 시절에 모내기를 시작했는데도 어떤 집 논은 아직도 초록 물결이 한창이고 어떤 집 논은 벌써 노랗게 익어가는 논도 있습니다. 올해가 조금 이른 추석이긴 하지만요. 일찍 모내기를 한 곳에 벌써 햅쌀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도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 주의 시작이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CPBC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에 CP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빵이 새롭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빵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정말 새롭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이고요.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것은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아차, 지금 참 좋은 오늘 들어야 되는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림 기능까지 추가됐고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새로워진 CPBC 빵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웃들에게도 널리 권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8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은빛 창가. 순대 하나를 먹는데도 참 다릅니다. 서울 사람은 당연히 소금에 찍어 먹고, 전라도에서는 초고추장, 경상도에서는 막장에 찍어 먹는다고 하죠.

서울 사람들은 무나 배추로 전을 부친다는 건 그 자체를 신기하게 여기는데요. 막상 먹어보면 슴슴하고 담백한 그 맛에 마치 평양냉면처럼 자꾸자꾸 빠져든다고 합니다. 요즘은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도 많이 간소화되고 생전에 고인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격식만 까다롭던 차례상도 이렇게 하나 둘 간소해지고 있는데요. 어느새 추석을 앞두고 마트나 시장에서는 선물 세트뿐 아니라 제수용품도 눈에 띄는 자리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혼상제도 이렇게 조금씩 간소화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정성이니까요.

For once in my life, 프랭크 시나트라, 스티브 원더, 글래디스 나이트 목소리로 들려드렸어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순대 드실 때 소금에 찍어 드세요? 아니면 초고추장? 아니면 막장? 아니면 또 다른 소스가 있을까요? 저는 물론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근데 초고추장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금치는 간장으로 무치세요? 된장으로 무치세요? 전 된장이 더 좋더라고요.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물며 차례 음식이야 또 그 지역색이 또 뚜렷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또 변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차례상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격식에 딱 맞춰서 차례하는 부담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가서 그런지 격식이 조금 더 간소해져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바람직한 것 같아요. 평소 고인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차례상에 올린다? 좋지 않아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피자나 치킨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추석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추석 고향길 참 좋은 오늘에서 추석 연휴 24일, 25일 특집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여러분이 신청하신 노래로 꽉 채워드릴게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보내주셔야 돼요. 이번 추석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 고백, 못다한 인사, 사랑 고백, 그런 편지글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까지 가족과 함께 듣고 싶은 이 노래 보내주시면 그날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소개가 사연된 사연자분에게는 선물도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글머리 추석 하시고 24일이나 25일 원하는 날짜 적으셔도 좋고요. 편지와 신청곡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톡으로도 보내주시면 빵톡으로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배님 즐거운 월요일이에요. 그러게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대구와 와 있는데 대프리카도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예요. 아침 저녁엔 쌀쌀하고 낮엔 덥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뭐 대프리카도 이제는 더 이상 가을이 선선히 다가올 것 같습니다. 계절은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김상은님, 수녀님은 바쁘셔서 주일에도 모셨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저 주일에 쉬는 것이 그냥 원고 다듬고 하는 게 제가 쉼의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이어지는 노래는요, 8894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싸이의 낙원.

0: about. It's all about you.
1: 싸이 낙원 들려드렸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당첨되신 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매일 5분. 당첨자 5분에게 1년 동안 정기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생각날 때마다 틈나시는 대로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이제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아우, 이제 가을이니까 이런 문화생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문화 선물 잘 들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25년 백상 예술대상 연극 부문 젊은 연극상과 서울 예술상 특별상을 수상한 유쾌하고 발랄한 가족 연극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10월 6일일까요? 저녁 7시 30분. 마포 아트센터 플레이맥. 10월 6일 저녁 7시 30분 마포 아트센터 플레이맥. 원하시는 분 연극하시고요. 성함 샵 1053에 남겨주세요. 다음 것도 연극인 것 같으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가족 연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연극. 그리고 두 번째 또 문화 선물입니다. 허균의 홍길동전. 지필 과정을 쓴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낸 현대판 마당극. 아, 이건 마당극입니다. 마당극. 공주 국제연극제 대상작입니다. 몬스터 허균. 대학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희망하는 날짜에 관람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연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요. 이거는 마당극 하시고 글머리 마당극 하시고 성함 샵 1053에 남겨주세요. 대학로 블루에서 공연합니다. 예, 오늘 참 좋은 오늘 월요일에는 여러분 소확행 퀴즈 함께하고 계시죠? 소확행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들어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추억의 노래 듣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아, 옛날 이 노래. 그러면 그럴 때마다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이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샵 1053 빵톡으로도 신청해 주시면 이 시간 들려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오늘 두 곡은요. 현희와 덕이의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그리고 나미 빙글빙글 두 곡 듣고 오늘 소확행 퀴즈 만나볼게요.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우리가 이쯤에 꼭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들 함께 생각해보는 정보와 재미의 잡학사전 소확행 퀴즈로 만납니다. 정답도 좋고요. 정답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들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기발한 사행시 환영합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샵 1053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보내주신 분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면 절로 떠오르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네 글자 하늘을 보면 하늘은 높죠? 이 동물은 토실토실 살이 찌죠? 가을을 대표하는 이 네 글자 사자성어 무엇일까요? 하늘은 높다. 이 동물은 토실토실 살찐다. 지금은 맑은 하늘 풍요로운 결실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지만요. 이 사자성어는 약간 그 유래를 보면 살벌합니다. 가을에요 말이 살찌면 이미 나왔습니다. 말이 살찌면 북방 유목민들이 그 기동력으로 국경을 넘어 침략하기 좋은 시기라서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안보적 경고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 장성을 쌓았고 훗날 진시황이 이를 이어붙여 만리장성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원래는 추고마비 혹은 추고새마비라는 말이었는데 이것은 일본을 거치면서 지금 형태로 바뀌었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의 유래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면 북방 민족이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걱정의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은 맑은 하늘과 풍성한 결실을 뜻하는 좋은 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은요 흉노즉 대신 다른 걸 경계해야 되죠. 바로 멈추지 않는 식욕이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가을의 청취 물씬한 이 사자성어 네 글자 무엇일까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네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또 여러분의 기발한 사행시 지금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발한 사행시도 보내주세요. 물론 당첨자분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발한 사행시 두 곡 들으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또 친절한 참 좋은에서는 힌트송 준비했죠. 잘 들으시고요.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디에 강조되고 있는가. 아 이게 뭐더라. 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송 보내드립니다. 홍제 천의 금음달 고 상지의 반해대원 연주로 들으시고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다 비치의 목소리로 두고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행시 만나봅니다.

홍제천의 금음달 고상지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답이 지었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오늘의 수학행 퀴즈 정답은요. 바로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원래 이 말은 가을이 되면 말이 토실토실 살찌니까 그 기동력을 앞세워 북방 유목민들이 국경을 넘어 침략하기 좋은 시기라는 뜻에서 경계해야 돼 라는 안보적 경고로 쓰였다고 하는 천고마비. 그러니까요. 그때는 말 살찌면 흑노족이 쳐들어올까 걱정했지만요. 지금은 나의 군살이 쳐들어올까 봐 벌써부터 식욕이 늘어나고 추석도 다가온 이래저래 걱정이 되는 단어 천고마비였습니다. 여러분의 또 기발한 사행시 만나보지요. 2214님 천 천상의 여인이시오. 어우 처음부터 좋아요. 천상의 여인이시오. 고 고이 제게 오소서. 마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비 피가 와도 제가 마중하렵니다. 그럼요. 천상의 여인인데 비뿐이에요. 폭풍이 몰아쳐도 가야죠. 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김상은님 천 천천히 걸으면 살 안 빠져요. 고 고통이 있어야 살이 빠지죠. 마 마른 체형이 되려면 비 비만 탈출부터 해야죠. 그럼요. 빨리 걸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8915님 천 천만냥만큼 고 고마운 마 마음으로 비 비타민 팍팍 쏩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8915님 천만냥만큼 정말 비타민이 기운이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4118님 천 천하를 휘어잡던 폭염이 고 고요히 물러가고 마 마음이 넉넉해지는 비 비단같이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의 가을이 와요. 와 4118이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사행시가.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천하를 휘어졌던 폭염이 고요히 물러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비단같이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의 가을이 온다고 4118님 아름다운 사행시 보내주셨어요. 1445님 천 천하에 고 고집쟁이 마 마이 써니가 비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른 그 고집은 어른이 돼서 조금 다르게 변화되겠죠. 자기만의 신념 이런 걸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고집 부린다 그래서 무조건 야단치지 마세요. 그 고집이 정말 좋은 열정과 진념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7654님 천 천천히 다가와 주세요. 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마 마음에 들었거든요. 당신을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사랑 고백이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또 이럴 때 이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고마비에 대한 사행시 받고 있습니다. 장범준 당신과는 천천히.

장범준 당신과는 천천히 윤종신 오르막길 5019님이 천천히 고생스러워도 마음만은 정상 꼭대기 비 비로소 정상 도착 와 기분 좋다 하서 오르막길 잘 들으셨나요? 오늘 천고마비에 대한 여러분의 사행시 만나봤습니다. 말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살찌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마웠고요. 1597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에게 내일 아침 9시 커피 쿠폰 배송해드립니다. 끝곡은요. 4309님의 사행시 천천사님 고마워요. 마음의 멋이대요. 빛으로 이끌어주시네요. 라고 하셔서 지금 사라 맥클라클란의 안젤 듣고 있죠?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신앙과 음악,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월요일이면 자주 등장하는 뉴스, 바로 교통체증 소식인데요. 이런 교통체증은 사고나 공사뿐 아니라 한 운전자가 속도를 조금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작은 행동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죠. 뒤따르던 차들이 연달아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 전체에 정체가 생기는 일종의 나비 효과인 셈인데요. 반대로 작은 행동 하나가 좋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상냥함이 좋은 기운을 퍼뜨리고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이그나시안 파드레프스키의 미셀라네야 작품 16, 4번 곡 녹턴 B 플랫 장조 피아노의 넬슨 프레이어리의 연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0: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폴란드의 정치가이자 또 이 피아니스트였죠. 이그나시 안 파드렙스키의 미셀라네아 작품 16. 그 중에 4번 녹턴 B플랫 장조 피아니스트 넬슨 프레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영국 민요 스카브로 페어. 스카브로 페어 이 시장에 가면 parsley, sage, rosemary and thyme 아주 좋은 그 식재료들 맛있는 그 향신료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리톤 브린 테르벨 그리고 소프라노 케이트 로얄, 베리 워즈버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영국 미녀 스카버러 페어. 이거 뭐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도 너무나 유명하죠. 스카버러 시장, 바리톤, 그 웰시 출신의 브린터벨.

숲 관리인 오버처 서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24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임현정의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두 번째 불멸 우리가 선물로 드립니다. 베토벤 시리즈 소나타 시리즈 1 영웅의 강렬한 투쟁에 이어서 베토벤 영혼의 완결판인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두 번째 불멸을 갖고 10월 3일 예술전당 콘서트홀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 함께 하실 레퍼토리는 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과 5번, 7번 다 홀수곡들이죠. 그리고 21번 시장초 작품 53 발트슈타인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임현정의 연주 듣고 싶으신 분들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 닐슨 이 덴마크 작곡가의 클라리넷 협주곡 작품 57 1악장 알레그레토 운뽑고 클라리넷의 알레산드로 까르보나레 정말 바스타 이름 같네요. 가르보나레 그리고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한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칼 닐센의 클라리넷 협주곡 작품 57, 1악장 알레그레토 운 뽀꼬, 클라리넷의 알레산드로 가르보나레, 그리고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한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베르겐 참 아름다운 도시죠. 산 위에 올라가도 아주 그 북해 광경이 쫙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지휘자 네빌 마리너입니다.

네빌 마리너와 그가 1958년에 창단한 아카데미 of St. Martin the Fields는 영국 클래식 음악의 자존심으로 꼽힙니다. 처음엔 런던의 뛰어난 연주자들이 모인 소규모 현악 앙상블로 출발해서 이듬해 런던의 St. Martin the Fields 교회에서 첫 연주회를 열었는데요. 카라얀과 번스타인 같은 스타 지휘자들이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던 1970년대와 80년대 네빌 마리너와 이 악단의 연주는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웅장한 음향이나 강렬한 개성을 앞세우기보다 투명하고 정교한 합주와 균형 잡힌 해석으로 음악의 본 모습을 들려줬기 때문인데요. 네빌 마리너는 처음엔 악장석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소규모 실내 악단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휘봉을 잡으면서 대규모 교향악단은 물론 오페라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갔는데요. 바로크 음악부터 20세기 작품까지 그가 평생 녹음한 음반은 600장이 넘고 그 안에 담긴 작품도 2천여 곡에 이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녹음을 남긴 지휘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죠. 이미 수없이 연주하고 녹음한 명곡도 투명한 음색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새롭게 들려주며 클래식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1번 E플랫 장조 계열번호 16 1악장 알레그로 몰토입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네빌 마리너는 1924년 4월 15일 영국 링컨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 허버트 마리너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연주했고 어린 아들에게 두 악기를 직접 가르쳐주죠. 학창시절에는 훗날 작곡가로 활동한 스티븐 레이스와 함께 재즈밴드에서 연주하기도 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과 재즈를 가까이 한 이 경험은 훗날 다양한 음악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밑바탕이 됩니다. 1939년 15살의 네빌 마리너는 런던 왕립음악대학에 입학해 바이올리니스트 윌리엄 헨리 리드에게 바이올린을 배우는데요. 하지만 그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영국 음악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죠. 많은 연주자가 군에 입대해 오케스트라에 빈자리가 생겼고 네빌 마리너도 어린 나이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제2 바이올린 주자로 연주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역시 1941년 영국 육군에 입대해 정찰 임무를 맡았지만 신장 질환으로 2년 만에 군 생활을 마쳤고요. 이후 네빌 마리너는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음악원에서 바이올린 공부를 이어가다가 전쟁이 끝난 뒤 본격적인 연주 활동에 나섭니다. 그는 모교인 런던 왕립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현악사중주단과 여러 실내악단에서 연주 경험을 쌓았는데요. 1950년대 초에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고 1956년에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제2 바이올린 수석을 맡습니다. 그는 1968년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여러 거장 지휘자와 함께 연주했는데요. 오케스트라 한가운데에서 각 지휘자가 소리를 만들고 연주자들을 이끄는 방식을 지켜본 경험은 훗날 네빌 마리너가 지휘자로 성장하는 데 큰 자산이 되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니엘 오베르의 프라디아볼로 오페라 프라디아볼로 악마의 사제입니다. 자, 오버처 가운데서 이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다니엘 오베르의 프라 디아볼로 오페라 악마의 사제 가운데서 오버처 들으셨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조아키노 로시니의 스트링 소나타 3번 C장조 3악장 모데라토 첼로의 로얄 딜디앙 앙상블 엑스플로라시옹의 연주 들으실 거고요. 잠시 후 2부에는 백재훈의 행복한 오페라 있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요즘 그 오디세이 영화로 너무나 유명한 율리시스의 귀환인데요. 율리시스의 조국으로의 귀환 이 작품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엘 딜티앙과 앙상블 엑스플로라시옹의 연주 먼저 들으시죠.

조아키노 로시니의 스트링 소나타 3번 C장조 3악장 모더라토 첼로의 로엘 딜디앙과 앙상블 엑스플로가시옹 이 탐험 앙상블의 연주 함께 들으셨습니다. 요셉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E플랫 장조 호버켄 번호 16-49 3악장 피날레 템포 디 미뉴에토 미뉴에 템포로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랜델의 연주 들으시면서 전 2부의 백재현의 행복한 오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여.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요즘 그 영화 이 The Odyssey, 이 오디세우스 이 영화가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1: 1000만이 넘었습니다.
0: 와, 1000만. 와,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인기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저는 그거를 안 해요. 안 보고. 그리고 나중에 봐요. 좀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다 하는 걸 좀 하기 싫어하는 그런 그
1: 그래요?
0: 예, 굉장히 제가 파퓰러한 거를 막 따라갈 것 같지만 저는 저만의 저만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열풍이 지난 다음에 보려고 했는데
1: 네.
0: 선생님 지금 그 이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율리시스의 귀환을 가져오신 네, 바람에 네. 큰일 났다. 빨리 봐야 되겠다. 지금 기르고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1: 지금도
0: 감사합니다.
1: 지금도 살짝 지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사실 너무 보고 싶고.
0: 네, 네, 네.
1: 근데 이게 IMAX용으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제가 인터뷰를 정말 많이 봤는데
0: 네.
1: 그 배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연기를 하는데 이 IMAX 카메라가
0: 네.
1: 엄청 시끄럽대요.
0: 윙
1: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연기가 안 되네.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화면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보통의 영화 화면으로 보면 잘리는 부분이 영화 보는 사람들이 저기가 잘렸네 이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0: 그래요.
1: 제가 그걸 IMAX로 보려고 계속 그 노력을 하는데 딱 열리는 순간 맨날 두 장, 여섯 장 이렇게 남고 그것도 맨 앞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0: 두 장, 여섯 장 남으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까? 몇 명이 가야 되는데요?
1: 아니, 그게 맨 앞줄은 그 IMAX 영화를 보는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맨 뒤 줄이 가장 IMAX 영화관에서는 좋은 자리고
0: 그래요?
1: 전체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뒤로 갈수록 좋은데 이게 맨 앞자리만 남았거나 뭐 두 장 이렇게 남으면 정말 제가 가서 이렇게 세 시간을 생각만 해도 네, 그래서
0: 그렇구나. 전 어렸을 때 맨 네. 앞자리에서 보는 거 좋아한 적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1: 진짜?
0: 일반 큰 대한극장 이런 데서 보는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0: 네. IMAX랑 다르죠.
1: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꼭 성공을 해서 다음 주에는 영화와 오페라의 그 접목 그 비교 이런 것을 꼭 해보도록 오늘
0: 네, 노력해 주세요.
1: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은 그 보지 않은 채 하는 그 코끼리 다리 만지기입니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1: 오늘은 그래서 호메로스와 오페라의 이 접목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오디세우스에 관한 얘기는요. 그리스 신화에 일단 등장을 하고
0: 네.
1: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굉장히 유명한 책 두 권이죠. 저희 대학 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문과 학생들이
0: 네.
1: 읽지도 않은 채로 일리아드를 딱 이렇게 한쪽에 손에 딱 이렇게 들고 오디세이나 일리아드를 들고 가면 뭔가 있어 보인다.
0: 저는 한 번도 들고 지나간 적 없어요.
1: 아 진짜요?
0: 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1: 그런가요?
0: 네네네.
1: 난 그런 척하지 않아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신감인가요?
0: 그렇죠.
1: 문과 학생들 중에 특히 네. 미학과 학생들 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리아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괜히 손때도 묻혀보고 막.
0: 그 혹시 방탄소년 그 그분이 미학과던데.
1: 아 그런가요?
0: 네네네.
1: 그 김태권 작가 저랑 같이 일하는 김태권 작가가 미학과.
0: 아 그렇군요.
1: 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지만
0: 네.
1: 그 방시혁 씨가 나중에 둘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될 것 같아. 그 김태건 그 우리 작가가 얘들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0: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분이셨군요.
1: 그런 일은 뭐 어디나 있죠. 본인들도 몰랐대요.
0: 네, 저도 성공할지 몰라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첫 번째 나온 앨범 사인 다 받아가지고 준 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KBS 프로듀서한테 줬죠.
1: 우와.
0: 따님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0: 네.
1: 참 어쨌든 빨리 돌아오면
0: 네.
1: 자 일리아드가 트로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일리아드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썼고요.
0: 맞아요.
1: 이게 사실 트로이 전쟁 전체라기보다 이 부제가 아킬레우스의 분노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왜 분노를 했냐면 우리 그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영화 그 트로이의 뭐 이랬던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잖아요.
0: 오 진짜 15년 됐어요. 맞아요.
1: 저는 몰랐어요. 시간이
0: 브래드 핏 나온 거.
1: 와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이 브래드 오빠가 지금도 그렇게 젊으신 줄 알았사오나.
0: F1에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1: 그렇죠.
0: 멋있죠.
1: 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0: 아니 그저 목에는 네. 목 주름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1: 아 그런가요?
0: 네네.
1: 아니, 목 목짐이야 우리가 용서해줄 수 있죠.
0: 아니 그 영화에서 잘 보여요.
1: 아 그래요?
0: 네네.
1: 아 저는 얼굴 보느라고 목질로만 보는 것같아요. 여기 보면 정말 젊고 예쁜 우리 아킬레우스 오빠가 브리세이스를 만나잖아요.
0: 아.
1: 이 브리세이스가 이 전리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가 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아가멤논이 크리세이스라는 또 다른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아폴로 사제의 딸이에요. 그래서
0: 아,
1: 아폴로
0: 전리품으로 이렇게 딸을 그러니까 공주를 얻은 거예요?
1: 공주 여자 이제 그 신관들 아, 예쁜 언니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이제 얻은 거죠.
0: 네네네.
1: 그런데 이제 크리세이스를 전리품으로 얻었는데
0: 네.
1: 예,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니까 아폴로 네. 신이 화가 나서 계속 벌을 내리는 거예요.
0: 어.
1: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크리세이스를 보내야 된다.
0: 네.
1: 우리 아폴로의 이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내주게 됩니다.
0: 네.
1: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어야 된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브리세이스를 나에게 보내다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서 이 두 가지로 화가 나는데요. 이 일리아드에 보게 되면 내가 브리세이스를 사랑한다. 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0: 네.
1: 마음을 전하는 구절이 또 있고
0: 네.
1: 그리고 전리품이라는 것은 장군의 어떤 명예입니다. 명예가 실추당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났다가 이 화가 전체가 이제 헥토르에게 또 옮겨가게 돼요. 헥토르가 자기 친한
0: 헥토르.
1: 친구 예, 파트로클로스를 죽이게 되는 이 장면에서 형제와 같은 내 친구를 죽였다. 그래서 이 분노가 다시 옮겨가게 돼서
0: 그 헥토르는 저긴 나오잖아요. 그 트로이 전쟁.
1: 그렇죠. 여기 또 유명한...
0: 너무 멋있었어.
1: 네. 너무 멋졌잖아.
0: 아유, 최고의 남자였지.
1: 그러니까요. 네. 프리아모스가 찾아와가지고 밤중에
0: 네.
1: 나의 아들의 시신을 돌려다오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여기서 너의 늙은 아버지 펠레우스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둘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0: 벌써 나와요.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1: 계속 넘어가도록
0: 한번 해보세요.
1: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리아스의 첫 문장이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그래서 이 유명한 이 트로이 영화가 이제 일리아드 장면에서 나오겠고
0: 네.
1: 우리가 오늘 쳐다보게 되는 율리우스의 율리시스 율리우스라니 율리시스
0: 괜찮습니다.
1: 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0: 네, 네, 네
1: 귀환은
0: 네.
1: 율리시스의 귀환은 이 두 뒤에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0: 율리세스입니다.
1: 율리세스.
0: 율리시스의 귀환.
1: 선생님 어렸을 때 우리 만화 예.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0: 어떤 만화요?
1: 율리시스 우주의
0: 저 죄송한데 네. 저 세대가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1: 안 다른데? 그요 만화 영화
0: 제가 더 어리지 않나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런 되게 유명한
0: 네네.
1: 거기서는 만화 영화인데 우주를 돌아다니는 율리시스.
0: 그래서, 있었던 것 같다.
1: 예,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머릿속에서는 율리시스 기억나기 때문에
0: 네.
1: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트로이 전쟁 이후에 율리시스의 귀환에
0: 예.
1: 대한 오페라와 이 소설이
0: 네.
1: 이제 그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실 그 영화도 이 호메로스의 율리시스의 귀환 이 그 오디세이아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영화
0: 그렇죠?
1: 또 오페라가 됩니다. 그래서
0: 예.
1: 결이 같습니다.
0: 예예예. 예.
1: 자, 아이고 길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
0: 네.
1: 이제 오페라로 들어가 보면
0: 오페라로
1: 이게 되게 좀 철학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0: 그렇겠죠.
1: 이 얘기부터 시작되지 않고 프롤로그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프롤로그에 나타나는 이 그 의인화된 인물들이 네 명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시간, 사랑, 운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처음에 나와가지고요. 나는 인간이 빚어낸 것이다.
0: 네.
1: 모든 것이 나를 어지럽히고 한 줄기 숨결에 쓰러뜨린다. 나와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슬프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0: 우리는 다 자기랑 싸우지 않나요? 자기와의 투쟁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모자무사처럼 모두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것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0: 네네.
1: 자 시간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피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도 인간도 나를 피할 수는 없다. 인간들이여 도망갈 생각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운명이 나오죠. 운명이 네. 나와서 삶은 변덕이다. 기쁨, 슬픔이 다 존재하지만 나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오. 부와 영화를 내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나눠준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유명해지고 나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사는가 오. 뭐 이런 불만들을 막 터뜨리면서 살잖아요.
0: 예.
1: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은 눈을 가린 사람이기 때문에 가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에게나 부와 영화를 나눠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고 할 게 아니다. 또 사랑이 톡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신들의 신이다. 왜냐?
0: 그럼 아까 그 얘기는 복불복이라는 얘기인가요?

0: 복불복이다 사실은. 아. 행운이 따라야 되는 일이다.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1: 하는군요.
0: 많아요. 네. 자, 사랑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신들의 신이다. 왜냐? 사람도 신도 나를 피해 갈 수는 없다.
1: 네.
0: 그리고 나는 그들 모두에게 상처를 입힌다. 내 화살 앞에는 방패도 소용없으니 꼼짝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1: 예.
0: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1: 네.
0: 사랑은 기쁨도 주지만 피해갈 수 없는 고통도 준다. 뭐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틀을
1: 네.
0: 오페라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1: 아, 요거 장치가 있어야 그 다음에 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0: 그렇죠,
1: 게 쉽겠죠.
0: 그렇죠.
1: 좋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그야말로 오페라를 정말 정형화 시킨 바로크의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리토르노 둘리세 인 파트리아 율리시스의 고국으로의 귀환이네요. 그렇죠? 그 프롤로그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소프라노 케이트 플라워스가 아모레 사랑 역을 불렀고 소프라노 린다 러셀이 포르투나 운명 역을 메조 소프라노 디어나 몬테규 인간의 연약함 루마나 프라질리타 역을 불렀고요. 베이스 우고 드라마가 템포 시간 역을 불렀습니다. 레이먼 레퍼드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79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Claudio Monteverdi의 오페라 Il Ritorno d'Ulisse in Patria. 이게 이제 율리시스의 귀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네.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율리시스가 이제 고국으로 이 아버지의 나라 고국으로 이제 귀환하는 귀환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프롤로그 함께 들었습니다. 아모레 사랑 역의 소프라노 케이트 플라워스, 포르투나 역의 린다 러셀 운명, 그리고 메초 소프라노 디아나 몬테그 루마나 프라질리타 막 깨질 것 같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베이스 우고 드라마 템포 시간이었고요. 레이먼드 레퍼드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79년 녹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저 아는 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0: 네.
1: 언니는 율리시스가 오디세우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너무 다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 이름이 많은데 여기 오디세이, 오디세우스, 율리시스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0: 그러니까.
1: 오디세우스가 그리스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 이름이고요. 오디세이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율리시스는 라틴어로 표기한 오디세이. 아, 그러니까 율리시스는 그 다른 언어로 부르는 오디세이의 이름인 거죠.
0: 벌써 얘기한 거 다 까먹었습니다.
1: 아, 그러시면 안 돼요.
0: 예전에 클래식 오디세이라는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했었는데
1: 네네.
0: 이걸 왜 클래식 오디세이라고 부르나 그랬어요. 왜냐면 그 사람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여행이라는 뜻은 이해는 가는데 클래식 오디세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1: 정처 없이 헤매는?
0: 그러니까.
1: 그 왜냐면요. 이게 우리 율리시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10년 그리고 전쟁에서 집까지 돌아가는 데 10년 이렇게 걸려서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10년의 뒤에 10년에
0: 싼 거 타셨나 보다. 그죠?
1: 그게 왜냐면 그 외눈박이가 나오잖아요. 외눈박이
0: 그렇죠.
1: 거인이 나오는데
0: 아거스.
1: 아거스,
0: 아거스 아닌가?
1: 키클롭스.
0: 예. 네. 뭐, 예.
1: 그럴 텐데 그 이 눈을 찌르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0: 네.
1: 뭔가 이게 내가 해냈다. 나 그 소위 말해 나 잘났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외치게 돼요. 내 이름은 오디세우스야. 내가 너를 무찔렀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눈을 찔렀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0: 그쵸.
1: 그의 아버지가 포세이돈이에요.
0: 아이고야 너무 무섭다. 넵튠이 넵튠. 바다의 신.
1: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름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호메로스에 보면 나는 아무도 아니야. I'm nobody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잘난 척 한 번에 나는 오디세우스야.
0: 그걸 이제 알리고 싶은 공명심 뭐 이러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0: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
1: 그 입이 방정이. 그래서 그 방정을 하는 바람에
0: 그거 압니다 저.
1: 그 얘기는 나중에.
0: 네.
1: 그래서 이 키클롭스가 그걸 네. 딱 듣고서는 야 너 딱 걸렸어. 그래서 아빠한테 이르는 거죠. 오디세우스라는 애가 내 눈을 찔러서 나는 장님이 되어서 눈이 멀게 되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계속 방해라는 거예요. 넵튠이.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걸렸다. 자, 그 10년 걸리는데 중간에 뭐 사실은
0: KTX 타고 가야 되는데 뭐 비둘기호를 타고 간 그런 셈이 됐죠.
1: 아, 비둘기호는 그래도 일직선으로라도 가는데 이건 여기
0: 통일인가?
1: 갔다가 저기 갔다가 네. 막 그러니까
0: 네네.
1: 참 힘들었죠.
0: 예, 예.
1: 중간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0: 예.
1: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얘기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클래식 오디세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생기는 여정이다. 뭐 그렇게 해서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0: 아, 그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1: 네.
0: 쓸데없어 보이는.
1: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렇게 돌아다녔다 하는 얘기를
0: 네.
1: 파이아케스에 가서 하는 바람에 내용이 이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가 겪었던 얘기를 오디세우스가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말 가련한 여주인공이 아니 남편은 전쟁도 나가고 사실은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른 여자 만나서 애도 낳고 그렇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모험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이 페넬로페 페넬로페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그렇게 예쁜 여자는 아니었다고 해요. 예쁘진 않은데 굉장히 성격이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유명한 게 이 양탄자를 하나를 닫자면 내가 구원자들의 이 저기를 구원을 받아들이겠다. 네. 근데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양탄자를
0: 왜요?
1: 따고
0: 왜 받아들일 수 없어요?
1: 아, 남편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 여자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20년을 기다렸는 그런 여인인데 낮에는 양탄자를 짜고 밤에는 이걸 열심히 풀어요. 완성이 되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약간 그 저기랑 비슷하다. 그죠. 노르웨이의 그 헨리 깁슨의 페르긴트 솔베이그. 솔베이지.
1: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솔베이지. 비슷하게.
0: 솔바이 솔바이. 예.
1: 자, 그래서
0: 여기서 나왔겠죠, 뭐.
1: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프롤로그가 지나고 나면 가련한 여왕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가련한 기다리는 남편 오지 않고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에 이제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남편이 전쟁 나가 그리고 집에 안 돌아와가 20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살 20대와 30대 정말 여자로서는 정말 좋고 가장 예쁜 시절을 아들 하나 키우면서 날건달 같은 구원자 108명을 궁에서 계속 보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디세우스도 고생을 정말 했지만 정말 이 기다리면서 고생을 정말
0: 페넬로페
1: 너무 열심히 한 페넬로페가 저는 너무 이걸 보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김순애 선생님 아세요? 작곡가?
0: 네, 그럼요.
1: 그 선생님이 남편이 납북을 당하셨잖아요. 딸을 둘을 키우면서 저는 거기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한 번도 밤에도 대문을 잠근 적이 없대요. 남편이 오실까 봐.
0: 순애보 정말 대단하다.
1: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여인이 페넬로페입니다. 그래서
0: 이름이 순애시구나.
1: 어머나.
0: 와, 좋습니다.
1: 자, 이 마음 아픈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Il Ritorno d'Ulisse in Patria. 오페라 율리시스의 고국으로의 귀환 가운데서 Di Misera Regina, 가련한 여왕인데요. 메조소프라노 역할입니다.
1: 맞습니다.
0: 좋아하시겠네요.
1: 너무 좋아.
0: 불러보셨어요?
1: 아니요.
0: 알겠습니다. 노마 레로의 페넬로페 역할이고요.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주연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의 연주입니다.

0: Claudio Monteverdi의 오페라 Il Ritorno d'Ulisse in Patria, 율리시스의 귀환, 율리시스의 고국으로의 귀환 가운데서 메소소프라노 페넬로페 아리아 노르마 레러가 불렀고요. 디 미제라 레지나, 가련한 여왕이요 불렀고,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는 했는데 콘체르토스 무지크스 빈의 그 주로 이 합시코드 주자가 이제 활약을 했네요. 네. 1971년 녹음을 함께 했고, 이 곡은 아까 안 불러보셨다 그랬는데,
1: 네.
0: 뭐 불러볼 이유는 없습니까?
1: 들으셔서 알겠지만, 네네. 아, 뭐랄까요. 연주 생활을 한국에서 네. 또는 미국에서 하다 보면, 이게 고음악이라는 게 사실 아주 그 정형화된 그 성악가들이 아니면 이렇게
0: 맞아,
1: 분야가 좀 다르거든요.
0: 분야. 맞아. 그래서
1: 제가 불러보고는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이거를 이 노력을 해서 11분짜리 아리아를 익히면 내가 과연 아 죄송해요. 근데 어디 가서 이 노래를 불러서 돈을 벌 수 있을까?
0: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1: 네.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면 너무 이렇게 중세 막 바로크 막 이렇게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곡입니다. 네. 듣기만
0: 나중에 하고. 그 저기 뭐야? 하우스 콘서트 할 때 앙코르 곡으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1: 네.
0: 기획자 입장에서 해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1: 자, 그래서 이 절절한 아리아가 사실은 우리가 7분 정도 들었는데요. 11분이 넘는 아리아입니다.
0: 와, 네. 끊어주셔서 감사드려요.
1: 다음 곡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1: 오페라가 엄청나게 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은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우리 율리시스 예. 등장합니다. 20년 만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너무 이게 아이러닉한 게 뭐냐면
0: 네.
1: 그 고향의 바다에 도착을 했는데 이 나이아데스 동굴, 그러니까는 이타카의 앞에 있는 동굴인데
0: 네.
1: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0: 아, 하도 오래돼가지고.
1: 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조국인데
0: 네네.
1: 와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게 굉장히 그게 참 재밌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저희 아버지가 10년 동안 비엔나에서 유학을 하시고
0: 예, 예.
1: 명동에 딱 가셨는데 네. 여기가 어딘지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0: 진짜?
1: 옆 사람들한테 고등학생 둘한테 아, 명동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이 간첩인가 보다. 신고할까? 그게 생각나는 바로 그 대목이었어요.
0: 비엔나라는 나라도 그렇고
1: 네.
0: 간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1: 옆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우측이시기 때문에 그런 상상은 제가 안 해보았지만
0: 네네.
1: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0: 예.
1: 자, 그거랑 비슷한 장면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이제 대사를 하게 되죠.
0: 나 아직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여기 어디요?
1: 어머.
0: 이 땅은 어디인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무엇인가? 대체 잔인한 근우가 언제나 달콤하고 감미로웠던 잠을 고통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는가? 누가 나의 휴식을 사악한 불운으로 만들었는가? 잠자는 이들을 돌보는 신은 누구인가? 오 잠이여, 오 지명석인 잠이여, 잠. 다른 이들은 그대를 죽음의 형제라 부르는구나. 오, 언제나 노하신 신들이여, 결코 진정하지 않는 신령들이여, 잠든 율리시스에게조차 가혹하신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신성한 통치가 인간의 뜻을 거슬러 굳건하고 강력할지라도 아 죽은 자들의 평화와는 빼앗지 마소서.
1: 와. 야, 왜 근데 우리는 뭘 읽어도 다 이렇게 코미디가 되는 걸까요?
0: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네. 의상을 그냥 입고 온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율리시스의 왕관입니다. 율리시스의 왕관.
1: 그렇군요.
0: 레알 마드리드. 요거는 율리시스 하도 오래 바다에 돌아다녀가지고 손이 불었어요.
1: 아, 곰발바닥입니까?
0: 뿔은 손. 율리시스의 손. 율리시우스의.
1: 이야.
0: 보이십니까?
1: 보입니다.
0: 뿔은 손.
1: 뿔은 손.
0: 제가 정말 그
1: 노력하는.
0: 노력 많이 합니다. 밤마다. 네네. 옷장을 뒤지며.
1: 와. 네.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0: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좋습니다.
1: 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0: 오, 잠이요.
1: 잠이요.
0: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Il Ritorno d'Ulisse in Patria, 오페라 율리세우스의 귀환 가운데서 Dormo ancora o son desto. 난 아직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바리톤 리차드 스틸웰, 울리세스, 그리고 레이먼 레파드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Claudio Monteverdi, opera Il ritorno d'Ulisse in patria, opera Ulysses Quijano 가운데서 dormo ancora o son desto? 나는 아직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바리톤 리차드 스틸웰, 울리세스, 그리고 레이먼 레파드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역시 이게 이제 또 바로크 또 그리고 또 초기 오페라이다 보니까 네. 역시 패턴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은 있네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살짝 이 이런 오페라를 보실 때는 네. 눈을 살짝 풀어야 됩니다. 살짝 이렇게
0: 그럼 바로 졸릴 것 같은데요?
1: 공중부양을 하듯이 이렇게 와인을 한 잔 하고 들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여 보며 네
0: 알겠습니다. 그것도 네. 좋은 방법이겠네요.
1: 그렇죠. 오타쿠들이 네.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겠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귀환을
0: 드디어 이제 네. 맷 데이먼이 나온 거야. 맷 데이먼이 부른 그렇죠. 노래잖아요.
1: 맷 데이먼도 네. 목소리를 들으면 네. 바리톤 같잖아요.
0: 오 약간 네네
1: 그렇죠.
0: 네네, 맞습니다.
1: 맷 데이먼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맷 데이먼의 집에 가자 3대장이 있어요. 맷 데이먼이 정말 집에 가려고 노력하려는 영화가 세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마션.
0: 마션 그죠 그죠.
1: 네, 마션에서 막 어떻게 마르스에서 한국이랬다.
0: 화성에서
1: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갈까. 그거를 열심히 노력하는 작품이 있고 인터스텔라에서도
0: 맞아,
1: 그
0: 맞아,
1: 박사님인데 맞아. 집에 가려고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런 과학자로 못된 과학자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데 그거 캐스팅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지. 그 단역은 없다. 작은 역할은 없다. 그냥 분량이 작은 거지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너한테 캐스팅하려고 하는 역할은 바로 그 역할이야. 조금만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꾹 참고 해서 오늘의 그 오디세이가 나오지 않았나
0: 네.
1: 그런 생각을 하여 보면 그래서 이제 3대장의 마지막 대장정의 끝이 네. 끝인지 모르겠사오나 이 오디세이인 거죠. 그래서 집에 가자 3대장에 모두 출연하신 우리
0: 그 크리스토퍼 논란의 그 이 맷 데이먼 고생시킨 영화들은 다 성공했다 그래요.
1: 아 그렇구나.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주인공을 쓰지 않았나. 뭐 다들 안 하겠다고 그랬다긴 하는데 다른 주인공들 역할들이
1: 고생을 하긴 좀 했을 거예요.
0: 듣긴 들었어요. 예.
1: 몇 개월을 그렇게 막 식단 조절하면서 근육을.
0: 이야 대단합니다.
1: 멋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면에는 그 유명한 네. 페넬로페와 구혼자들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0: 이 사람들이 다 구혼자들이에요?
1: 이 세 명이 구혼자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 호메로스의 예. 그 작품을 보면 구혼자가 108명이 집에 상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8명이 그냥
0: 집에 상주했다고요?
1: 상주라는 거예요. 이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희랑 결혼해주세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축, 음식, 포도주 이거를 다 소비하면서 거기서 남의 집에서 날건달처럼
0: 그걸 자기들이 가져온 게 아니라?
1: 아니고
0: 이야 너무했다.
1: 우린 손님이니까.
0: 이야.
1: 사실 손님은 제우스의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0: 네.
1: 이 지중해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네. 무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발전을 했대요. 이 손님을
0: 남의 집 가서 먹는 거?
1: 그렇죠. 이 손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0: 대접을 해야 된다.
1: 네, 벌을 받는다. 이 룰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믿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잘 수가 있는 거예요.
0: 어이구야.
1: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0: 그죠. 그때 네. 그 피가 많이 섞였겠어요, 혈통이.
1: 어머.
0: 네네.
1: 네. 어머. 네. 네네. 빨리. 그래서 여기 안티노, 피산드로, 안피노모 세 명이 이 108명의 대표입니다.
0: 그렇군요.
1: 세 명이 그냥 그 때로 몰려다니면서 108명을 대표하는. 여기 안티누가 누구냐면요. 그 영화에서는 로버트 패틴슨, 트와일라이트에 등장했던
0: 그 아주 창백한
1: 맞아요.
0: 로버트 패틴슨.
1: 그분이 안티누로 영화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 세 명이 다른 여왕들은 신하한테 둘러싸여 있지만 당신은 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빨리 골라. 이러면서 얘기하는
0: 지금 귀여운 거 하신 거예요?
1: 빨리 골라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날건달의 장면
0: 네. 날건달 네. 이럴 수가. 자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중에서 다른 여왕들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당신은 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Sono l'altre regine coronate di servi e tutamanti. 자, 메조 소프라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가 페넬로페 역을 불렀고요. 테너 존 프라이어트가 비산드로, 버나드 디커슨이 안피노모, 그리고 베이스 우고 트라마가 안티누. 이게 아까 리처드 패틴슨이라고 그랬죠.
1: 네.
0: 레몬 레바드가 주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글라인번 페스티벌 합창단의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율리시스의 여행을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신 우리 백버드 백재현 씨께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 주 영화의 비교 감상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1: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위한 2차 국제준비회의가 오늘 인천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하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란과의 전쟁은 중간선거 직후나 그 전에 끝날 것이며 이란이 절실히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위한 제2차 국제준비회의가 오늘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녁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K-Culture Night가 열립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곳 인천 네스트 호텔은 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단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바우몰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 160여 개 교구와 수도회, 신신단체 대표 등 2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이번 회의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준비해온 내용을 세계 교회와 나누는 출발점이자 세계 각국이 함께 서울 WID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케빈 페럴 추기경은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전래된 역사를 설명하며 이는 왜 서울에서 세계 청년대회를 개최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는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WID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회식 후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계 청년대회의 40년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세계 청년대회가 전 세계 교회와 청년들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또 변화하는 사회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목적 과제를 풀어가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세션 중에는 특히 아귀하르 추기경의 제안으로 오늘 생일을 맞은 레오 14세 교황을 위해 참석자들이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깜짝 축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잠시 후 케빈 페럴 추기경이 영어로 집전하는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저녁에는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K-Culture Night가 열립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곡 WID 홍보단과 인천교구 아르케 공연단이 태평무와 한량무, K-POP 댄스, 사물놀이 등을 선보입니다. 참가자들은 대기차기와 딱지치기 같은 한국의 전통놀이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제2차 국제준비회의는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본대회 개최 예정 장소에 대한 현장 답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국 대표자는 오늘 17일 회의를 마무리한 뒤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서울 WID 참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CPBC 김혜영입니다.
0: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자진 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 실패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축소, 경찰의 실종사건 부실대응,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등을 주제로 논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검증에 나섭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천안 명의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 현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또 오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소영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측정하고 성장 중심 지원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3.6%포인트 내린 33.8%를 기록하며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부정평가 역시 3.8%포인트 상승한 63.3%로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습니다.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충청권을 비롯해 20대와 진보층 등 대다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세를 나타냈고 서울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교통과 인프라 등 13건의 부처 간 협정과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공급망 안정화와 초국가범죄 대응 등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준의 공식과 상관없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물가 상승세에 따른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 거듭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의 독립성을 100%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금리가 인상될 경우 불쾌해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또는 그 전에 끝날 것이며 이란이 절실히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만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외무장관급 회의가 막판 연기됐습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과 이란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이번 연기는 합의 도출을 위해 이란과 오만 정부가 일부 영내 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동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선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항로 지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구체적인 새로운 개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공항을 거점으로 대구와 경주 안동을 연결하는 안동을 연계한 관광권이 정부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구의 근대 역사, 의료 관광과 경주의 신라 문화, 안동의 유교 문화를 묶은 K-헤리티지 관광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관광권 통합 브랜드와 해외 홍보, 관광교통 개선, K-콘텐츠 개발 등이 추진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도시 간 관광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늘리는 초광역 관광권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추석을 앞두고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전부터 공동묘지와 산불 취약 지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성묘객이 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방인력 61명과 드론 2대를 투입해 순찰과 계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 성묘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초나 성묘 때 산림 주변에서 불을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 등 기본적인 산불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홍보합니다. 경상북도가 벌초와 성묘를 앞두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입니다. 특히 지난해 경북에서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 45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9명이 숨졌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을 할 때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풀밭에 앉지 않으며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해야 합니다. 또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고열과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야외 활동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추석 귀성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내일 도청 야외 주차장에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과 도청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배터리와 타이어, 브레이크 등 13개 항목을 점검하고 와이퍼 교체와 오일류 보충도 지원합니다. 특히 경상북도가 친환경 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배출한 전문 정비인력도 함께 참여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도 점검합니다. 대구시가 신천 프로포즈의 명칭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새로운 이름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새로운 방향을 누구나 편하게 쉬고 즐기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쉼, 즐거움, 연결로 정했습니다. 시민 아이디어는 내일부터 29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와 토크대구를 통해서 접수하며 오는 10월 말까지 새 명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제안자 가운데 50명 정도를 추첨해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 IoT

0: 평균 통행 속도가 23%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1일까지 유교문화박물관에서 30해의 빛, 30점의 보물 특별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30년간 수집 보존해온 국학 자료 가운데 대표 유물 30점을 선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5도에서 30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7.6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가브리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30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월요일을 검색하면요, 이런 키워드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싫다, 괴롭다, 벌써 지친다, 거부하고 싶다. 이 월요일은 어쩌다가 이렇게 밉상이 됐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월요일도 그냥 여느 요일들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일 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월요일을 그냥 흔한 보통의 어느 날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살면서 내가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대다수의 날들처럼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딱히 좋을 것도 없는 그런 어느 날로 여기면 조금은 덜 부담스럽고 덜 지치지 않을까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은 Boy Next Door의 오늘만 I Love You 함께 했고요. 저는 이 월요일도 빵집 문을 활짝 연 여러분의 용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우리가 이 월요일을 지친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건 이 한 주의 시작, 주중의 첫째 날이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뭐 이런 거 다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이 월요일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월요송이 있죠. 스펀지밥의 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이 노래 부르면서 또 월요일이면 즐겁게 우리 신신우신에 등장하던 정호 작가도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에게 월요일은 어떤 요일인가요? 저에게 사실 이 신신우신을 하기 전까지 월요일은 쉬는 날이었어요. 이 휴일이었죠. 주일까지 열심히 본당에서 사목하고 활동하고, 와 드디어 월요일이다, 좀 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약속도 가고 하는 이 월요일 약간 기다려지는 휴일이었는데요. 이제는 신신우신을 한 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서, 아니 10개월이 아니죠, 더 됐죠. 네,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찾아가고 있으면서 약간 출근하는 날, 방송국 가는 날이 되고 있어요. 주일 저녁에 이제 청년들과 밥을 먹다 보면 신부님 내일 출근하기 싫어요 라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나도 출근해야 돼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뭔가 아 내일 출근하기 싫다, 회사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공감이 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저는 좀 설레기도 해요. 월요일이, 월요일에 신신우신 또 다시 시작하면서 어떤 만남이 있을까, 또 어떤 재미있는 사연들이 올라올까, 약간 이렇게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또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월요일이 너무 부담스럽다, 싫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보통의 어느 날

0: 정도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어느 날 좋은 일도 생기고 어느 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그런 어느 날의 일 중에 하나니까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월요일 빵집 문 활짝 열고 들어오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우리 유하느님 오셨는데요. 용디신부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 입장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인사 남겨주셨네요. 우리 류하느님 어서오세요. 제가 사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약간 고민했어요. 왜냐면 지난 금요일에 제가 머리 단정하게 자르고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말에 너무 바빠가지고 머리를 못 잘랐습니다. 여전히 머털도사가 되어 있는데요. 아 어떡하지? 이 청취자분들께 거짓말한 꼴이 돼가지고 약간 못 지킨 공약이 돼버려가지고 오늘 보라 그냥 하지 말까? 잠깐 고민했지만 네 뭐 저의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또 이렇게 덥수룩함은 덥수룩함대로 여러분들께서 또 이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인사 나누네요. 우리 실비아님도 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또 인사해 주셨고요. 우리 단골 손님들 춘희바라기님도 오셨고 가시나무새 진수산나님 찬미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또 인사 남겨주셨네요. 우리 많은 빵집 가족분들 오늘도 월요일 힘차게 좀 시작을 하셨나요? 여러분 혹시 월요일 지쳐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월요일에 안 오면 우리 신신우신도 안 오기 때문에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힘찬 하루 함께 점심시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 월요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1500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하면 한 주의 시작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 주일인가 아니면 월요일인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로서는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네, 주일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뭐 전례력도 그렇고 여러분 일상에서 쓰시는 달력도 월화수목금토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주일을 늘 기준으로 사는 그런 천주교 신앙인들이긴 하지만요. 이 뭔가 토요일과 주일은 내가 좀 쉬는 날 그리고 다시금 일을 한다. 내가 뭔가 생업을 하고 다시금 뭔가 싫지만 그래도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월요일이 뭔가 출발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한 주의 시작이 뭐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일에는 생명의 빵 먹고 월요일에는 우리 용디와 라디오 빵 먹으면 되니까요. 빵빵한 한 주 함께 보내시면 좋겠네요. 2037님께서요.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가을한 월요일이네요. 신부님 말씀처럼 이 월요일도 일주일의 어느 날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지나가긴 하지만 주일의 쉼이 큰 탓에 어쩔 수 없이 월요병이 있는 날이지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우리 2037님 말씀이 왔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도 정말 가을가을하고요. 뭔가 또 놀러 가고 싶고 하루 더 쉬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들죠. 주일날 잘 쉬었으니까 월요일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주일날 쉬었으니까 월요일도 쉬고 싶은 건 다 똑같은가 봐요. 네. 월요병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월요병을 없애는 방법은 네. 일요일에도 일하면 월요병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월요병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주일날 본당에서 열심히 아이들도 만나고 신자분들 만나고 또 월요일날 이렇게 신신우신하면서 청취자분들 만나고 저는 월요병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강추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 우리가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신신우 신에서는 지쳐가는 월요일 뭔가 힘들고 피하고 싶은 월요일이지만 월요일을 더 맛있게 보낼 수 있도록 월요일에도 아주 특별한 빵을 굽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 2부 교회 안팎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맛있는 만남 빵집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중세 철학의 권위자이신데요. 유명한 TV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 벌거벗은 세계사 등에도 나오셨죠. 최근 26년간 철학과 교수 재직을 마무리를 하고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석좌 교수로서의 인생 제3막을 시작하신 철학자 박승찬 엘리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교수님 제가 신학생 때도 이렇게 수업을 함께 들었던 또 우리 약간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또 철학계 안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그런 교수님인데요. 우리 왜 교수님께서 인생 3막을 보낸다라고 하시는지는 2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함께 봤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음악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석의 아로하.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떤 월요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을 가득 행복하게 채워들 맞춤 선곡도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전해드릴게요. 1500님께서 문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늘 들려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현정김님께서요. 신부님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현정김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신신우 씨는 매일 들어도 맛있고요. 또 간만에 찾아와도 신박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보러 또 와주셨다고 하니 너무나도 감사드리네요. 앞으로 시간 되실 때마다 종종 이렇게 들려주세요. 네. 8389님께서 산란한 마음 조금 천천히 가다듬고 싶은 숨가쁜 월요일입니다. 제2의 어버브월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마음이 좀 이렇게 산란하시고 아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네, 숨가쁜 월요일을 후 이렇게 심호흡하듯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신신우신에서 8389님께 신청곡 제2의 어버브월 전해드릴게요.

제2의 어버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8389님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이게 월요일인데 월요일 오전 또 월요일 시작부터 기분이 좀안 좋으면 왠지 하루 전체 아니 이번 주한주 전체가 좀 힘들어지고 좀 불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좀 풀어지시도록 신청곡 이렇게 전해드려봤습니다. 저도 이 노래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라디오 빵집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월요일을 즐겨주고 계시는데요. 저에게는 이 월요일이 너무나 또 소중한 날, 행복한 날,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왜냐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이 저의 이런 마음 담아서 좀 나는 피곤해, 싫어 하는 월요일 말고 함께 했으니까 참 좋다 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 전해드립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아이유의 좋은 날부터 시작해서 보드카레인의 100% 그리고 악뮤의 200%까지 세 곡이어서 들었는데요. 이 좋은 날이 점차점차 100%, 200% 총해서 300%가 채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현정 김님께서 신부님 선곡 좋아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또 선곡을 우리가 함께 이 맛보면서 월요일에 뭔가 지쳐가는 마음도 좀 기쁨으로 바꿔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시작은 정말 작거든요. 우리의 감정과 노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도 작게 시작하지만 점차점차 그걸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함께. 이 월요일의 즐거움과 기쁨, 우리 신신우 신에서 키워가보면 어떨까요? 우리 하느님께서 박승찬 엘리야 교수님 2부 기대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월요일 2부 신신우 신 초대석 빵집 사람들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중세 철학의 전문가 철학자 박승찬 엘리야 교수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또 어떤 맛있는 내용을 나눠주실지 잠시 후 2부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끝곡으로 첸의 최고의 행운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입으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입니다.

0: 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2: 펄!
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은 트와이스의 Cheer Up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잠깐 돌이켜봤어요. 네,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고 싫기도 하고 아유 정말 그냥 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그런데 요즘 오히려 저는 아, 공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는 게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거에서 멈춰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세상이 어떤 흐름이 점차 이렇게 흘러가고 뭔가 지식적인 것들은 늘어나는데 나의 지평은 너무나도 좁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곡 Cheer Up 왜 골랐냐?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꼭 지금 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더 먹었지만 그래도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으시는 분들, 우리 모두 함께 Cheer Up! 힘내가지고 그 공부를 이어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과연 이 용디가 이 방송도 하고 본당에 있으면서 공부를 더 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런 마음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나의 그런 더 성숙된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들, 큰 어른이 되고 내 아는 것들을 넓혀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 누구나 잃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신우신 빵집 사람들,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 엘리아 석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교수님, 제가 또 신학생 시절 저의 이 부족하고 공부 안 했던 시절에 우리 중세 철학사 교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약간 신학생들에게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인데요. 우리 교수님과 함께 아주 뜨겁고 맛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0: 구운 빵보다 고소하고 갓 내린 커피보다 그윽한 우리들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신신우신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오늘은요,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석좌 교수이신 박승찬 엘리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철학자 박승찬 교수님은요, 26년 동안, 와 26년, 가톨릭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또 후학을 양성하셨고요. 지난달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9월 1일자로 석좌 교수로 또 부임을 하셨습니다. 네, 와 정년퇴임 후 바로 이렇게 또 석좌 교수님이 되셨는데요. 우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성심대학원 학장, 우리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소장을 지니셨고요. 한국중세철학회와 한국가톨릭철학회 회장을 역임한 우리 중세철학의 권위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미디어에서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우리 차이나는 클래스, 벌거벗은 세계사와 같은 미디어에 많이 출연하셨고요. 저서로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교 이야기,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 철학자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신 앞에 선 인간 등의 여러 가지 저술 활동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더 소개하면 여러분 목이 빠지실 것 같아서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우리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신신우신에 오셨는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36년이나 이어져온 이 유서 깊은 프로그램에 제가 첫 출연입니다.
0: 아, 와.
1: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강의를 네.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네. 지금 은퇴했기 때문에 석좌 교수로서 시간을 내서 나올 수 있어서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0: 네. 사실 우리 교수님을 저희가 진지하게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워낙 많은 강의도 하시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수로서의 활동도 하셔서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못 모시고 있다가 이 은퇴가 좋은 소식인가라고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네. 딱 바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1: 아주 주셔서. 절묘한 네. 시간에 섭외하셔서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0: 네. 우리 아마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교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의 근황부터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8월 26일에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정말 오랜 시간 또 강단에 계셨잖아요.
1: 네.
0: 이 퇴임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1: 정말로 26년이나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해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마침표를 찍는 줄 알고 있다가 총장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석좌 교수를 맡게 됨으로써 마침표가 그냥 쉼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잠깐 쉬고 네. 며칠 쉬고 바로 9월 1일부터 네. 석좌 교수로서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강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쁨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인 네. 것 같습니다.
0: 이 강단에서 이제 내려와서 뭔가 마침표인 줄 알았는데 꼬리가 하나 붙었네요. 이렇게.
1: 네. 네.
0: 이 긴 시간 학생들도 만나시고 수업도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
1: 네.
0: 이 교단에 서실 때 강단에 서실 때 마음 어떤 마음으로 좀 보내셨나요?
1: 아 정말 강단에 설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갔고 학생들과의 그 만남과 교통 그리고 아까 눈빛이 오갈 때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데야르드 샤르댕이라고 아주 유명한 진화론과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를 연결시켰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베이징 원인 탐구에도 가셨던데 어느 날 고비 사막에서 미사도구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0: 네네네.
1: 그래서 고비 사막의 지평선을 제대 삼고 떠오르는 태양을 제병으로 삼아서 미사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강연하고 제대를 바라 강단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의 미사가 될 수 있겠다. 진리를 내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다음부터
0: 네.
1: 더 아주 진지하고 한편으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26년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0: 네. 지나켜보니 돌이켜보니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이었나요?
1: 네. 사실은 정말 일장춘몽처럼 26년이 어쩌면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네. 하지만 그 첫 번 제가 강단에 섰을 때의 그 설렘이 있습니다.
0: 아, 첫 강의.
1: 네, 제가 네.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와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강단에 섰을 때의 그 설렘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된 다음에는 방에다가 처럼이라고 네. 써서 붙여놨습니다. 아, 술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설렘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강의해보자는 뜻으로 네. 그렇게 써놓았던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2013년 대학 100대 명강의에 뽑혀서 네네. 그때부터 사실을 방송이 출연하면서부터 방송이 많아졌었는데 오히려 그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굉장히 큰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대학 100대 명강이 선정했던 그때도 그 중색 철학사였거든요.
0: 네네네.
1: 그 과목에 대한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네요.
0: 네. 우리

0: 내가 통과 못하면 신분 못 돼. 약간 이런 마음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강의가 약간 가뭄의 단비 같은 강의였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철학사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또 애플을 안 주셔가지고 네, 저의 이 혹시 부족한 답안지와 성적표를 기억하시면 어쩌나라는 학생의 이 약간 철없는 상상을 해보면서 교수님과의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김지혜님께서 안녕하세요 박승찬 엘리야 교수님. 저는 교수님만 뵈면 왜 이렇게 심장이 콩닥콩닥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약간 학생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선생님이신가요?
1: 아유, 네. 막 달려와서 인사해 줄 때마다 네. 오히려 내가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네. 저도 우리 학생들을 달려오는 학생들을 보면 제 가슴도 콩닥콩닥하고 네. 뜁니다.
0: 우리 베네딕님께서 교수님 오늘은 헬스장에서 못 뵙겠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1: 제가 무릎을 다쳐서 계속해서 네. 근육 강화가 필요해서 월요일 날은 사실은 운동하는 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네. 이 방송 끝나면 또 달려가서 네. 계속해서 운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0: 이렇게 내 건강도 잘 챙길 수 있어야 사실은 그 강단에 설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실 수 있었겠네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여러 가지 이제 또 꿀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아까 첫 강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네. 26년 전 첫 강의를 하던 나와 이제 은퇴를 하고 퇴임을 하고 석좌 교수가 된 나 비교를 해본다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1: 아 사실 처음 들어오자마자 강의했을 때 보면 그때 학생들 보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았기 네네네. 때문에 지금의 분량의 한 1.5배를 더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네. 이건 가르친 게 아니라 퍼부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용디 신부님 만날 때는 제가 좀 익숙해졌을 네. 때여서 다행이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하여튼 공부한 내용은 모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열정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점점 더 그 중간쯤 중견 교수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아는 내용을 가르치고 네. 처음 교수들은 모르는 내용도 막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끝나갈 때쯤 되니까 네.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우리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것만 일깨워줄 수 있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가르칠 만큼 된 것 네.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네.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0: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네. 이게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나에게 맞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네. 예.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떤 과목이든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 이거 외워야 돼 시험 봐야 돼 통과해야 돼 이게 너무 크잖아요 약간 네. 부담감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무언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줄 그런 터닝 포인트를 주겠다라는 노력을 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1: 네, 진짜 네. 쉽지 않은 역할입니다. 네.
0: 교수님들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네, 우리 루치아님께서요. 네. 교수님 중세 철학 과목 이수하면서 교수님 책이 없었다면 엄청 헤맸을 겁니다. 우리 교수님의 학문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저 또한 큰 수혜자입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또 보내셨어요.
1: 감동입니다. 네. 책을 읽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동인데 이런 또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더 열심히 써야 되겠는데요.
0: 우리 학생분들의 제보가 이렇게 또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과의 추억 나눔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또 많은 책들 저술 활동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이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네. 책은 또 바쁜 이렇게 또 교수 활동 중에 어떻게 쓰시게 된 건가요?
1: 아 사실은 강의를 잘하려면 연구는 아주 필수적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라틴어 번역이나 학술적인 서적들은 굉장히 많이 썼었고요. 네. 하지만 근데 사회에서 아까 대학 백대 명강의 이후에 여러 가지 요청이 오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평화방송에서 제가 그리스도교 서양문화의 어머니 네. 26강을 하고 나서 그것을 책으로 내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학술적인 서적도 계속 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도 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0: 네. 아까 우리 루치아님 말씀처럼 우리 교수님께 뭐 저는 직접 수업을 한번 들었지만 이렇게 뭐 전공한 교수님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았어도 네. 다른 강의나 책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뭐 칼럼 등을 통해서 교수님께 배웠다

0: 라고 하면 모두 교수님의 제자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1: 어휴, 네. 그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0: 이제는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좀 커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까지 되셨을 것 같아요.
1: 네, 제 석사 제자 중에 한 분은 경북대 네. 윤리교육과에서 오.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네. 또한 우리 철학과 에서 박사를 하신 이정신 부님은 인천 가톨릭대 네. 중세 철학을 지금 강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주 뿌듯하고요. 또 다른 많은 제자들도 여러 곳에서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서 그것도 또한 제 교수 생활의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0: 26년 전 첫 강의를 했던 이 교수님의 삶이 네.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또 이어져가고 있는
1: 네, 정말로 네.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0: 학문적으로 보면 뭐 평생 마침 표가 찍힐 리는 없겠네요.
1: 네. 네. 그 제자들이 모여서 지난번 7월 11일 날 네. 저한테 조촐한 퇴임식을 해줬는데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그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그 네. 제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네. 오늘 박승찬 엘리아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 또 이 교수님의 교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더 깊게 한번 빠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저희가 추천곡을 몇 곡 이렇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까요?
1: 저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한번 들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0: 우리 교수님의 추천곡 마이 웨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0: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박승찬 교수님의 추천곡이었는데요. 이 노래 들으니까 약간 교수님의 일생을 담은 노래인가? 약간 싶기도 하고 이 곡을 선곡해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제가 지난 8월 29일 날 정년 퇴임식을 할 때 우리 학부생 가수급으로 노래 잘하는 학생 두 명이 듀오를 형성해서 네. 이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제 정말로 26년이 쫙 지나가면서 네. 그래도 제가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더더군다나 학생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니까 울컥해서 눈가가 촉촉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우리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의 촉촉보다 또르르륵을 원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래도 교수님을 감동시키는 데 성공했네요. 우리
1: 네, 진짜 찐 감동이었기 네.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리고 싶네요.
0: 제자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마음은 더 애틋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1: 아유,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 학생들을 한꺼번에 사랑하는데 그 학생들은 하나하나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 표현하고 편지 보내주고 그럴 때마다 네. 정말로 이거 무슨 선물인가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습니다.
0: 네. 이제는 이제 그 강단에서 잠시 좀 쉬어가는 시간 이제 석좌 교수로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시겠지만 약간 새로운 일상을 좀 맞이하게 되셨는데요. 네. 이제 새로운 일상의 시계는 뭐 이전과 달리 좀 어떻게 돌아갈까요?
1: 가장 큰 거는 학부 강의 매여 있는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강의들이 일단 빠졌고요. 그것 말고도 교수님들은 진짜 많이 바쁘시거든요.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면담, 회의, 행정적인 일들 그걸 다 면제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본업인 연구와 네. 그다음에 저한테 많은 요청해 주셨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는 거절했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좀 더 찾아가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이제 오히려 많은 분들을 네.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바깥에서는요.
0: 교수님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제가 다음에 시간 날 때 가드릴게 했던 그 약속들 네네. 이제 지키셔야 될 테니까.
1: 너무 죄송해서 네. 거절한 강의를 다 모아놨거든요. 여러 곳에서 요청들이 네. 왔었는데 실제로 못 갔었는데요. 네. 이제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또 라디오 방송 출연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네네. 다른 방송에도 많이 나와주시고 약간 대중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
1: 네. 네, 아마도 정말 우리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보화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네. 많은 곳을 찾아가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열정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예. 우리 신신우 신에도 종종 와주시면
1: 뭐 불러만 주시면 우선적으로 가서 네.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함께 또 교수님의 삶에 대해서 좀 오늘 깊게 또 빠져들어보는 시간도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철학자로서의 지나온 약간 인생 여정 한번 좀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 우리 교수님 어릴 적 꿈이 사제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 첫 번 기억이 네. 약현 성당, 중림동 본당에서 주일학교 앞에서 놀고 있었던 그 기억들이 첫 번 기억일 정도로 아주 네. 성당에 가까이 있었고요. 저희 할아버님께서 박 대자 영자 쓰신 할아버님께서 약현 본당 총회장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태어나자마자 중풍을 앓고 계셨지만 네. 할머님과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뵙고요. 저희 작은 아버님인 박순재 몬시뇨르께서 집에 오시면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기 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0: 화제였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고등학교 마치고 신학교를 바로 가려고 그랬을 때는 네. 아버님이 말리셨어요. 너는 학교와 집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세상을 체험하고 나서 갖는다면 막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제로서의 꿈을 잠깐 유보하고 네. 서울대학교에 그냥 진학을 해서 식품공학과에서 네. 4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야 제가 신학교로 편입을 해서 신학 네. 공부를 성신교정에서 시작했었죠.
1: 네. 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 집안에서 내가 네. 정말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고 또 성당에 가시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약간 이렇게 꿈을 이렇게 키워 가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했네요.
0: 네. 그래서 네. 아마도 어떤 큰 유산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셨지만 이 신앙을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네. 저희 육남매의 가장 큰 소중한 네. 선물같이 느껴집니다. 이 네. 신앙이야말로.
1: 이렇게 인생의 일막도 서울대학교 이렇게 나오시고 또 이렇게 신학교를 가셨는데 어떻게 철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0: 네. 신학교에서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했을 때 차원석 신부님이라고 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철우회라고 철학 동아리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네. 그곳에 가서 아니 딱딱하게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엄청난 재미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 열심히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더니 지도식 교수님이셨던 차원석 신부님께서 그 장학금을 마련해 주셨고요. 네. 그때 정말로 쟁쟁한 분들과 함께 유학길에 또 네.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함께 나간 분들이 최승정 신부님은 같이 비행기 타고 나갔고요. 돌아가신 차동엽 신부님 네네네. 같이 했었고 의정부 교구 맹재영 신부님 네.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 유경천 주교님 모두 우리 다섯 명이 그때 신학생으로서 네. 유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1: 약간 네. 지금 들어도 교회의 쟁쟁한 우리 신부님들 또 석학분들과 함께 네. 유학의 길을
0: 너무 감사한 네. 그러한 시간들이었었죠.
1: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철학 공부를 더 본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0: 네, 사실은 갔을 때는 교회 신학을 제가 석사로 썼는데 네. 그 교회 신학을 쓰고 나서 부제품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제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 신학생이었었는데요. 한 철학을 공부하러 온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지금 아내인 노성숙 교수입니다. 네. 노성숙 교수가 아주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배우다가 넘어져서 네. 팔을 다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그 도와주기 위해서 팔을 못 쓰니까 장 보고 함께 그걸 돌보아 주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깊게 그 여인이 제 마음에 들어와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부제품 받기 직전에 그쪽 교장 신부님께 말씀드려서 피정에 숙고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숙고한 다음에 제가 부제품을 받지 않고 평신도 네. 철학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고요.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이 제가 신학과 쭉 걸어온 길을 생각할 때 네. 라틴어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중세 철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1: 그렇군요. 네. 약간 하느님께서 새로운 성서를 또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사제였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그 길을 포기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너무 큰 부담감 그리고 기대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6개월 동안 성서 읽고 기도하고 말씀 달라고 그러는데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살이 막 빠지더라고요. 진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뭐 기다려주는 우리 노 선생님들 너무 힘들었겠지만 정말로 애절하게 기대하면서 했는데 그전에는 자주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사랑하는 엘리야 이랬는데 네네. 6개월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때 기도 하나하나 글로 쓰면서 네. 정말 가장 애절하게 기도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6개월 동안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될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주교님들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고요. 네. 흔쾌하게 받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평신도 철학자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왕성한 활동 이렇게 함께 네. 하시고 또 가톨릭대학교 교수님으로 또 이렇게 예. 함께 또 사시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중세 철학을 아까 내가 오래 공부했던 라틴어 네. 그리고 또 뭐 신학과 또 친근하게 밀접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중세 철학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중세 철학의 매력 포인트 약간 어느 부분에서 느끼셨나요?
0: 아, 중세 철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쉽게 중세 철학을 얘기하지만 최소 1000년, 네. 길게 잡으면 1600년이라는 방대한 시간이고요. 더더군다나 그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생성되고 형성되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종교와 연관되는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중세 철학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신학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쪽을 강조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려는 사람들한테는 중세 철학만한 것이 없고요. 하지만 신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세 철학은 아주 균형을 잘 잡는 네. 보편 논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어떠한 보편적인 이념을 강조하는 것과 개체들을 강조하는 것 중에서도 중세 철학에서는 온건 실제론이라고 해서 그 중간을 찾는 균형과 조화를 찾는 데서는 아마도 중세 철학이 가장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뭐 철학 전체를 중세 철학이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게 충분히 중세 철학을 함께 다룰 때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네. 중세 철학에 관해서.
1: 이 최근에 AI가 많이 발달이 되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큰 도움을 받고 뭔가 검색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게 익숙한 사람들한테 의외로 최근에 키워드로 떠오른 단어가 사유인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 고민하고 네. 내가 그냥 AI한테 딱 물어보고 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은 왜 이런가?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꾸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삶으로 이게 다가오고 있는데 중세 철학이 약간 우리의 그런 삶에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0: 네, 저는 그 균형과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약대전 2부 같은 경우는 네. 우리들의 삶과 연관된 그 지혜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톨릭 신문에 2주마다 계속해서 연재하면서 글을 쓸 때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까? 너무나 현대적인 그러한 충고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래서 제가 마침 석좌 교수 되기 직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우수학자 지원 네. 전 분야에서 딱 1년마다 10명을 뽑는데 제가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 오, 야.
0: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AI 시대 때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윤리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쵸. 인격,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 지성에 대한 탐구, 이 모든 탐구와 같은 것들을 새롭게 쓰는 작업을 제가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네. 신학대전 안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서로 내었고 아마도 외부의 분들이 보더라도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한 분만 봐도 그렇거늘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또 다른 안셀무스 이런 분들까지 따진다면 중세 철학이야말로 보화 중에 보화, 보고 중에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사실 이제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살 걸 먼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용주의 학문 아니면 뭔가 기술, 과학 이런 쪽을 많이 전공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네.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약간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발전시켜주면 좋겠다. 교수님으로서의 바람 어떤 방향이 좀 있을까요?
0: 네,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분들 아시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부터 인간들의 지혜가 집대성된 것이기 때문에 고전 연구를 좀 진짜로 제대로 하게 된다면 이 성경, 그 다음에 철학적인 고전, 신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잘 찾게 되면 인간에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오디세이가 여러 차례 여기서도 언급되었던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의 열정을 찾았다면 그거를 체계적이고 아주 체계화시켜서 답을 찾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철학과 같은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전들에 대한 탐구를 하는 수업들과 그런 강의를 열심히 듣고 책을 읽으면서 한번 학생들이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1: 약간 파편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새로운 것들 사이에서 정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정말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또 후학들이 열심히 또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네. 교수님의 마음 우리 교수님의 제자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우리 또 2027년도 대학 수시 모집 결과 인문계열 가운데 철학과 경쟁이 또 많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또 알려주셨어요. 이 철학가가 좀 뜨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현상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0: 네, 한편으로 뭐 2, 3년 전만 해도 문송하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분.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뭐 이과 다니는 친구들이 이러한 인문 계열을 갖다가 좀 폄하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AI가 완전 진짜 뒤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웬만한 실용적인 분야는 많이 훨씬 더 쉽게 대체되는데 프롬프트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걸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AI를 쓰더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하는 힘이야말로 철학에서 가장 잘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철학과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금방 또 떠나갈 거예요. 철학이 어렵거든요.
1: 아, 맞아요.
0: 공부해보셨으니까 신부님 많이 공부해보셔서 아시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철학과를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근데 제대로 진짜 진지하게 어떤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네. 철학을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 본다면 저한테도 다른 어떤 분야의 책보다 철학책이 가장 읽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1: 네.
0: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네. 곱씹어서 생각해야 하지만 그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훈련을 받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꽤나 한번 철학계에 들어와서 제대로 한번 단련을 받아보기를 네. 권하고 싶습니다.
1: 이 대학을 막 들어가고 입학하는 그런 청년들뿐만 아니라 신부님, 뭐 교수님, 저희가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도 은퇴도 됐고 뭐 그런데도 철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철학을 좀 어떻게 배워보고 접해보면 좋을까를 조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아, 네. 사실은 철학은 꼭 철학 전공자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진짜 훈련시켜가면서 토론하고 그러기에는 적절한 네. 학생 수만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제가 서양 철학의 전통 같은 거 할 때 타학과 학생들이 들어와서 훨씬 더 열심히 듣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영감을 받고 또한 폭풍 질문을 할 때 저는 너무 네네. 행복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자기가 전공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더 단계적으로 깊게 질문하는 데 철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것은 꼭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생애 전환기가 있습니다.
1: 네.
0: 생애 전환기 은퇴를 앞두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말년에도 열심히 교수하셨던 내 동창이 그러더라고요. 넌 네.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1: 왜요?
0: 저보고
1: 네네.
0: 너는 철학해서 계속해서 사고하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네. 암 전문가가 그래서 내가 농담하지 마 그랬는데
1: 네. 네.
0: 그 친구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 친구도 철학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 어떻게 우리 연구실로 들어올래라고 농담하고 내가 제자로 받아줄게 이렇게 한번
0: 뭐 술 한잔 나누면서도 네. 철학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1: 이제 또 최근 저희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이제 WID 슈퍼클래스를 저희가 준비해서 열었어요.
0: 네.
1: 우리 교수님께서 또 함께 나와서 청년들에게 좋은 또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나요?
0: 아, 제가 안타까운 거는 가장 아름답고 반짝거려야 될 시간 대학교 1, 2, 3 그리고 4학년까지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때 많이 지쳐서 들어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약을 먹는 친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미 과도한 경쟁과 사회적인 그 압박감 더 두려운 것은 불안감이에요.
1: 네.
0: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안타깝게 들었던 한 사연이 있었는데 이 아이의 한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작곡가가 샤이니의 종현입니다.
1: 아, 네네네.
0: 종현 군이 정말로 진지하게 저는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찾았다라고 했는데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젊은이들이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 그래서 고통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 고통을 좀 구별하는 방법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쩌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께 함께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네. 이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로도 청년들을 많이 바라보시고 네. 그다음에 뭐 강의를 들었다, 뭐 책을 읽었다, 아니면 이번 슈퍼클래스와 같이 청년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네. 청년들의 그런 마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드시나요?
0: 아, 정말이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그 인문 사회운동도 함께 벌였는데요. 네.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장 할 때 이전에 노 선생님과 노성수 선생님과 함께 개발해 놓았던 생각 사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상담을 갖다가 받으려면 돈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꼭 필요한 친구들은 그것을 낼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단 상담을 응용해서 그러한 나, 자유, 뭐 사랑,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 활동을 했더니 돌아가신 차원석 신부님이 이렇게 농담하시더라고요. 네. 니네들이 애들이 없어서 그래. 애들이 있었으면 집에서 에너지 다 빼고 나면 못할 네. 텐데 정말로 저는 근데 그 힘들어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식 또는 내 손자처럼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고요. 고통받는 친구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이 교수로서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삶을 함께하는 느낌을 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이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얘기를 잠깐 또 해주셨는데 이 김수환 추기경님 정말 뭐 신자든 비신자든 정말 이 한국에 있는 누구나 다 추기경님을 존경하고 정말 이런 분이 성인품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는데 추기경님을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게 되는 그런 이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많은 경우 가장 유명한 건 민주화운동에서 정말로 나를 밟고 신부님과 수녀님을 밟고 나서의 학생들 1987년에 그 민주화운동 유명한 사건이라든지 그 아주 엄중한 시절에 정의가 강물 정의 강물처럼 흐리도록 하라라는 아모스서 인용 등으로 민주화로도 유명하지만 더 큰 감동을 준 것은 그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이 많은 이들한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회 이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정말 세상을 위한 교회 모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위하여라는 그 서품 성구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모습을 진지하게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그분께 무슨 시복시성이 그분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저희들이 그분을 따를 수 있고 이 부분을 멘토로 삼기 위한 결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벌써 김수환 추기경님을 잘 모릅니다.
1: 그렇기 때문에
0: 예, 제가 그때 10주년 때도 한번 선종 10주년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몰라서 정말 놀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사이다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 문의하시면 김수환 추기경님의 정신도 배울 수 있고 그러한 집단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아직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1: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전해준 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정의는 살아있다. 빛이 있다. 우리는 꺼지지 않는다.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모범이 되시고 네. 또 그러한 정신이 이제 또 돌아가시면서 각막을 기증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널리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중세 철학을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시고 나누시면서 이제 아우구스톤에 관련된 책도 이렇게 쓰셨잖아요.
0: 네.
1: 요즘 사람들이 이제 명언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우구스톤의 명언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희망을 전해준다면 약간 어떤 말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0: 아우구스톤의 명언 중에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이거는 엄청난 초대거든요. 네. 네가 정말로 어떤 결과에 쫓아가지 말고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행위로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은총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고요. 신국론이란 책에서 땅의 나라 지금 뭐 어떤 어려움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데 그 책을 그 두꺼운 책을 쓰신 이유는 최종적인 승리는 하느님의 나라 이 현세에서 네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 라는 이 약속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정말로 놀라운 책으로 써주셨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들은 정말로 큰 위안을 줄 수 있는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혹시 이 얘기 듣고 신공론을 읽어보겠다라는

0: 마음에 드신 분께서는 네 우리 먼저 교수님께서 쓰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길을 묻다 네, 네. 그 책을 먼저 읽어보시면 예. 네,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신분론 네. 처음부터 읽었다가 약간 철학과 이제 이별할 수 있어가지고
1: 맞습니다. 네.
0: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철학만큼 이제 또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 잠깐 또 해주셨는데 요즘 나의 신앙에 있어서 약간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1: 아 저는 신앙 중에서 다양한 어떤 신앙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성경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철학을 하지 않았으면 성경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최승정 신부님이랑 저는 신약하고 네. 최 신부님은 구약하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철학으로 돌아버렸는데요. 네. 그 이러한 시간들 성경을 갖다가 저는 강연하면서도 새롭게 읽을 때마다 꽤나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체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바빠서 옛날엔 젊었을 때는 제가 뭐 가톨릭 학생회 성년 성소 모임 주일학교 다 쫓아다녔었는데 이제는 교수가 되니까 그런 활동의 장은 많이 잊지 못합니다. 대신 뭐 신앙교류위원회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많이 퍼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SOS를 칩니다. 제자나 친지 수사님이나 수녀님들께 네. SOS를 쳐서 네네네. 노 선생님과 함께 네.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로 대침묵 피정하고 네. 오면 방전되었던 배터리가 꽉 채워지는 느낌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 기회를 주셨던 모든 수현님과 수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부탁드리면 한 번 또 봐주세요.
0: 네. 이 기도와 피정 안에서 또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네. 또 돌아오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7178님께서 신신우신에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1: 용디께서 너무 편하게 네. 해주셔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제가 수다를 떨었네요. 네.
0: 사실 진짜 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오늘 그래도 제가 흐름을 지켜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김 아포클레님께서도 우리 반가운 교수님 뵈니까 너무 좋으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교수님 이렇게 방송에서 뵙고 또 앞으로 석좌 교수로서 더 자주 만나뵐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이제 석좌 교수로서의 삶, 네, 앞으로 약간 바람과 지향들 이것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 있으실까요?
1: 아, 네. 꿈은 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연구,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신과 AI 시대 때 뉴노멀을 윤리와 인간에 대한 행복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는지를 계속 찾을 거고요. 아마 좀 더 자주 많은 강연들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딱 일주일 후거든요. 네네. 벌거벗은 세계사에 제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네. 주제는 알려드리지 않고요. 네네, 직접 네네, 한번 네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한번 보시면 네. 깜짝 놀랄만한 주제를 제가 다루게 되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자주 뵙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원이 있다면 네. 제가 고딕 성당과 로마네스크 성당을 특별히 사랑하거든요. 짬짬이 그 성당들을 제가 다 보고 와서 네. 여러분들께 한번 또 새로운 강연으로 야. 그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그 시간 네. 미리 예, 한번 약속드려 봅니다.
0: 네. 와 짧게는 다음 주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 교수님의 다양한 연구와 활동과 체험이 또 집약되어 있는 새로운 결과로 우리 교수님 또 만나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승찬 교수님과 아주 맛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간지 모르겠네요. 내일 화요일에 열리는 빵집 콘서트는요, 원 플러스 원 콘서트로 준비가 됩니다. 우리 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또 어떤 스페셜 게스트가 함께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이 있었는데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0: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일, 복잡한 출근길에도 한숨 대신 한 잔의 커피를 챙기는 일,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래 내가 하지 뭐 하고 쿨하게 먼저 나서는 일. 어쩌면 월요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기꺼이 뭔가를 연습하기에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웃어주고, 기꺼이 내가 먼저 양보해주고, 또 기꺼이 해야 할 일을 좀 일찍 시작하는 것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냥 해야 하니까 할 때와 기꺼이 내가 하겠다 하고 마음먹었을 때는 똑같은 일이어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조건 힘들게 참아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지켜야 할 가치이기에,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겠죠.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 성십자가 현양축일이에요.

오늘의 첫곡 놀아줘 내 기꺼이였습니다. 30년의 울리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뭔가를 할 때 기꺼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 일에 대한 무게감이 훅 줄어드는 것 같아요. 분명 똑같이 힘든 일인데도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 불평, 불만과 함께 왠지 더 힘이 드는데 내가 마음을 내서 기꺼이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죠. 물론 말이 쉽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토를 달기 시작하면 자꾸 나만 억울해지고 나만 불쌍해지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데요. 오늘 성십자가 현양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게 되는 일상의 십자가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불평불만만 널어놓기보다 주님, 이 십자가를 제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십자가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해보면 어떨까요? 기꺼이 하겠다는 그 작은 마음의 끝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 곁을 걷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정답과 오답의 센스도 발휘해 주시길 기다릴게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십자가 현양축일은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몸소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배하는 날이지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이성인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게 되고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 곁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십자가 경배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과연 누구실까요? 1번 헬레나 성녀, 2번 모니카 성녀, 3번 성모님.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토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보다 더 매력적인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닥터 헤비타에서 액상 마그네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계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 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티켓 두 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제 양촌리 러브스캔들만 남아있어요.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이고요. 초등학생부터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티켓 신청 따로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분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힌트송 나정신 헬로우 듣고 올게요.

나정신 헬로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헬레나 성녀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성녀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신앙의 자유를 가져온 분으로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는 데 온 힘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전해지죠. 그 외에 2번 모니카 성녀 하신 분도 계신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어머니시죠? 또 3번 성모님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잘 아시겠죠? 그 밖에도 우리 빵톡의 대건 안드레아님, 헬레나, 이미데레사님 1번 헬레나 하고 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5023님 1번, 4023님 헬레나, 또 2859님도 1번 헬레나입니다 하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추첨해서 랜덤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액상 마그네슘 받아가실 5단 문자도 만나볼게요. 대건 안드레아님, 오디 오늘 왜 이렇게 예쁘나? 대정답 인정해드립니다. 앞에서 누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세요. 또 2038님 헬리콥터 하셨어요. 헬레나 성인이 헬리콥터를 타서 발견하신 거 아닐까요? 아하,

촉감으로 십자가를 찾아냈을 수도 있죠 뭐. 오늘 오답 선물은 2053님께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자, 십자가를 찾는데 기꺼이 온 힘을 쏟으신 이 헬레나 성녀처럼 오늘 나는 기꺼이 이것을 하겠다 다짐을 나눠주세요. 뭐 기꺼이 남편 아내 발을 씻어주겠다. 뭐 기꺼이 우리 본당 로비 바닥을 청소하겠다. 아니면 뭐 기꺼이 당근을 먹겠다. 이런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그동안 이명웅이 부르는 사랑의 바보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차 한잔하면서 수다 떨어요. 나는 오늘 기꺼이 이것을 하겠다. 아, 우리 너튜브의 주봉님께서 나는 오늘도 기꺼이 방송을 청취하리라 하셨어요. 아, 이런 거 오늘 말고 매일매일 결심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런 다짐 아주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로 2056님, 나는 오늘 기꺼이 퇴근 후 쇼파에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하러 가겠다. 운동복까지 아예 챙겨왔어요. 아, 다짐이 느껴집니다. 보통 집에 가서 이렇게 운동복 갈아입는 그 시간도 하나의 유혹이기 때문에 굉장히 헬스장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아예 회사에서 운동복을 입고 퇴근을 하는 거죠. 아, 건강한 결심입니다. 와, 2756님, 나는 오늘 기꺼이 아내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겠다. 자존심아, 오늘 하루만 좀 쉬어라. 어, 멋있다. 형제님이시죠? 아내니까. 네, 형제님. 만약에 이 다짐을 실천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정말 멋지신 분인 게 이렇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하고 내 스스로 좀 다짐을 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만 봐도 얼마나 스윗하신 형제님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정말 남자답게 멋있게 내가 미안해 하고 이렇게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세요. 또 엘리사벳님, 저는 자녀들이 먹고 싶은 반찬이나 국을 즐겁게 기꺼이 해준답니다. 주말에 아들 회사 사택에 여러 가지 반찬 가져다 줬어요. 아유, 참 이런 엄마의 마음은 365일 기꺼이죠. 말은 뭐, 아, 네가 좀 해먹어, 나이가 몇이야 막 이러셔도 언제나 기꺼이 맛있는 거 자다가도 일어나서 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CPBC빵 어플 새로 변경됐네요 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우리 삼남매 아빠님도 빵톡 업그레이드 됐네요, 좋아요 하셨고요. 윤세호님도 업데이트된 빵톡 좋아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부터 CPBC빵 어플이 좀 새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9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이 문자가 막 따로 들어와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라도 이 업데이트 눌러주세요. CPBC빵 어플 켜시면 이게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하고 알람이 뜨거든요. 거기서 바로 예 클릭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얼른 넘어오세요. 오늘 차담 선물은 기꺼이 먼저 사과를 하겠다고 하신 2756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앞으로 한 걸음 더 아네스의 행복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월요일 코너 월요
1: 청년대회.
0: 청년대회. 오늘은 우리 교구 청년들의 뜨거운 삶과 신앙을 나누는 나의 청춘순례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 6월 우리 교구 청년들과 교구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의 교구순례 기억하시죠? 그 뜨거웠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이 WYD 상징물 교구순례 수기를 공모했는데요. 최종 6분이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한 분이신 갈밭성당의 이은연 마리아 고레띠 자매님 행복찻집에 모셨는데요. 그리고 한 분이 더 오셨어요. 누구실까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매님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스테파노 신부님은 오늘 Q&A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또 오셨어요?
2: 아유, 참 새가 막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0: 네. 지나가는 길에 들르신 건가요?
2: 아니죠. 수기 당선되신 마리아 고레띠 자매님하고 함께 나오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0: 아, 또 이렇게 든든하게 옆에서 네. 곁을 지켜주시는군요. 그렇게 2주 연속 오늘 출석 체크를 하시고 또 덕분에 자매님도 든든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자, 먼저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갈밭성당의 이은연 마리아 고레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2023년에 갈밭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면서, 네네. 그 본당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지금 본당에서도 봉사를 하고 계시군요.
3: 네네.
0: 갈밭성당이 되게 열정적이기로 유명하지 않나요?
3: 아,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주일학교도 그렇고, 네. 아, 또 거기서 오셨군요. 또 이번 오늘 이렇게 오신 거 봐서는 또 WYD 관련해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작성하신 이 수기에도 다 내용이 담겨 있죠.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이렇게 좀 본당 봉사에 열심히 하기 시작하신 게 불과 3, 4년 전이시더라고요. 네. 뭐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있었나요?
3: 네. 저는 코로나 초기가 꽤 큰 전환점이었는데요.
0: 아,
3: 네. 네, 그때 제가 대구에서 코로나가 막 초기에 확산될 때 네. 우연히 확진자가 그 카페 직원으로 있는 곳의 유일한 손님이었어요. 다행히 감염되진 않았는데 너무 초기에 그 병을 모르던 때라 너무너무 좀 두려웠었거든요.
0: 네네.
3: 그러다가 막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있는 거 보고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0: 네네네.
3: 그래서 그때부터 왜 청년들이 저기 많이 있을까? 그리고 교회는 청년들에게 어떤 곳일까를 진지하게 계속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3: 그러다가 2027 세계청년대회가 그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네. 그때 막 즉각적으로 하느님 제가 그럼 청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0: 네. 네,
3: 그러다가 주보에 우연히 교리교사 모집 공지가 떴는데 네. 너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0: 너 할 때까지 올린다 이런 느낌.
3: 네, 그래서 아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전 네. 근데 막 그런 종교나 어떤 코로나 초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때 상황이 저도 이제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아 청년들 왜 모이지 말라는데 저렇게 모이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서 나아가서 내가 그들을 위해 뭔가 봉사를 하겠다 하신 게 굉장히 자세부터가 좀 남다르십니다. 그렇게 코로나 때 이런 책임감을 시작으로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또 제가 수기에 보기로는 무슨 잘못된 터치로 배경화면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
3: 네, 그것도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네. 몰랐어요. 그때는 방법도 모르고 근데 그 발표하시는 프란시스코 교황님 그 사진이 네. 제 앱을 키면 바로 나오는 배경화면이 된 거예요.
0: 아무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3: 아니에요, 진짜. 켤 때마다
0: 네.
3: 형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거죠.
0: 너무 그래서, 신기하다.
3: 네, 그래서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약간 하느님께서 메시지를 좀 직접적으로 주시네요. 주보 그 교리교사 공지 계속 뜨고 배경화면에 계속 뜨고 와 그렇게 이제 또 WYD 미니스터까지 되셨잖아요.
3: 네네.
0: 어떻게 그 상징물을 우리 교구로 가지고 오는 달빛 여정에도 동참을 하셨죠?
3: 아 네.
0: 네. 그때 사진을 좀 다시 봐도 될까요? 짜잔, 지금 너튜브로 보실 수 있는데요.
3: 자는 거 아닙니다.
0: 아, 목주 들고 이렇게 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다녀오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짝꿍 현생님은 잘 지내세요?
3: 아, 네. 뭐 같이 미스터 활동하면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역시 멋진 부부시네요. 어, 삭제하셨다. 아니, 너튜브 초반에 그 아내님 뭐라고 하셨죠?
3: 화이팅입니다.
0: 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어, 부끄러워, 쑥스러우신가 봐요. 지우고 가셨어. 아, 오늘 바쁘다고 막 그러셨는데 이렇게 그래도 응원하러 와주셨네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다행입니다. 아, 이렇게 좀 흘러서 우리 교리교사로 시작해서 WYD 미니스터까지 되셨는데 그리고 이 숙이 공모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물론 상점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지만 저는 숙이 공모 도전 안 했거든요. 자매님 어떻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3: 아, 그 숙이를 하라는 말을 했을 때 어, 그때 진짜 숙이 제목도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썼는데 정말 그게 제 마음 그대로였어요.
0: 어쩌다 여기까지.
3: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미사만 드리는 신자였거든요.
0: 네.
3: 그런데 제가 교리교사도 되고 WID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십자가 순례와 성화 순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3: 그게 너무 좀 저한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물론 십자가랑 성화순례도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특별한 만남이고
0: 네.
3: 그런데 한 달을 돌아보면서 저는 제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기를 쓰면서 그걸 한번 풀어볼 수 있었는데
0: 네.
3: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진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0: 네. 네. 단순히 그냥 그 십자가가 어땠다 뭐 이런 걸 쓰신 게 아니군요.
3: 네네.
0: 와, 그럼 하느님의 부르심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수상을 쟁취하셨죠? 어,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0: 오, 우수상 멋져요.
3: 감사합니다.
0: 우리 스테파노 신부님께서는 이 마리아 네. 고레티 자매님의 숙이 어떻게 보셨나요?
2: 아, 이게 제가 이제 26개 작품을 다 봤거든요.
0: 와,
2: 다 에이. 봤는데 어, 이게 글자 수 때문에 이 감동을 다 못 담아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0: 글자 수 맞추기 어렵죠.
2: 네, 맞추기 어려워서 아, 이게 글자가 몇 자 이내만 어, 아니 몇 자를 무조건 넘기는 것만 하고 2500자 이내로 안 했으면
0: 네.
2: 아, 정말 더 좋은 작품들이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레테 자매님 걸 보니까 뭔가 이제 2편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0: 네네.
2: 그래서 어, 다른 작품도 그렇고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 포커싱이 이렇게 십자가랑 성모성과 순례에 있는 것도 있고
0: 네.
2: 아니면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사실은 제가 다 읽어도 어, 제가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게 수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0: 네.
2: 그래서 사실 책임을 국장님께 이렇게 넘겼는데.
0: 국장님 왜 뽑으셨어요?
2: 국장님께 참 죄송하지만 책임을 좀 넘겼는데 국장님이 이제 6분을
0: 네.
2: 이제 뽑아 주셨어요.
0: 그래서
2: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만 6분을 이제 우수상으로
0: 아,
2: 제가 정했습니다.
0: 그래도 뭐 그런 결정이 나기 전까지도 아 이거는 상 받겠다 하셨죠?
2: 예, 아, 정말 받겠다 생각했죠. 근데 아, 이제 제 입을 띄기가 약간 조금 그랬어요. 기준을 막 여러 개 하다 보니까.
0: 네.
2: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글을 보면서 이게 장면들이 이제 상상되는 글을 몇 개 있었는데 고리자매님
0: 네.
2: 글이 그래도 좀 장면이 좀 상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0: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받아서 읽어봤는데 오, 진짜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이 뭔가 더 배가 되는 느낌? 네, 그렇게 풍성하게 오히려 만들어주더라고요. 남의 추억까지도. 그런 힘이 되게 느껴졌고 그리고 우리 WYD 신부님들께서 왜 WYD는 그냥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신앙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채점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매님께서 그걸 딱 잡으신 것 같아요. 그 십자가와 성모성화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 전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맞죠? 형님 기준 좀 있지 않아요?
2: 있으시겠죠.
0: 맞죠? 맞죠? 분명히 저는 이런 포인트 예상해봅니다. 아, 개인적인. 아유, 뭐 그래도 빵톡에 대거나 아, 삼남매 아빠님께서도 아 우수상 축하드려요 하고 인사 남겨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그런 하느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해서 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착한 죄인, 어쩌다 예수를 만나서.

0: 이름 없는 천안 죄인 어쩌다 예술을 만나서 들으셨고요. 월요 청년대회 나의 청춘 순례. 오늘은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교구 순례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이은연 마리아 고레띠 자매님과 또 든든한 응원군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끄덕끄덕. 아까 저 뭐였죠? 저 예쁘다 여기에는 이렇게 절레절레 하시던데. 아까 누가 절레절레 하냐고 막 물어보셨거든요.
1: 갸우뚱 아니었나요?
0: 갸우뚱 정도로.
1: 이거 오해하시게 이렇게 방송에서.
0: 다 고자질할 거예요.
1: 행복찾기 애청자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오디가 초등학생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오디의 그런 아름다움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0: 네,
1: 바랍니다.
0: 오늘도 이렇게 응원군으로 오신 거 보세요. 따뜻한 신부님이신 것을 다 알고, 우리 주봉님, 교구순례 수기 공모전 우수상 축하 축하 너무너무 영광 아닌가요? 하고 되게 좋아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또 빵톡으로도 축하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많아요. 윤세호님은 두분 사랑합니다라고 갑자기 사랑에 빠지셨어요. 네, 이렇게 또 축하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우리 어쩌다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서 본당은 물론 교구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그럼 교구봉사는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본당 먼저 여쭤볼게요. 본당에서 뭐 하세요?
2: 본당은 처음에 이제 주일학교 교리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7주년 기념 음악제 같은데 뭐 성가대원으로 참여한다든가.
0: 노래도 잘
2: 네, 뭐 그런 걸
0: 부르시는군요.
2: 하면서 이렇게 하게 하고 있고요. 네.
0: 그리고 이제 교구까지 확장된 거잖아요.
2: 네, 교구 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아는 사람도 없고 뭐뭘 하는지도 모르고 해갖고 처음에 정말 막막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WID 사무국에서 주교님과 함께하는 수다방, 치맥골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0: 맞아요.
2: 이제 제가 자이언트 플라워를 하니까 직접 연락을 드려서 행사 장식을 돕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래 뭐저 이거 할줄 압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 드리고 먼저 연락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0: 아닌데,
2: 그래서 정말
0: 먼저.
2: 큰 용기를 냈거든요.
0: 우와.
2: 그래서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좀 알게 되고, 또 봉사자 교육 신청하고 양성 받고,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교구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신기하다. 그런 스타일 아니신데 먼저 손을 드셨다는
2: 네, 너무
0: 게.
2: 막막하니까 이제 하고 해야 한다라는 지향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0: 와, 여기에 다 어떤 하느님이 어떤 섭리가 작용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첫 시작부터. 그렇게 자이언트 플라워 이야기는 제가 또 이따가 여쭤볼 것도 있거든요. 일단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WYD 관련해서 사실 뭐 지금부터도 아주 큰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2: 그냥 처음에는 뭐 준비, 행사 준비, 청소, 정비 이런 것들 계속 많이 했고요. 요즘은 DID 뭐 이렇게 해외 업무 관련 일들도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고, DID 영문 페이지 거기도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신부님 잠깐 여기서 우리 DID가 무슨 뜻인가요? 디아이디?
1: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서울대교구 외에 15개 군종교구도 빼고 15개의 교구가 이제 전대회라고 하는 교구대회를 하는데 Day in Diocese 이래갖고 DID입니다.
0: 교구대회라고
1: 네네.
0: 생각하면 되겠네요.
1: 네.
0: 그럼 여기서 지금 영문 번역 작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어를 그렇게 엄청 어떻게 잘하세요?
2: 그냥 조금 하는 것 같은데요.
0: 전공이신가요?
2: 아니요, 영어 전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비교적 영어를 꽤 좋아했고, 또 하다 보니까 가르친 일이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중점으로 맹렬하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0: 영어 선생님이시구나. 아니, 뭐,
2: 네.
0: 노래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심지어 이런 영문 번역 작업은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2: 그래도 재미있는 게, 제가 처음에 WID 봉사를 생각했을 때는 홈스테이밖에 몰랐어요.
0: 왜?
2: 그래서 저희 집에 외국 청년들이 오면 잘 지내게 해야지, 딱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봉사하리랑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해오던 거를 예상도 못 했던 자리에서 다시 쓰고 있다는 게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해요.
0: 그러네요. 네. 지금은 그 영어 가르치는 일은 안 네. 하시고 네. 근데 그 과거의 일도 다 기억하시고 하느님께서 아, 이 작업을 해라 하고 이렇게 불러주셨군요. 시모님 미니스터 너무 잘 뽑으신 거 아니에요?
1: 아, 이거 또 그렇죠.
0: 그렇죠. 지금 뭐 이게 교구대회 준비 과정에서부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사매님이랑 사무국에서 그럼 같이 계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1: 이렇게 영어에 국한되게 할 수는 없지만 또 영어 약간 고거에 연관된 에피소드 좀 알려드리면
0: 네.
1: 이렇게 그 해외 신청이 가신청을 했죠. 그 대표가
0: 아, 뭐 어느 보내면, 나라가 있는지
1: 네, 어느 나라 하면 그 이제 처음에 막 그 답변도 어렵고 저희는 일상 업무가 있는데
0: 네.
1: 그래서 그 이메일에 답변도 해주시고
0: 와 영어로
1: 예
0: 와.
1: 그리고 저희가 다 오늘 내일부터 저희가 그 국제 사목자 대회라고 세계 청년대회 준비하는 청소년 사목자들이 이제 모여 있거든요.
0: 네.
1: 인천 공항 옆에 그 네. 호텔에 거기에 이제 저희 교구대회 홍보를 하는데도 그 영어로 이렇게 저희가 한글로 가져갈 수 없으니
0: 네.
1: 영어로 번역 작업을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죠.
0: 우와.
1: 그래서 이제 받았고 그거를 감수를 비서신분이 주교님 비서신부님한테 봤는데
0: 네.
1: 비서신부님 피드백이 하, 너무 좋았습니다.
0: 어.
1: 와, 이분 누구시냐고.
0: 뭐 손댈 게 없어서요.
1: 아니 그러니까 이분 누구시고 혹시 직업 아시고 잘하는 분이시냐고.
0: 그렇게 막 물어보셨어요?
1: 예, 처음에 약간 놀랐는데 예, 하시는 말씀이 예, 정확하게 자신의 어떤 포지션을 이렇게 아시면서 번역하셨고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신이 번역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제 잘 적어주셔가지고 이분 정말 교회 정신이 있으시고 진짜 잘 뽑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0: 와 네. 비서신부님도 곁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1: 네.
0: 어떠세요 자매님?
2: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0: 네. 단순히 뭐 번역 잘하시네가 아니라 이렇게 참 겸손하게 작업하시고
1: 네.
0: 또 이런 그 수도자가 아니신데 딱 겸손하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 이런 자세까지 정말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자매님 자랑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아까 그 자이언트 플라워 장식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요거 사진도 제가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작년에 우리 팍스 새 앨범 쇼케이스 쇼가 있었잖아요.
2: 아, 네.
0: 그때 이렇게 무대에 너무 예쁜 커다란 꽃이 있는 거예요.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자매님이 만드신 거예요?
2: 네.
0: 너무 예뻐요. 큰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짜잔! 형제님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아니 언제부터 이거를 뭐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2: 아, 그

0: 제가 그 교구청 내에 그 여성교육관에서 소계츠 동양 꽃꽂이를 꽤 오랫동안 배웠어요. 그러다가 자이언트 플라워를 딱 알게 됐는데 그때 든 생각이 아, 이 자이언트 플라워랑 제가 배운 이 소계츠 동양 꽃꽂이를 결합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면서 자이언트 플라워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할수 있게 되니까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본당 행사나 교구 행사나 좀 이렇게 봉사를 했고요. 팍스는 재미있었던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막했잖아요. 그래서 팍스 공연을 좀 보러 갔어요. 갔다가 제가 좀 꽃을 안식해드리면 어떻겠냐고.
1: 먼저 이것도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0: 안 하던 짓을 진짜 많이 했어요.
1: 무슨 일이
0: 정말로.
1: 있으셨던 거지?
0: 네, 근데 단장님이 이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정말 큰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으로 보여주실지 몰랐어요, 오늘.
1: 제가 그때
0: 고맙습니다.
1: 진짜 너무 예뻐서 우와 하면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네요. 우리 그때 쇼케이스에 오셨던 대건 안드레아 님도 이거 자매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대박 기억나요 하시고 영어도 부러워요. 또 삼남매 아빠 님도 행사 때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하시네요. 와. 이렇게 달란트 하나를 이런 도움을 주시고 이거 다 재능 기부였던 건가요? 멋지십니다. 참 달란트가 지금 뭐몇 개예요 벌써? 정말 많은 달란트를 받으신 것 같은데 신부님께서는 이런 자매님 지켜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2: 이거 이제 영어랑 자꾸 이런 거에 국한되는데 형제님하고 이제 같이 나오시고 또 이제 영성 쪽으로도 저희가 이제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영성적인 부분도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잘갈수 있도록 또 해주시는 부분까지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게 참 수기에도 녹아 있더라고요.
2: 네.
1: 단순히 뭐뭘 했다, 뭘 봤다가 아니라. 수기 근데 일반인들은 못 봐요, 신부님? 우리는?
2: 뭐볼 수는 없고 그냥 뭐 CPBC에 그때 그걸 했잖아요. 동의를 했잖아요.
1: 활용될 수 있다.
2: 활용될 수 있다. 교구 주보와 약관을 다잘안 읽으시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수상작들을 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볼 수, 요청하면 일단은 볼수 있는
2: 네네.
1: 거군요. 우리 자매님 글 많이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유, 전 정말 수기 제목처럼 어쩌다 여기까지 오셔서, 심지어 평화방송에까지 오셔가지고. 자, 이런 부르심의 과정이 신기하기도 한데요. 앞으로 남은 순례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실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제 순례 후기에도 썼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하느님, 제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왜 와서 보니까, 하느님께서 저를 이 길로 초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잘 보고 잘 식별하면서 걷고 싶고요. 제가 봉사를 하면서 제 옆에 마음의 언덕,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간직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교회 정신과 일치해서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 여정에 그걸 나침반처럼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기 마지막에도 제가 미지의 미지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진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장서 가시는 하느님을 믿고 따라가고, 또 일단 저희 사무국 신부님들이랑 직원분들, 또 연정 유스티나 씨, 그리고 우리 지원 봉사자들이 너무 근사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함께 제가 잘 가면 될것 같습니다.
1: 아유, 멋진 말씀입니다. 저도 그 수기에서 말씀해주신 그렇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는 초대인 것 같다는 그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또 오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뭔가 아,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어쩌다가 내가 한다고 했지?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자매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유, 이런 수기 좋네요, 신부님. 이거 종종 좀 이렇게 해주세요.
2: 아, 심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들
1: 그쵸?
2: 출중하게 쓰셔가지고.
1: 듣는 저희는 되게 즐겁고, 와,
2: 네.
1: 이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싶고. 우리 주봉님, 이은현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곰곰이 생각하니, 저도 행복하네요. 절대 아부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또 진심 어린 축하도 해주셨습니다. 아유, 또 언제나 자매님, 아, 그 수기 중에 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WID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세대를 연결해주는 것 같다고. 네. 네. 또 오늘 이렇게 출연하신 게 또 하나의 그런 작용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신부님은 그럼 다음 주에 오시나요?
2: 아, 제가 다음 주에 못 오게 돼서 저희 국장님이 또 그렇군요.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1: 아하, 그럼 한참 뒤에 뵙겠네요.
2: 아, 네네.
1: 네, 그래도 오늘 든든한 지원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월요 청년대회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 그리고 이은연 마리아 구레띠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기, 임두빈, 내게 와서 보아라 였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 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오늘 매일미사 입당송 갈라티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돈이 많은 것도 미모가 탁월한 것도 많이 배워 학식이 높은 것도 모두 세상 사람들에겐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걸 잊지 않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십자가를 기쁘게 기꺼이 지고서 우리는 내일 오후 2시 행복찻집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니스였고요. 다니엘 십자가 외에는 을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가브리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의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신앙과 음악,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이핑크 박초롱이 부른 모르시나요? 들으면서 두쉐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카타리나님 울산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보내주셨고 9006님이 잘 지내자.

우리 외로울 때마다 듣는 노래인데 오늘 예상치 못하게 이 노래가 흘러나와서 안 외로웠는데 갑자기 확 외로워지네요. 음색 자체가 가을입니다 하셨어요. 아, 이 노래는 짙은 해잘 지내자 우리. 그리고 뭐이 노래 뭐 로이킹이 부른 노래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불렀거든요. 근데 진짜 짙은 버전은 이 가을이에요. 예, 그냥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외로워야 가을이죠. 음색 자체가 진짜 가을 맞아요. 실비아님, 빵톡 업데이트 축하드려요. 실수로 쓴글 삭제할 수 있는 건 좋네요. 오, 그러니까 기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글씨도 키우는 방법을 또 여러분이 또 알려주셨는데요. 예. 저도 그 사진 올려봤는데 아직은 사진은 나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도 곧 예, 다될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 기다려주시면은 지금 적응 기간이니까 다 돼요. 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공지 옆에 버튼이 생겨서 요거 공지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시면은 글씨 크기 조절된대요. 저 찾아봐야겠어요.

0: 모자이크의 왕자와 병사들 이제 좀 밝게 들었다가 우리 윤한기님의 장밋빛 스카프에서 거의 울 뻔했어요, 여러분. 예, 어떠셨어요? 분위기 급반전. 자, 이제 AI 방글이를 만나서 모자를 골랐는지 스카프를 골랐는지 한번 여러분의 찍기 실력 네, 검증해 보겠습니다. AI 방글이 안녕, 잘 지냈지?
1: 안녕하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0: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 이제 가을이라서. 그래서 내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온이 계속 더 떨어질까?
1: 9월 중순인 15일에서 18일 사이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기보다 오히려 살짝 오르거나 선선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쪽 찬 공기의 남하 세력이 정점을 지나 약해지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서풍류가 불어들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기온 흐름, 9월 초중반까지 일시적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했으나 주말을 지나며 찬 공기가 약화되어 기온은 평년 수준, 낮 최고 24에서 29도 안팎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감 날씨, 한낮에는 늦더위가 남아 더운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 선선하여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온이 추가로 뚝 떨어지는 급격한 추위보다는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은 선선한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얇은 겉옷을 챙겨 일교차에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0: 그렇구나. 우리 887호님도 가을가을한데 해는 쨍쨍 덥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낮에는 좀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큰 그런 날씨가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뭐 날씨가 점점 추워질 일만 남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AI한테 혹시 방한용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나?
1: 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방한용품 관련 질문을 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시기 사용자들이 AI에게 주로 묻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품 및 브랜드 추천, 가성비 좋은 패딩 추천해줘, 출퇴근할 때 입기 좋은 발열조끼 브랜드 알려줘처럼 조건에 맞는 특정 상품을 찾거나 비교하는 질문, 겨울철 에너지 절감 난방 팁,

0: 단열 뽁뽁이랑 풍지판 중에 어떤 게 난방비 절감에 더 효과적이야?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효율적인 방안 팁 알려줘 같은 생활 꿀팁 문의. 소재 및 관리법. 구스다운이랑 웰론 소재 차이가 뭐야? 발열 내에 세탁할 때 주의할 점은? 등 소재 특징이나 관리 방법에 대한 질문. 상황별 맞춤 용품 추천. 수족냉증에 좋은 발랄로나 온열 슬리퍼 추천해줘. 겨울철 야외 운동? 캠핑할 때 필수적인 방한 장비 알려줘 같이 개인 상황에 맞춰 물어보는 경우. 원하시는 방한용품이나 겨울철 대비 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1: 굉장히 다양한 걸 물어보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말인데, 요즘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혹시 AI 방글이 너는 모자나 스카프 중에서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어?
0: 상황에 따라 추천이 달라지지만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스카프 목도리를 먼저 추천합니다. 체온 유지 효과. 목은 대동맥 등 큰 혈관이 지나가고 피부가 얇아 추위에 매우 민감합니다. 목만 따뜻하게 감싸도 체온을 3에서 5도 이상 올리는 효과가 있어 모자보다 체온 보존률이 높습니다. 활용도와 편의성. 스카프나 스누드는 실내외를 오갈 때 벗고 쓰기가 쉽고 체온 조절이 용이합니다. 반면 모자는 실내에서 오래 쓰고 있으면 답답하거나 머리 모양이 눌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출퇴근길 일교차 대비 실내외 이동이 잦은 경우 체온 보존이 최우선일 때. 따라서 실내외 활용도와 확실한 체온 유지 효과를 모두 고려한다면 저는 스카프를 더 추천합니다.
1: 진짜 스카프 여러모로 이용하기 너무 좋잖아.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목 감기 걸리면은 진짜 나 같은 DJ들한테도 진짜 안 좋거든. 자, 그럼 너가 스카프를 골라줬으니까 오늘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스카프를 골라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마워. 와, 진짜 똑똑한 우리 AI 방글이의 선택은 스카프였습니다. 이 일교차가 클 때 요럴 때 또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그럴 때 스카프를 이용하면은 목 감기도 예방이 되고 여러모로 체온 조절에 좋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9215님 스카프 하셨고요. 이분 다 어떻게 하셨어요? 9611님도 스카프. 9006님 방글이의 고급진 분위기와 우수에 찬 목소리에는 스카프가 어울립니다. 이번에 확신합니다. 이제 다들 방글이 AI 방글이도 분석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8875님 스카프요 제발 하셨고, 이 와중에 2428님 모자 하트. 오늘 모자도 많은데 스카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2517님 평화를 빕니다. 저는 모자보다 스카프를 자주 사용합니다. 활용도가 좋아요. 스카프 하셨고요. 2037님, 방글이는 AI지만 어느 사람보다도 패션을 잘 알고 있기에 가을에는 스카프로 연출할 거라고 생각해요. 모자는 글쎄요 하셨습니다. 모자도 좋은데 딱 집어준 게 모자 쓰면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머리가 눌리니까. 이것까지 생각한 AI 방글이의 오늘 선택은 스카프였습니다. 자, 스카프를 골라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오늘 9611님께 세제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자, 퀴즈 3세판 퀴즈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선물은 바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청춘 누룽지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생일입니다. 축하. 얼마 전 가장 영향력 있는 할리우드 감독 탑 100에서 15위에 오르면서 한국 감독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기생충이란 영화로 한국 감독으로는 최초로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두 곡의 연주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두 곡 중에 기생충의 OST였던 곡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음악입니다.

영희가 생각이 나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생각이 나요. 자, 이번에는 2번 음악 들어보시죠.

0: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1: 그 생각이 나네. 자, 둘 중에 한 곡은 무조건 오징어 게임 OST 같죠? 자, 그렇다면 과연 1번과 2번 음악 중에 어떤 곡이 영화 기생충의 OST일까요? 번호 보내주시면 돼요. 정답 맞히신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샵 1053 정보 이용료 100원 들고요. CPBC 빵, 빵톡 업데이트 됐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 힌트송 드릴게요. 네, 요것은 또 우리가 공정하게 이글5의 오징어 외계인 들려드릴 거고요. 내래 기생충 이런 곡이 있었네.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와, 1번 이글파이브의 오징어 외계인이었고요. 넬의 기생충까지 두곡 듣고 왔습니다. 자, 1번은 오징어 게임 OST였어요. 띠띠띠, 띠띠띠, 기억나시죠? 2번 음악이 기생충 OST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두곡 모두 정재일 음악 감독의 곡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한데요? 자, 정답 2번입니다. 2번, 많은 분들이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8122님, 1번 오징어 게임, 2번 기생충. 1398님, 누룽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2번. 이게 또 정확한 걸또 찾아봤잖아요, 중간에. 아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진짜 안 비슷하다. 에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비슷해. 7479님, 2번이요.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많죠? 9271님, 정답 2번. 매번 퀴즈 타이밍 놓쳤는데 드디어 문자 보내요. 어제 짜파구리 처음 먹어봤는데, 어머나! 시의적절하게 퀴즈가 기생충 OST 나와가지고, 누룽지도 전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답을 맞추시는 것보다 누룽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0473님, 2번이요. IP컵 대기 중입니다. 나르네요. 나른하죠. 에, 차 안에 따숩죠. 좀 이따가 아이 오면 또 정신 번쩍 나야 되잖아요. 파이팅. 5703님, 1번 오징어 게임. 비띠, 저 누룽지 좋아해요. 속도전에서 제가 1등 아닌가요? 그럼 5703님이 2번을 맞추셨어요? 속도전만 지금 저기 한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네. 아, 2번도 얘기하셨군요. 1170님, 정답 2번이요. 2037님, 2번.

이번 기생충 OST BT 성대모사 너무 귀엽네요. Thank you, I love you. 자, 누룽지 사랑이 너무 네, 크신 두 분께 오늘 선물 드립니다. 0473님, 5703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샵 1053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 주소 보내주셔야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끝곡 듣고 예, 인사드려야겠어요. 내일은 주제 선곡 대결 함께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다 가지고 오세요.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0: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 네, 근데요, 영광송에 이제와 영원히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더라고요. 매일 바치는 기도지만 때로는 습관적으로 되뇌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깊은 말이더군요. 이제는, 그리고 바로 지금, 항상은 우리의 모든 순간, 영원히, 영원히, 아, 영원이란 말,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죠. 지금도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이라고 풀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쉽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하던 가장 짧은 기도 한마디도 조금은 천천히 그 뜻을 마음에 담아 바쳐보면 어떨까요? 지금도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와 항상 영원히 월요일 저녁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와 기도의 오솔길 출발합니다.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오늘 첫 곡으로 양채윤과 이원락이 부른 영광송 하는 사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살다 보면 음미해 볼수록 깊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지요. 시간에 쫓겨 밥을 후딱후딱 먹지 않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예, 맛을 느끼다 보면 어머, 이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함께 사는 사람도 그렇죠. 처음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 참 진국이다, 뭐 이런 때도 있습니다. 예,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바치던 기도문도 서둘러서 막 끝내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가 느껴지고 그 기도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예, 여러분은 어떤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문자가 올라왔는데요. 예, 저는 주말에 분당에서 순교자의 밤이라는 신심 행사를 했는데요. 주임 신부님 말씀이 성모의 밤에는 많이 참석하는데

순교자의 밤에는 많지 않다고. 순교자들보다 성모님의 위력이 크신 건지 하시며 약간 서운해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순교자의 밤 참 중요한 밤이었는데 왜 그런지 성모님한테 더 마음이 가나 보죠. 신자들은 엄마한테 가는 거. 순교자라 하면 왜 그런지 고통스럽고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 고통을 서로 안고 살면서도 그렇게 순교자로 사시다 순교자로 이렇게 정말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주님께로 가신 분들의 그 삶을 다시 새겨보는 그 시간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왜 그런지 목걸이는 하고 다니면서요. 그런데 고통은 내가 받고 싶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너무 야단치는 것도 별로고요. 사실은 뭐 스스로들 느껴서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건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뒤로 밀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예. 푸른하늘 사무엘님이 오셨네요. 저는 매일 매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짧은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느껴요 하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매일 짧은 기도를 통해서 와 그러면 주목용 하면서 아니면 뭐 수호천사께 바치는 기도 짧은 기도 하면서 아이 그렇군요.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께서 와, 빵 업데이트 했더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네요. 맞아요. 오늘부터 그렇게 대문을 다 바꿨습니다. 얼마나 이쁜지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다시 빵을 깔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플레이 스토어인가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거를 어떻게 어렵게 하라고 안내가 있어요. 들어오셔서 안 까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하늘 사무엘님이 또 하나 보내셨는데 피정을 하면서 정말로 신앙 안에서 많이 헤매고 있던 저에게 주님은 늘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셨고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들어요. 그럼 오늘도 천천히 그래요. 뭐 천천히 뭐 다 우리의 시간인데요. 서두를 게 뭐 있겠어요. 네. 그리고 신청곡으로 오늘 가능하다면 너의 죄를 씻으니 신청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너의 죄를 씻으니 이게 제목인가요? 가능하면 뭐 피디님이 준비해 주시겠죠. 그리고 오지수 미카엘라님께서 수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CPBC 어플 새롭게 업데이트 된 날 하트를 막 몇 개나 날려주셨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어플을 깔아야 되시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우셔서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신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거 뭐 안내해 주는 대로 전에 하던 그걸 열어서 빵톡 열어서 들어오시면 다시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예, 그러면 노래 한 곡도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주디스가 부릅니다. 난 너와 함께 있단다.

보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기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난 너와 함께 있단다. 주디스 노래, 멋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9203님. 네. 원래 엄마 찬스는 반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너무 재밌게 또 표현하셨네. 엄마 찬스. 맞아요. 우리는 성모님 엄마 찬스 정말 잘 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성모님의 밤을 능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성모님을 어떻게 능가하겠습니까? 예. 뭐 순교자들도 성모님 바라기를 하다가 순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어떻게 능가하겠어요? 아, 말씀도 참 잘하셨습니다. 네. 7278님. 아침 일찍 일어나 묵주기도를 주로 하지요. 마음이 불안할 때나 언제나 묵주기도 합니다. 와, 너무 좋죠. 성모님과 함께 손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성모님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뭐 어떤 바람이나 부족함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 묵주기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은 뭐 또 묵주기도의 달이니까 예, 또 더 열심히들 바치겠죠. 네. 069 하나님, 네, 오늘은 또 어떤 정말 진땡의 말씀을 하실까요? 기도도 성경 말씀도 한 번만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되새겨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이상을 봐도 계속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지요. 일반적인 세상 책도 아무리 이해력이 좋다 해도 두 번 이상 읽어보자 하는데 기도 말씀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계속해서 느낀 점을 써내려간다 해도 하느님의 신비와 맞아떨어질 때 모두 표현하기에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와 성경 꾸준히 반복해서 드리고 읽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정말 필요로 하는 말씀을 이렇게 쪽집게 마냥 꼭꼭꼭 뽑아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맞아요. 일반적인 세상의 책도 아무리 이해력이 좋다 해도 정말 한 번 읽어가지고는 못 알아듣죠. 그냥 밑줄도 치고 아니면 다시 또 되돌아가서 한 번 더 읽고 뭐 또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으면 노트에도 적어놓고 뭐 그런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한 번에 다 이해가 되는 게 없죠. 네. 하느님의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비추임을 받게 되겠죠. 예,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와, 저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계속 느낀 점을 써나간다 해도 와,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완전히 와, 고맙습니다. 예, 2037님. 오늘은 가을가을한 햇살이 따가운 월요일 오후네요. 호호호. 오늘 오후를 보내면서 희노애락이 모인 공간에서 수녀님의 정성어린 기도를 들으며 마음 함께 나누는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예, 희노애락 맞습니다. 누구는 또 좀 슬프고 답답하고 또 누구는 또 뭔가가 또 주님께서 이루어주셔서 고마워서 기쁘고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귀 기울이고 계시는 이 공간. 자, 보이지는 않지만 뭐라 그럴까요? 안테나를 통해서 그 전파되는 제 목소리와 여러분들의 사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 프로그램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 감사드려야죠. 네. 예, 클라라 915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조퇴하고 은퇴하신 교회 자매님들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여전히 성당 봉사와 성경 공부하고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리며 12월 모임을 기대합니다. 와, 은퇴하신 교우님들이 이렇게 또 만나고 집에 가는군요. 그분들이 또 여전히 성당 봉사, 성경 공부. 와, 우리 신자들 대단해요. 그죠?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려고 또 찾아가 뵙기도 하고, 정말 이런 관계가 정말 뭐,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막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떠다밀어서 되는 게또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름다우신 우리 구이로님 늘 그렇게 주님께 기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스티나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앱이 이쁘게 바뀌었네요. 맞아요. 저도 오늘 그걸 다시 이렇게 깔면서 어머, 진짜 색깔이 대문이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누르는 단추들도 아주 또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바꾸기를 잘했어요. 사람은 언제나 좀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대로 있는 것보다 조금씩은 삶의 모습도 조금 바꿔가듯이 이렇게 모든 것이 조금씩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건 정말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겠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6844 형제님 사연 만나봅니다.

늘 기도의 오솔길 방송의 위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다짐과 이겨내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방송을 들으며 힘을 내보곤 합니다. 또 늘 힘이 들 때면 기도를 합니다만 깊이 있는 기도가 되지 않아 그것도 고민스럽습니다.

네. 6844 형제님, 어떻게 잘 계신가요? 좀 힘드신 것 같았는데요.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뭐 겹치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것조차 뭐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기도를 해도 깊이 있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도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뭐, 형제님만 아니고요.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 수녀인 저도 정말 깊이 있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은 잘 됐나 싶은데 어느 날은 또 분심 속에 있기도 하고요. 이게 삶의 모습이 우리가 약한 부분이지만 주님은 그런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힘들 때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하소연 한마디 하시는 게참 소중한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뭐 이것마저도 말할 수 없고 정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에는 그냥 뭐꼭 말을 해야 됩니까? 그냥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것도 참 좋은 일이더군요. 저도 수녀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 성경책 뒤적거리고 어떤 때는 아니면 뭐 영적 독서 책을 막 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말 아무 책도 안 보고 가만히 주님 앞에서 제가 그분만을 느끼면서 정말 이렇게 침잠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알수 없는 정말 말씀을 들려주시는 때도 있고요. 위로를 주시는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 잘한다고 생각할 땐더 이상한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죠. 예. 오늘도 방송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6844님 형제님 혼자 견디려고 뭐 너무 애쓰지 마세요. 부족한 대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로 또 함께하는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우리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형제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6844 형제님을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품어주소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무거움을 주님께서 모두 헤아려 주시고 지친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작은 탄식도 기도로 받아주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갈 용기도 주소서. 무엇보다 형제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해주소서. 우리의 위로이시며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6844 형제님과 함께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이용미, 김효진 노래입니다. 아무것도 너를. 아, 노형석 노래군요. 네. 들어주셔서 아버지 함께 들어요.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예, 오늘부터 CBBC 라디오, 예,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BBC 빵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됐어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BBC 라디오 새로워진 CBBC 빵에서 만나보세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BBC 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실시간 사연 또 보겠습니다. 홀로 남은 곰님,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같은 마음으로, 예, 얼마나, 6844님, 힘드셨을까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와,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 예, 이렇게 힘든 걸 또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예, 토닥토닥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7278님, 예, 형제님, 기도는 몸이 아플 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습관이에요. 하다 보면 어느 날, 아, 이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모두

힘내어 볼지어다. 아멘. 아이고, 끝말이 재밌네요. 모두 힘내어 볼지어다. 아멘. 예, 다들 힘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도는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남기신 나다 떼 뚜루베 아무것도 너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아무것도 너를 괴롭히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하느님만이 변하지 않으신다. 인내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하느님을 모신 이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니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하늘로 들어 올려라. 아무것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센 마음으로 따르라.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그것은 덧없는 영광일 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을 굳게 간직하여라. 시련이 오고 십자가가 오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느님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네, 이용미 김효진의 노래로 아무것도 너를 함께 듣고 왔어요.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오늘 또 특별히 기도와 또 어울리게 노래를 듣게 됐는데요.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깔든지 뭐 스마트폰 뭐 빵톡 까실 때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이제 가능합니다. 좀 너무 어려워서 좀 헷갈린다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빵톡에 올리신 거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스텔라 수미님, 예, 빵톡이 새롭게 바뀌고 처음 인사드려요. 찬미수님,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들은 이게 뭐 대문 바뀐 거, 이게 다시 또 들어가고 그러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모르시면 조금 옆에 있는 뭐 손주나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5599님, 네. 우리 이도엽 신부님 대구의 젊은이의 성당이라 불리는 삼덕성당으로 가시고,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프리카 프랑스에서 15년의 선교사죠. 15년이나 선교사제로 파견되셨다가 이제 저희 금호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오셨어요. 배재근 하비에르 프란치스코 신부님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배재근 신부님이 이렇게 금호동으로 오셨군요. 예, 아주 오래전에 제가 기억이 조금 나는 신부님인데요. 네, 아유, 또 가시고 오시고 뭐 본당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면 신자분들도 마음이 조금은 들뜨죠. 예, 어떤 분이 오셨나 하고, 네, 그래도 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 드리면서 신부님 잘 도와드리고 또 은총 속에 지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37님, 지금 상황이 많이 여의치 않으신가 봐요. 아, 저 6844님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강도 그렇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기도해도 깊은 기도를 못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분심으로 가득 찬제 마음을 이겨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도를 하는 건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형제님, 힘내시길 바래요. 아멘. 아이고, 말씀 참 이쁘게 하셨어요. 사실 뭐 우리 6844님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도 뭐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막 모아가지고 다소곳하게 주님 앞에 앉아도 생각은 막 날개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래도 그런대로 나를 주님께 바치면서 고요히 있다 보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집에도 성당에도 그리고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상징으로 표현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삶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은총의 사건을 더 깊이 묵상하는 성십자가 현양축일인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고통이 떠오르고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음을 느낍니다. 누구에겐 몸의 아픔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인은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만 청하는 데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이 시작되는 은총의 자리가 된다는 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끝까지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로 나아가는 큰 사랑의 힘이자 선물입니다. 네, 십자가 바라볼 때 자꾸만 내 십자가만 생각나죠. 네, 근데요,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의 십자가를 좀 함께 지고 계시는 예수님, 아,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도움을 또 드렸으면 한 게 우리의 또 이웃이잖아요. 십자가의 끝에는 언제나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끝곡으로 신보연이 부르는 내 앞에 놓인 십자가 안고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전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십자가 현양 축일에 보내드리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입니다. 신자라면 집에도 차에도 목에도 십자가를 겁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익숙하지만 사실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본래 처형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기의자쯤 되겠습니다. 전기의자 조각을 집에 모시고 목에 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곁에 두고 산다는 것은 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 땀, 눈물을 바라보는 일이며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처절한 비명과 철저한 실패를 집에 모시고 목에 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현양하고자 합니다. 처형도구의 고개를 숙이며 누군가의 고통에 기뻐하고 또 누군가의 죽음을 자랑합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라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감히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그렇게 고개를 숙이며 무엇을 떠올리시는지요? 저는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이며 탈바꿈의 신비를 떠올립니다. 처형 도구에 불과했던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도구로 탈바꿈 되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듯이 일상 속의 크고 작은 어둠들도 주님을 통해 빛으로 탈바꿈 되리라는 희망을 떠올려 봅니다. 고개 들고 세상을 사는 중에는 그러한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매일의 노동이 버겁고 매달의 나는 제자리 걸음인데 매년 기온만 치솟고 온갖 지표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집니다.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절망이 우리 내 목덜미를 덥석 물고 늘어집니다. 5년 남짓 찰나의 사제 생활을 하면서도 목덜미가 아린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저보다 더 오래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오셨을 형제 자매님들의 불안과 절망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의 상처입은 목덜미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고개 숙이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네 상처를 만져주셨으면 합니다. 못자국 선명한 예수님 손이 우리네 상처에 포개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결코 끝이 아니며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십자가 앞에 깊숙이 고개 숙여 보고 싶은 오늘입니다.

성십자가 현양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조홍범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와, 도토리다. 도시 숲을 찾은 꼬마 친구들이 신나서 도토리 줍기에 한창이더라고요. 마을의 근처 숲에 가면요, 등산로 중간중간 탐스럽고 반들반들한 도토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네다섯 살쯤 됐을까요? 도토리를 줍느라 힘든지도 모르고 숲길을 올라가는 꼬마 친구의 뒤를 따라 걷는데요. 손에 가득 도토리를 주워서 그 조망만한 손에 가득 들어간 도토리를 보니까 한 3알쯤, 4알쯤 되더라고요. 손에 도토리를 가득 쥐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처음 보는 어른인 저에게도 도토리를 자랑하던데요. 와, 부자 됐구나. 나중에 산에 내려가기 전에 다람쥐도 부자 되게 도토리 다 돌려주고 가렴 꼭 하고 웃어줬습니다. 치열하게도 더웠던 그 여름 견뎌내면서 참나무는 이렇게 열매를 잘 연그러냈네요. 참나무도 참 기특하다 싶더라고요. 이번 주 우리도 시련이 있더라도요, 우리만의 도토리를 하나씩 모아볼까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월요일 첫 곡 양희은의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요, 우리만의 도토리 잘 모아가 볼까요? 꼬마 친구들처럼 도토리 줍기 하느라 쪼르르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만의 열매가 두 손 가득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한 손에 도토리 가득 쥔다 그러면 몇 알 쥘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애기들은 손이 쬐끄마니까 가득 쥔 거 한번 펴봐 이렇게 하면은 도토리가 막 세 알, 네 알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다. 한 30개 막 이렇게 막 움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저도 손이 좀 작은 편이라서 한 그래도 저는 욕심내서 한 10알까지 꽉 쥘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이번 주 우리 도토리 진짜 열심히 꽉 쥐어보자고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내니까요. 정답도요.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월요일 코너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기적인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담아서 드라마도 만들고요. 찰떡같이 어울리는 AI 음악도 넣어서 저희가 짧은 라디오 뮤직 드라마 만들어드립니다. 일상 속 소소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 전해드릴 건데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와 함께합니다. 나만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설레라에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멋들어지게 드라마로 써드리고요. 그리고 노래도 만들어서 선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비타민 5시도 있으니까요. 힘이 나는 비타민 같은 짧은 에세이죠. 한 시간 꽉 채워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적인가요 사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PBC 빵 활용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월요일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너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으로도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칼레라에서 준비한 선물도 소개해드릴게요.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준비되어 있고요. 대구 CPBC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관람권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 달 10월 9일부터 10월 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공연 중간중간 아이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들과 함께 여러가지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을 마련한 어린이 참여 공연이라고 하니까요.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고요. 새로운 환경 또 낯선 공간, 새 학년에 적응해야 할 모든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하네요. 저는 관람권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관람권이라고 쓰시고 샵 0931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실시간 채팅 참여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채팅도 좀 살펴볼까요? 세호님께서 창원에서 출첵해요 하시면서 오랜만에 상홍 배우 만나러 왔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퀴즈 풀고 나면은 바로 기적인가요에 상홍 배우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카엘님도 설디님 반갑습니다 라고 오늘 월요일이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네요.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특히 화이팅이 좀 필요한 요일이잖아요. 좀 화이팅 해보면서 설레라도 힘차게 함께 해주시고요. 영민님도 채팅 남겨주셨는데요. 설디 다람쥐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볼살이 더 통통해서 양쪽 볼에 진짜 그 도토리를 가득 저장한 그런 다람쥐 같은 볼인 시절도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또 나이가 드니까 볼살이 쏙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쉽지는 않아요. 그 볼살이 언젠가는 빠지겠지 그런 날을 기다리고

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또 이런 건 또 좋습니다. 이미 대리사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설디 빵톡 디자인이 이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세훈님도 새로워진 빵톡도 최고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 빵톡이 또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으니까요. 빵톡 들어오셔서 인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퀴즈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 뜸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내는 대뜸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대뜸 퀴즈는 대구 중구 소식인데요. 대구 중구 오는 17일 근대골목 일원에서 2026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대구권역 투어를 진행합니다. 국가보훈부와 협업해서요. 독립, 호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현충시설을 직접 찾으며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대구 중구에는 의미 있는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이 있죠. 대구 중구 투어는 이것 언덕으로 시작해서 3.1 만세운동길, 이상화 서상돈 고택, 228 기념 중앙공원, 대구 형무소 역사관 등으로 이어집니다. 근대골목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의 장소들을 가을 날씨를 느끼면서 걸어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는데요. 이번 행사가 바로 이곳 언덕에서 시작합니다. 대구 근현대사와 가톨릭 역사를 보여주는 곳인데요. 20세기 초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주택의 벽면이 푸른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고 해서 푸른 담쟁이 덩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연 무슨 언덕일까요? 푸른, 푸르다라는 게 힌트예요. 1번 청라, 2번 청소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 저희 준비한 선물 중에 원하시는 선물 있으면은 그걸로 보내드릴게요. 저희 교감형 생태동물원 이용권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빠와 나는 초등 1학년 관람권도 준비가 되어 있고 기프티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푸른 담쟁이 덩굴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곳은 무슨 언덕일까요? 1번 청라, 2번 청소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송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그냥 일단 언덕송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유진이 부르는 폭풍의 언덕 듣고 올게요.

유진, 폭풍의 언덕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 대구 중구에 있는 이것 언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곡 동무생각 1절에 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이곳 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 언덕이 또 사진 스팟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그 꽃이 피면은 그 꽃을 배경으로 너무 예쁘게 나온다 해서 SNS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는 그런 언덕입니다. 과연 무슨 언덕일까요? 1번 청라, 2번 청소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라라고 3번 설라 아니에요. 설라 아닙니다. 저 올라가 봤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 여기까지 올라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저 이렇게 바라봐 봤어요. 저 어디 높은 높지도 않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거를 선호하진 않는데 여기 가보신 분들도 많죠. 대구 오면은 꼭 들러야 되는 장소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가면 이상화 시인의 시도 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영민님이 알려주시네요. 한번 저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민님이 새로워진 빵톡 이뻐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저희 빵톡이 또 달라졌습니다. 혹시 이상하다 내 빵톡은 예전 그대로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다시 빵톡 어플 켜보시고요. 빵톡 어플 켜보시면은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는 팝업 창이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눌러주시면은 새로워진 빵톡으로 또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해피맘님이 전국 빵톡 대문이 새로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계단에 이것 언덕이지요. 역사 박물관도 보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들러야 되는 데를 알려주셨어요. 유린님이 어머 저는 상홍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고 하시면서 정답을 또 보내주셨고요. 설디 저는 4시부터 기다렸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나 그렇게 미리 기다려주셨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설레잖아요. 그래서 더 설레라? 일까요? 자, 아무튼 오늘의 정답은 푸른 담쟁이 덩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가곡 동무생각 1절에도 나오는 그런 언덕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1번 청라 언덕, 2번 청소 언덕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힌트송을 한 곡 들려드릴 건데 이게 푸른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다고 해서 이것 언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푸른 산호초 이수연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수현 푸른 산호초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오늘의 정답이요. 바로 청라 언덕이었습니다. 오는 17일 대구 중구 근대골목 일원에서요. 2026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대구권역 투어를 진행하는데요. 청라 언덕에서 시작해서 3일 만세 운동길, 이상화 서상동 고택, 228기념 중앙공원, 대구 형무소 역사관 등으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역사도 담고 있고 아주 예쁘게 꾸며둔 곳이기도 하니까 가을 나들이 하기에 아주 딱이겠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실시간 채팅으로 세훈님이 정답 1번 청라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빵톡으로도 또 정답 보내주셨어요. 우리 수미님이 청라 언덕 맞지예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해피맘님 청라 언덕에 올라가면 계산성당, 울 계산성당, 그리고 제일교회 역사에 대해 설명이 잘 되어 있답니다 하시면서 정답과 함께 정보도 같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리님도 청라군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로도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3830님께서 정답은 1번 청라 하고 보내주셨고요. 관람권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관람권 저희가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4님도 정답은 1번 청라입니다. 봄에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아까 그 백합 언덕에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 라는 가사가 있는 그런 가사였죠. 1166님도 1번 청라고요. 9147님 청라 언덕 가곡에도 가사로 언급되는 그 언덕이죠. 가본 적이 있어요. 한 7년 전이라고 해주셨는데 와 오래전에 가보셨네요. 아 7년 전 그 청라 언덕 올라갔던 그때 생각해보면 어쩜 이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왔을까 그런 생각 문득 드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좋잖아요. 6535님 1번 청라라고 해주셨고 3368님도 1 청라 8363님도 정답 1번 청라 맞죠? 하고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3250님 1번 청라 언덕 하고 보내주셨고요. 3372님께서 1번 청라입니다. 전 처음 이 방송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반갑습니다. 신입생 반가워요. 신나는 음성 활기찬 음성입니다. 대구 여행 때 꼭 가볼게요. 저는 타지여서 기프티콘이나 아님 선물로 주시면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챙겨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5142님께서 딸 상견례 가는 길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정답 1번 하고 보내주셨는데 웬일이야. 와 오늘 상견례 하러 가세요? 딸 상견례세요? 너무 떨리겠다. 어떠세요 마음이? 저도 딸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어려서 그 딸의 상견례가 지금 제가 상상이 가진 않습니다만 상견례 가는 길에 너무 떨릴 것 같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어떤 분위기를 좀 이렇게 이끌어야 되나? 아니면 따라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막 너무 밥을 많이 먹어도 될까? 막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평일에 또 상견례를 하시네요. 우리 사이님 오늘 이렇게 양가가 만나는 첫날인 거잖아요. 긴장되시겠지만 잘 하고 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마도 좋은 가족이 될 인연일 겁니다. 오일사이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청라였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1: 기적인가요?
0: 기적을 믿어보세요. 기적 같은 순간 드라마로 전해주는 시간,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상홍 씨.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1: 한 주 동안 이제 제가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연극이 이제 오픈런으로 시작이 돼서 열심히 공연하고 준비하고 네. 있었습니다.
0: 저희가 또 보러 가지 않았겠어요? 네.
1: 감사합니다.
0: 연기를 또 너무 잘하는 데다가 극 자체도 진짜 재밌어서 네. 뭔가 나는 좀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홍 씨의 연기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세요.
1: 맞습니다.
0: 소극장이라서 네. 표정 하나하나 다 맞아요. 보여요. 땀 흘리는 것까지
1: 맞아요.
0: 다 보이니까요.
1: 그래 한번 네. 초보 이제 연극을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 정말 접근하기 좋은 그런군요. 연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상홍 씨가 또 바쁘게 연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기적인가요? 연기를 해주기 위해서 네. 이곳에 와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유리님도 상홍 씨를 기다렸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세호님도 상홍 씨 빨리 보고 싶어요. 아까 실시간 네. 채팅 남겨주셨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오늘 저희가 또 들려드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청취자분이 상견례 가고 있어요 라고 네.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저는 근데 가족이 새로 생긴다는 게 너무 또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1: 네.
0: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또 뭐랄까요? 설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1: 네네.
0: 저는 이 소설이 생각나는 게 톨스토이 소설 중에 안나 카레니나라는 네. 소설 보면은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공감하시나요?
1: 뭐 공감하는 것 같아요. 뭔가 원래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이지만 네. 안에서는 또 각각의 또

0: 이제 고민이 있고 이렇게
1: 응.
0: 또 아픔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에서는 서로가 배려를 하는 모습이 비슷하고 지키는 것들이 비슷하고 이런 게 모두 비슷하다면 불행하다 느끼는 가정에서는 어느 한 가지 이유로만 불행하진 않는
0: 네, 뭐
1: 거죠.
0: 돈이나 뭐 부부 갈등도 있을 것
1: 있을 거고
0: 같고요.
1: 성격 차이,
0: 네,
1: 뭐
0: 뭐
1: 신뢰 문제
0: 네.
1: 그런 것들.
0: 네.
1: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행하지 않을까요?
0: 네.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2290님의 사연인데, 처음에는 조금 뭔가 방법을 잘 몰라서 서툴어서 이렇게 가족들과 좀 갈등이 있고 티격태격 했지만, 마음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먹으니, 좀 가족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 저희가 그럼 어떤 내용인지 AI 음악 담아서 또 드라마로 만들어 봤는데요.
0: 네.
1: 함께
0: 들어가 보시죠.
1: 좋습니다.

0: 단절, 이 두 글자 단어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딸과 이어져 있던 끈이 끊어져 버린 것은 언제였을까요?
1: 아빠, 아빠.
0: 딸, 왜?
1: 아, 친구가 있잖아, 오늘.
0: 아빠 바쁘다.
1: 아빠.
0: 아빠 바쁘니까.
1: 아빠 근데.
0: 아빠 바쁘다니까. 나중에 얘기해, 알겠지? 바쁘게 살았습니다. 5남매 중 장남이었고 어머니까지 부양하며 제 가정, 3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야, 니 지금 몇 시인데? 이 11시다. 이 중학생이 11시까지 뭐라고 다니는데?
1: 아빠가 언제부터 관심 있었다고. 됐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0: 이게 진짜 맞아요, 정신 차리지.
1: 뭐, 왜? 왜 때리는데? 왜 때리는데, 아빠가? 뭘 해줬다고 때리는데?
0: 어긋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하게 키우느라 윽박지르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없을 땐 평온하던 집안이 내가 들어서는 순간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서면 사사삭 사라지는 무엇인가처럼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전 그렇게 외톨이 섬이 되어갔습니다.

0: 여보, 여보.
1: 아우, 왜요?
0: 아, 그 내가 들었는데
1: 응.
0: 그 소가 죽으면 뭔줄 아나?
1: 어? 소가 뭐 죽으면 소가 죽었겠지
0: 아이, 우리
1: 뭐.
0: 그 물건 사러 가잖아.
1: 어.
0: 다이소.
1: 아휴.
0: 그러면 그 소가 살면?
1: 소가 살면? 아, 뭐 자꾸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
0: 그 우리 추석에 가잖아. 산소.
1: 와, 재밌다.
0: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집에서 외톨이가 되어 갔을 땐그 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썰렁한 말을 가족들에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딸, 딸, 딸.
1: 아, 왜? 뭐요?
0: 그 소가 한 마리면
1: 뭐? 소 한마 그게 뭔데요?

0: 소원. 그러면 소가 두 마리면?
1: 아, 아빠 그거 하지 마. 진짜 썰렁해요. 아유, 진짜.
0: 그럼 소가 네 마리면?
1: 소포, 소포다. 아, 아 진짜 이런 거 하지 마요, 아빠.
0: 아, 똑똑한데. 그러면 소가 엄청 편하게 있으면 이 세 글자로.
1: 아, 한 세 글자? 소
0: 뭔데요? 우편함.
1: 아, 진짜 썰렁해. 왜 그러신데 요즘 아빠?
0: 썰렁한 유머를 던지기 시작했는데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딸한테서 돌아오기도 시작했습니다.
1: 아빠.
0: 응.
1: 그 소가 있잖아요.
0: 서울에
1: 가면 뭔지 알아요?
0: 소가 서울에 간다고?
1: 소가 서울에. 소가
0: 힌트 힌트 힌트.
1: 아 힌트 없지. 이거 맞춰야 돼. 소가 서울에 가면은 소설가래요. 소설가.
0: 예. 그러면 내가 하나 알려줄게. 그러면 소가 웃으면?
1: 소가 웃으면.
0: 우하하하하.
1: 도대체 저 사람 요즘 왜 저래? 여보 왜 그래?
0: 남은 바꿀 수 없어도 나는 바꿀 수 있다고 했던가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니 조금씩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1: 아빠 식사하세요. 여, 아빠 좋아하시는 삼겹살 하셨대요.
0: 그래 간다. 아 여보 이 내가 구울게. 예전에는 내 목소리가 커질수록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가족은 내 말을 들었고 윽박을 지르지 않아도 아이들은 내 곁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바라본 가족들의 얼굴에서 그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큰 목소리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가족이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자리에서 생겨난다는 것을요.
1: 아빠, 근데 그거 알아요?
0: 응?
1: 아빠 유머 있잖아요.
0: 진짜
1: 썰렁해요.
0: 아 뭐라고 하나 이 얼마나 재밌는데.
1: 진짜 너무 재미없다.
0: 야 이 아빠는 아재니까 어? 야야 그 또 업그레이드 된 그 버전이 있거든. 한번 들어볼래? 한번 들어볼래?
1: 진짜, 나 진짜
0: 들어봐라. 단절. 어쩌면 단절은 가족과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상대가 말할 틈을 주지 않으면서 조금씩 소통의 벽을 쌓아가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벽을 쌓아야 한다면 다른 곳에 쌓으려고 합니다. 세상과 우리 가족 사이에 서로를 지킬 수 있는 튼튼한 벽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가족을 통제하는 권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온 이 가정의 평온과 사랑입니다. 돌아보면 가족이 다시 웃기 시작하는 것, 딸이 다시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달라진 것.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오늘 사연이요? 2290님의 사연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오 형제의 장남이면서 어머님까지 모셔온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라 불리는 무뚝뚝한 남편이자 아들인데요.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내야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더 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밤늦게 들어오면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족을 지키려고 했는데 가족에게 저는 편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외톨이가 됐습니다.
0: 아이고.
1: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군요. 야, 나 같아도 네 같은 아빠 싫겠다. 어? 아빠가 잘해야 집안이 행복하다더라. 참, 그 말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다정한 말을 하려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해봤습니다.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 생각해도 참 재미없는 농담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반응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딸이 제 농담에 한마디씩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소 이야기를 꺼냈더니 딸이 그러더군요. 소가 서울에 가면 소설가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 저는 한참 웃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농담이 웃겼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다시 저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했다면서 밥 먹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서로에게 기대어 쉴수 있는 집, 그런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유, 우리 사연이 공감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사연이에요. 유리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거든요.
1: 그런데 옛날 아버지들은 힘든 시대와 환경 속에서 사셔서 어쩔 수가 없는 것도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해피맘님께서도
1: 가족의 풍경, 분위기가 그려지네요. 저희 남편도 그동안 다 하지 못한 남편의 역할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아이들 앞에서 약속하고 시부모님 때문에 외로웠던 아내의 빈자리 꽉 채워주고 있답니다. 히히히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내가 이렇게 지금 좀 가족 안에서 무서운 사람이 되고 있구나를 느끼고 재미없지만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대단하고 그 노력을 받아주는 하지 마.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따님이 그게 뭔데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받아주잖아요.
1: 사실 저도 이거를 이제 사연을 읽고 저도 연습을 해서 여기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가 두 마리면 투우

0: 이거는 조금 아, 딸 입장에서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 왜냐면 제가 이거 혼자서 연습하는데 옆에서 엄청난 그런
1: 그게 뭐야 말이야.
0: 야 뭐야 그게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아, 딸 역시도 너무 많은 용기를 내셨구나라는 생각.
1: 아빠를 얼마나 위하는 마음으로 네. 그걸 다 받아줬겠어요. 지금 왜냐면 해피맘님도 와이카노 세훈님도 뭐라카노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0: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그 네.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1: 어떤
0: 이,
1: 말이요?
0: 남을 바꿀 순 없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네. 그 멘트가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우리는 남이 변하기를 조금 기대하고
1: 맞아요.
0: 내가 이렇게 해준데 왜 안 해? 라고
1: 돌아오길 기대하고
0: 네,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바뀌어볼까? 그러면 조금의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게
1: 대단하죠.
0: 너무 대단하고
1: 맞아요.
0: 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 근데 이게 정말로 내가 이 집에서 만약에 좀 권위 있는 사람인 포지션이 됐잖아요.
0: 네네.
1: 그럼 그걸 내려놓는 게 어렵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제가 아이를 주로 혼내는 포지션이라 제가 막 이렇게 재미지게 할 순 없는 거예요.
0: 네네.
1: 그 권위에 약간 갇힌달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깨고 가족들한테 먼저 다가가신 것도 정말 사홍 씨 말대로 네.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은 엄마 아빠를 좀 멀리 하잖아요.
0: 네네.
1: 아무리 다정하고 아무리 네. 친한 부모님이라도 자기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는 키워서 이렇게 독립시켜주는 존재인데
0: 네.
1: 사이좋게 하려면 부모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되는 것
0: 네.
1: 같습니다.
0: 저도 어릴 때 아직 기억나는 게 신앙학교 같은데 네. 갈 때 이제 엄마 엄마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아 나 아는 친구 없단 말이야 하자마자 제 차에 딱 내리고 버스 탈 때 엄마 가 아 빨리 가 아 좀 빨리 가 약간 이러면서 나 왔어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쯧쯧쯧쯧 이러면서
1: 그러니까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으시는 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등짝 스매싱을 날려도 보자.
0: 네. 자기가 따라오라고 할 때도 언제고. 애들 오니까 막 쪽팔린다 빨리 가라면서 막.
1: 그러니까 오늘 이 사연은 아마 아버지가 생각나는 네. 우리 딸 아들들도 많을 것 같고 또 들으면서 아 나도 그런 무서운 아빠였는데 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0: 네네.
1: 먼저 다가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홍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0: 오늘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썰렁 개그를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한 6가지 배운 것 같아요.
1: 네네.
0: 소포, 투, 소, 원.
1: 나중에 혹시 딸이 생긴다면
0: 네,
1: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0: 우편아. 네, 아,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용기 내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의 평화가 왔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돼서 너무 저도 하면서 너무 기뻤던 사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좋습니다. 우리 상홍 씨 보내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할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타민 5C. 우리 영화계에 온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요, 제83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이 영화제에서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 은사자상을 받은 바 있는데요. 명칭은 같은 은사자지만 이번에 받은 심사위원 대상은 최고상, 황금사자상에 이은 주요 본상이고요. 오아시스 때 받은 상은 감독 개인이 받은 감독상이라고 하네요. 축하 또 축하하면서 여기에서 은사자상이란 뭘까? 왜 베네치아 영화제는 은사자 그리고 황금사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사자를 이해하기 위해선 가톨릭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징은 날개 달린 사자인데요. 베네치아의 수호성인 성 마르코의 상징입니다. 성 마르코는 마르코 복음서를 전한 복음사가로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광장인 산 마르코 광장, 성 마르코를 기념하는 광장이고 또 산 마르코 대성당은 성 마르코의 유해를 모신 것으로 전해지는 성당입니다. 은사자상, 황금사자상, 그 상 안에는 그 도시의 역사와 성인의 뜻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오늘 하루 익숙한 것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세상은 생각보다 깊은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날개 달린 사자는 그저 도시를 대표하는 멋진 문양이 아니라 성 마르코와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람의 이야기와 삶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들. 오늘은 우리 곁에 익숙한 것들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이야기를 하나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큰 상 받은 영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보고 싶어지잖아요. 봐야 할 영화로 좀 체크를 해놔야 될것 같은데요. 제목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우리 같이 보러 가기로 해요. 가능한 사랑. 이거 같이 보러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님은 저는 뉴스에서 봤어요. 오아시스 밀양 다 본듯요 라고 해주셨는데 가능한 사랑까지 우리가 다 같이 보러 가는 걸로 합시다. 자,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요. 아이유와 김창완이 함께한 너의 의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여권 내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틀 전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데 왜 이들에게 엎여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검찰개혁을 더 철저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문조 털레율을 적으로 쳐내고 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적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도 오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소청 개정안을 두고 지금 직제안이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의해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기본소득당은 비례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수 없다며 장관이 되면 비례든 지역구든 모두 의원직을 내려놓자고 제안했습니다. 용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 기본소득당은 장관 비례 의원 겸직이라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지사 발언이 알려진 후 이재명 대통령은 X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민주당 TV에 출연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힘을 합쳐 탄핵하려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은 존중합니다만 지금 정부 여당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런 진단 때문일까요? 검찰개혁을 더 철저히 하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고 공소청 직제안을 수정하고 지역구 장관 겸직을 금지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까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발끈하는 친명계 또한 볼썽사납습니다. 남녀노소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소취소, 연임개혐 등 개헌 등 키워드가 국정 발목을 잡고 있으면 이를 직접 해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대통령의 겸허한 태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엔제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월요일에 정치 길라잡이 삼김천국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 기자의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요. 또 김종인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 또 다른 최고의 김씨 기자 모셨습니다. 시사인의 김영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김영화 기자님은 제가 시사인 맞아요. 출연할 때 같이 방송을 네. 많이 했었는데
2: 같이 앉아서 제가 브리핑하고 이제 평론해 주셨는데 예, 예. 오늘 약간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0: 아, 좋습니다. 네. 네.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네, 오늘 좋은 평론. 원래 두 분은 좀 알고 지내셨나요?
1: 저는 처음 뵀습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2: 늘 이제 바이라인으로
1: 저도
2: 많이 뵀었던
1: 저는 또 김영화 기자가 쓰신 책을 정말 잘 봤는데 오늘 나오시는지 모르고 제가 책을 못 갖고 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예, 맨날 안 가져오세요.
1: 미리 알려줘야지.
0: 알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9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33.8%를 기록했는데요. 먼저 개요 말씀드릴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33.8% 이게 어떤 수치냐.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내린 거예요. 이 추세라면은 다음 주에는 앞에 2자 찍을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은
1: 네.
0: 이거 뭐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1: 지금 여권에서 그래서 엄청 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또 지지율 물어보려고 하지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다 감지가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간 상황이 아니라 이게 대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긴 터널에 지금 초입에 들어선 거 아니야? 빨리 지금 더 갈 때가 아니라 차를 돌려야 될 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차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는 국정기조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전환이 예.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왜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냐. 두 가지 불신 때문이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라는 서사가 깨지고 있다.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와 국정의 종착지에 공소취소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신. 이게 엄청 크다. 빨리 이걸 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0: 그렇군요. 그 세부 지표를 보면 20대에서 지난주보다 무려 10.2%포인트 가락을 했어요. 지금 18.6%. 와, 10%대 그러니까 20대 지지율이 진보층에서도 지난주보다 8%포인트 빠졌고 호남에서도 5.5%포인트 빠지고 이거 지금 좀 많이 위기예요. 김영하 기자는 이거 좀 어떻게 데이터 보셨어요?
2: 네, 사실 그 8월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을 향한 좀 주요 쟁점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임 개헌할 것이냐,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 어떻게 되냐, 요거 요 정도였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집권 2년 차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로 넘어오면서 더 악화가 된 게 기존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쁜 민심에 더해서 이 개각 인선에 대한 논란 그리고 최근에 호르무즈 파병 검토안까지 더해지면서 이 지지세가 이제 급격히 좀 떨어지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서 예. 좀 상황을 이렇게 전해드리자면은 공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파병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군사 안보 전문가분들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한미 동맹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건데 다만 최대한 늦춰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 트럼프가 지금 5차례나 한국을 거명하면서 이 동맹의 책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쪽 모두를 좀 쉽게 만족할 수 없는 되게 딜레마적인 상황인 게 분명하고 사실 이라크 파병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또 명분은 더 없는 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좀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가 좀 앞으로 좀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뭐 좋은 게 없는데 파병은 그렇죠. 지금 일종의 데드라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자체 설정한 데드라인이 네, 있는 거 아니에요?
1: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이 11월에 미국이 네.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0: 11월 3일
1: 네, 그 전에 이제 파병을 하려면 또 우리 국회 인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9월에 국회 비준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죠.
2: 네. 네.
0: 그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9월에 하면 그게 있는 건지 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추석 연휴도 껴져 있고 하니까요.
2: 네. 사실 뭐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우리는 국제사회 공조 흐름에 함께 하고 있고 이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검토의 그 방점을 찍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나오는 보도들이라고 하는 게 되게 구체적인 뭐 비전투 자산을 뭘 보내고 지금 국방부가 실사단을 보내서 왔고 뭐 NSC가 열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 자체가 사실 이 파병이라는 사안 자체가 이 그 국민 중에서도 여권 지지층에 굉장히 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데 이 메시지 관리가 너무 거칠다. 왜 이렇게 이 과정이 좀 순조롭지 않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0: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 볼게요. 정당 지지율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1003명,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36.1, 그리고 국민의힘 41.1, 그래서 역전이 됐어요.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5.7%포인트 빠졌고요.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빠지는 거는 이해가 가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왜 오르는 거죠?
1: 국민의힘은 왜 오르는 거예요?
2: 결국에 뭐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한 좀 반사 이익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0: 네. 아니 그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국민의힘이 한 거는 별로 없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부분 한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예.
1: 지금 그 민주당이 하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 우리나라 양당제의 폐해라고 봐요.
0: 양당제.
1: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특별하게 잘하고 있는 건 없다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인데 왜 국민의힘이 오를까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너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김준일의 시사천국 나간다라고 하고 오늘 리얼미터 결과를 보고 민주당 관계자들을 정말 많이 취재했어요.
0: 예.
1: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지율이 크로스 됐는데 어떻게 보냐라고 했는데 진짜 격한 반응들이 많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누적된 악재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부분, 오케이 그거 어쩔 수가 없어. 당장 그래서 이번 주에 예상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 분기점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거꾸로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김민석 대표가 정말 정부와 청와대를 이끌고 있냐, 혹은 오히려 지금 리스크 요인이 되고

0: 이야기처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김인석 대표가 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금 1년 자격 정지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본인 입으로 나왔잖아요. 김인석 대표로. 이 모든 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김인석 대표가 지지율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체 이게 메시지가 중구난방이고 너무 엉망진창인 거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의원도 있었고 저한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한 의원도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정말 금이야 옥이냐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다. 그 책에서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상호관용이다. 그게 상호관용이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라이벌로 인식해라. 상대를 무너뜨려거나 죽여야 될 적으로 상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제도적 자제다. 갖고 있는 힘을 다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가 이 스터디를 정말 많이 한다. 근데 김인석 대표가 이야기한 한동훈 의원의 1년 자격정지가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겠느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방송에 나와서 김준일이 사천국에서 꼭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1: 그렇군요. 예, 역시 취재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김영아 기자?
2: 네, 사실 그래서 아까 그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좀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추석 전에 그래도 민심을 좀 이렇게 완화하기 위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이게 지지율이 반등할까라고 물었을 때 약간 되게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좀 정치권 뉴스 중 하나가 이제 추미애 경기도지사, 또 김인석 대표, 그리고 조국 그 전 대표로 이어지는 지금 인사들의 설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범여권의 분화라고 하는 게 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통 지지층에서는 계속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개혁의 수단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는데 검찰개혁이든지 애초에 의도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신했다라고 보는 반면에 뭐 친명계 의원이라든지 또 이른바 유이재명으로 불리는 신흥 지지층에서는 이게 대통령을 무슨 용병 취급하는 거냐 이렇게 되게 크게 좀 분노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수단으로 대통령을 보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인 거죠.
2: 그렇죠.
1: 그러니까.
2: 결국에 이제 뭔가 각자의 어떤 인정투쟁 국면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좀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좀 품어내고 또 설득할 것인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또 시험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어떤 입장을 내는지가 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뭐 오늘 오프닝에서도 좀 이게 다 입장을 읽었는데 뭐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원장 조국 그 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조털레오를 쳐내고 그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요즘 본인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하면 그러면 지지율이 오를 것인가? 뭐 이것도 좀 의문이고 뭐 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인가? 뭐 용해인 후보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장관과 의원을 겸직을 이제 못하게 되면 그게 지지율이 오를 것인가. 그러니까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너무 보는 거 아닌가 뭐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그렇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겪고 있는 여권의 위기는 복합 위기라고 해요. 라고 생각해요. 가령 왼쪽을 챙기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도 저는 절반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30대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왼쪽을 안 챙겨서예요. 증시가 녹아버렸고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너무나 공포감이 커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실용주의라고 하고 일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이게 뭐야? 라는 인식이 2030들한테 너무나 크거든요. 그들한테는 사실 개각이고 뭐 그렇게 안 중요해요. 당장 나 먹고 사는 이슈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치 고관여층을 제외한 평범한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응답하고 있지 못하죠.
2: 사실 대통령의 리더십을 두고 만기 칠남이다. 그러니까 위기 대응에 굉장히 좀 탁월한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사실 지난 1년 동안은 그런 리더십이 되게 잘 발현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외적인 어떤 위기에 있어서 좀 대응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칙을 중시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이렇게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좋았다라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년차쯤 됐을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서 뭘 하고 싶은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좀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간혹 이제 여권 관계자분들로부터 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재명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좀 본격적으로 좀 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아니 뭐 AI 반도체 강국을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사실 되게 슬로건이 멋있지만 구체적인 상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삶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지 김영하 기자님이나 제 삶을 어떻게 바꿔줄지 잘 안 잡혀요. 그리고 당장 그게 가시적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지금 청년들이 특히 1년 지나고 나서 내 삶이 뭐가 달라졌지라는 청구서를 보내고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얘기 좀 해볼게요.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

0: 원 후보자가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김민석 대표가 조금 사퇴를 권유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오늘 그 기본소득당에서도 그 연합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사퇴를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뭐 맞는 거겠죠.
1: 네, 김민석 대표가 예. 김태선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김태선 비서실장이 용인 후보자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하죠.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민주당과 청와대 반응을 되게 많이 여쭤봤는데 일단 그 용인 후보자가 기자회견했었잖아요. 근데 그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이 되게 분기점이었어요. 여당에서 그래서 그 반응이 어땠어요라고 이제 제가 민주당한테 물어봤을 때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얘기했는데. 제일 좋았던 반응이 과유불급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반응이 적반하장. 세 번째 반응이 2판 4판이었어요. 용인 후보자 대체 이 기자회견 왜 한 거냐. 저쪽 총을 다 난사하고 모두가 다 나빠요. 잘못했어요. 왜 날 안 알아줘.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면 예.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 그리고 그게 청와대와 조율 없이 대통령이 순방 들어오는 순방 효과를 다 사라지게 하는 이런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됐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지지율이 우리가 공표되는 지지율은 기자들과 국민들이 보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비공표 여론조사 돌린단 말이에요. 예. 샘플 수가 보통 3천에서 5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인 후보자한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예. 이야기 메시지가 갔고 그걸 김태성 비서실장이 전달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죠. 용인 후보자가.
0: 뭐 용인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여러 개 있는데 부정평가가 뭐 60에서 70%대까지 나왔으면은 거의 뭐 굉장히 안 좋았다. 네. 이 정도는 거의 뭐 거의 없었어요. 뭐 예전에 문창극 후보자, 그렇죠. 총리 후보자나 뭐 한두 명 빼놓고는 좀 역대 제일 안 좋았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2: 결국에 근데 또 사흘 만에 사퇴를 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를 두고도 또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사실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좀 사과보다는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이제 소명하고 싶었으나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사유를 밝힌 건데 사실 또 이조차도 그러니까 뭔가 그 자신을 장관직에 지명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또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에게만 송구하다 이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사실 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요.
0: 예.
2: 사실 또 그 청년 여성 정치인이 또 많이 대표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너무 많은 비판과 미움을 받는 측면도 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0: 예.
2: 결국에 이 사퇴문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나의 편을 위한 정치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가 민주당이 연합 정치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뭘 민주당한테 뭘 해달라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일단은 위성정당으로서 한석을 얻은 당이 기본소득당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계속해서 연합정치를 유지해야만 자신들이 이제 원내에서 목소리 내는 게 동력이 생기고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시쳇말로 손절
0: 예.
1: 하게 되면 원내 한석이 있지만 사실상 그 한석이 이제 그 유령처럼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0: 때문에 사실상 무소속 의원이나 마찬가지인
1: 네, 뭐 그런 그렇죠. 상황. 네. 네,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내놓은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0: 그렇군요. 뭐 장도혁 대표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애야 된다. 정정식 원내대표도 지금 이제 뭐 선거제도 개편 지금 공식 제안을 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직은 뭐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은 네. 내년 되면은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예. 사실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늘 그 취지를 무너뜨리고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만들어낸 거대 양당의 책임도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총선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논의가 좀 총선 전에 좀 그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15일 날 열려요. 내일이네요.
2: 네.
0: 내일이네요. 예예.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좀 주목받았던 거는 그 쥐가 피를 토하고 이제 했던 그 약 그게 이제 93명의 국민들한테 인간에게도 그게 이제 실제 테스트가 됐다. 근데 뭐 그게 실제 부작용이 나오지는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뭐 김승원 후보자가 그거를 알고서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책임론이 좀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이제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축으로는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이제 처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리고 방금 이제 앵커가 말씀 주셨던 그 부적절한 처신의 결과가 부실한 임상. 으로 이어져서 만약에 이제 사람이 그 약을 먹었다라는까지 이어지면 이거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일이 되는 거잖아요.
0: 예.
1: 그리고 그 김승원 후보자의 여러 다양한 논란을 두고 김승원 후보자와 민주당과 청와대가 취하고 있는

0: 태도에 대해서 여론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뭐 아까 전에 소개해 주셨지만 김민석 후보는 아무리 아니 대표는 아무리 봐도 김성원 후보자는 뭐 잘 뽑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민주당에서는 김승원의 낭만은 없다 이렇게 아예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사실 용혜인 후보자가 이제 사퇴를 한 시점에서 김승원 후보자마저 사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정권에 너무 큰 어떤 패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의원에게 이제 수사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는 취지의 어떤 공세를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정황들이 계속 좀 드러나는 그러니까 기록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을 좀 건드리는 방식의 태도는 좋지 않지 않나 특히 이제 기소유예 처분 받지 않았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은 법무부 장관직이기 때문에 그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참여연대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사 청문 과정에서 이게 이 특혜를 진짜 준 건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당시에 이 후보자가 이 사정을 좀 알고 정말 한 부분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명이 될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정무적으로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은 일단 뭐 이걸 뚫어내고 장관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0: 오늘 그거 관련해서 앵커의 질문이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그리고 제일 또 많이 회자됐던 게 오늘 윤건영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였어요. 예. 윤건영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세 가지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심을 거스르지 말아라 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 타협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대충 봉합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음에 세 번째는 공소 취소 연인견 털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관련해서 김성원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많은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친명계와 비명계 개파색이 옅은 분들을 다 떠나서 오늘 저한테 윤건영 의원의 메시지를 빗대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윤건영 의원의 의견에 나도 동의해 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1: 그렇군요. 예. 김승원 의원 그 얘기는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지금 이 어려움을 풀어내는 데 더 나을 수 있다.
0: 네, 기본 전제는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이 어떻게 소명을 하는가를 보고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밀리면 정권이 무너진다. 한동훈 의원 한 명한테 우리가 다 밀리는 느낌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생각보다 되게 높았고요. 그 배경에 우리가 이따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공소취소라는 네 글자가 계속 나왔어요.
1: 그렇군요. 그 민주당의 김동아 의원이 한동훈 의원은 이제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 수사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유출을 해서 이거 발표한 게 문제다라고 했고 박선원 의원이 또 이제 제보자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이거를 한동훈 의원한테 제보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그거를 이제 공익 제보자를 왜 보호하지 않느냐 한동훈 의원이 또 이제 뭐 발끈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진짜 거의 너무 많이 페이스북을 하셔가지고
1: 하루에 뭐 50개 네,
2: 따라가기가 60개? 힘들다라는 예. 말씀을 함께 드리는데 그 뭐 이제 여권 인사가 사실 그동안 그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존재감이 그다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그 바깥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무게감이 있는데 그 들어오게 되면 그냥 300명 중에 한 명의 의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게감에 있어서 떨어진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좀 존재감이 커진 것 같다. 또 한동훈 의원이 직접 그 대권주자 1위로 또 기록된 기사를 첨부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기록을 공개한다거나 또 이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이제 그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과거에 이제 검사들의 검찰의 수사기법을 좀 떠올리게 한다라는 점에서 또 결과적으로 여권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고 있는 그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물론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뭐 존재감에 있어서는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일각에 있어서는 또 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좀 생각하게 됐다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에게 또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0: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특히 전략통이라고 얘기되는 의원들한테 지금 한동훈 의원한테 저렇게 이제 프레임 이제 어쨌든 자료의 그 소스를 근거로 거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많은 그 전략통의 의원들이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빠 게이트가 있고 유출 게이트가 있다. 근데 오빠 게이트만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고 있는 상황에서 유출 게이트라는 축을 딱 세우고 나니까 이게 맞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지층을 결집시킬 재료를 줬다라고 예. 하면서 정치공학적으로는 이 김민석 대표의 이 유출 게이트의 그 추진이 나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꼭 이걸 붙였어요. 근데 민심으로부터는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지금 국민들이 그래 한동훈 의원의 저 소스가 그래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캐비넷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검찰로부터 받으면 안 되는 자료를 받았을 수도 있고 옛날에 법무부 장관이 했을 때부터 받은 자료일 수도 있지. 근데 국민들은 일단은 그건 모르겠고 일단 김성원 후보자 얘기부터 먼저 하자. 라는 게 지금 민심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1: 알겠습니다. 예. 그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개표소 올림픽공원이죠. 봉쇄 시위 100일을 맞아서 현장에서 축하 행사를 가졌어요. 요즘 그 영상들이 많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북을 열심히 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북을 굉장히 열심히 잘 치시. 굉장히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그 네. 저도 표정을 보면은 장동혁 대표 얼굴이 이렇게까지 화날 수가 있을까? 아, 네. 원내에서는 굉장히 좀 당내에서는 좀 이렇게 그렇죠. 어두운 표정이거나 좀 진중한 표정이 예. 많은데 정말 행복하구나. 네.
0: 장동혁 대표는 예. 일단 잠실에 가시면 행복해진다.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라는 의견이 실제로 있고 예. 장동혁 대표가 저는 어떤 의미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6.3 지방선거 끝난 지 이제 100일 가까이 됐거든요. 100일 넘었나?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내년 4월에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면 그 공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8월 연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다들 와 12-4라는 스코어를 보고 나서는 곧 저 리더십은 흔들리고 낙마할 거야 무너지게 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장동혁 체제가 굳건하잖아요. 그리고 윤리위도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고 그 부분을 보면은 장동혁 대표는 웃을 수밖에 없다.
1: 그렇군요.
2: 네, 김영기 기자님. 제가 그때 장동혁 대표 지난해 8월에 그 당선됐을 때 당시 1년 전에 전당대회 취재했었는데 그때 정말 분위기가 완전 이변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당시 이제 후보와의 어떤 대결에 있어서 당연히 네. 다 이쪽이 더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변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창당일의 최장기 대표가 되는 이 과정까지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계속 비판을 하지만은 장동혁 대표 스스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집권 방식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뭐 원내 어떤 소통이라도 보다는 그 올공 시위에 계속해서 출석 도장을 찍고 있는 그런 행보라든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럼 높냐라고 예. 보면은
1: 왔었잖아요.
2: 지금 이번은 그렇지만 이거는 그 지난 그 8월까지만 하더라도 예. 굉장히 낮았고 이게 또 장동혁 대표 자체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또 보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것에 대한 반사적인 어떤 그 효과가 그 국민의힘으로 바로 갔었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야당을 좀 대안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당장 선거는 없는데 뭐 빠르면 내년 4월에 이제 그렇죠. 재보궐 선거가 네. 있으면은 그때 뭐 여당 심판론, 정부 여당 심판론이 있으면은 또 국민의힘이 이기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측이나 당권파에서는 봐라. 네. 우리의 노선이 틀리지 않았다. 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제 그 소장파들이라고 얘기되시는 분들이나 개파사기 옅은 분들은 지금 위기감이 상당해요.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 국민 앞에 약속했던 당명 개정이라든가 정강정책을 바꾸겠다라든가 국민 속으로 민심 속으로 더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부정선거에 가까운 반헌법에 가까운 가령 이진수 의원이 5.18 관련해서 폄훼하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세게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2028년 총선 치른다고 아유, 그 여당 심판론이 아무리 세도 이거 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윤상현 의원도 9월 11일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가서 원내 정치를 뒤로하고 광장에서 북치고 확성기 들고 하는 게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해서 뭐 당내에서도 이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시사전화 기자 김영화 시사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

0: thought I was someone else.
1: 이것은 영화인가 정치인가 맥주인가 인생인가 예술과 생활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서사와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 두 영화 평론가 라이너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거 천국 시작합니다. 예,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거의 없답니다.
1: 예.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소식, 등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왔는데요. 이창동 감독의 신작이죠.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24년 만에 은사자상, 뭐 심사위원 대상이죠.
2: 네.
1: 이거를 이제 거머쥐었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서 뭐 8분 9분 동안 뭐 박수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네. 굉장히 뭐 기사를 봤는데 은사자상까지 받을 줄 몰랐어요.
2: 일단은 뭐 그 박수를 몇 번 했다 이거 세는 거는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1: 아,
2: 보통 어떤 영화든 간에 한 네. 7, 8번은 다 치기 때문에 그냥, 네. 그냥 평균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작품이 좋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니스 경쟁 부문에서 한국 영화가 본상을 받은 게 2012년에 김기덕 감독의 그 피에타
1: 네.
2: 아, 그게 예.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년 만에 한국 영화가 베니스에서 상을 받은 거, 본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사위원 대상은 한국 영화가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이제 오아시스 이후로 이창동 감독 본인에게도 24년 만에 베니스 수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훌륭한 작품이고 사실 황금사자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뭐 이루지 못했지만 은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진짜 뭐랄까요 한국 영화에 굉장히 큰 선물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게 뭐 개봉을 곧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3: 네, 이제 곧 할 겁니다. 원래 영화제는 선 공개되고
1: 예.
3: 그 다음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2: 보통 그렇죠.
3: 곧 이제 한국 관객들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기봉 감독이라든지 뭐 예. 매기 질레날이라든지 이런 심사위원 매기 질레날이 심사위원장이었는데
1: 예.
3: 매기 질레날도 굉장히 극찬을 했고 두기봉 감독은 뭐 이창동 감독 너무 좋아하는 팬이라서 만날 때마다 두 손을 맞잡고 이 사람이 찍는 영화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찍는다 이런 식으로 두기봉 감독도 정말로 작품 많이 만드시고 다작하시는 감독이거든요.
1: 예.
3: 근데 이창동 감독의 팬입니다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극찬을 했는데 아, 좀 안타까워. 이 마리가 뭐 어때서라는 영화가 이제 금사자상을 받았는데
1: 예.
3: 아 이게 조금 아깝습니다. 지금 뭐 제가 뭐 이제 저의 귀에만 이런 얘기가 들리진 모르겠는데
1: 예.
3: 이번에 이제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가 본상 그 경쟁 부분에 몇 개 안 올라갔대요. 그래서 혹시나 여성 감독 프리미엄이 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 기자가 물어보니까 매기 질레날 심사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예.
3: 아, 그냥 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굉장히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위험한 얘기죠. 왜냐면
3: 그렇죠.
2: 그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지 않았고 또 매기 질레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력이나 행동 언행
3: 이력이 어떻죠?
2: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1: 예, 예.
2: 근데 저는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확실한 거는 영화가 어떤지를 보고
3: 네, 네.
2: 그다음에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렇군요.
3: 아쉽다. 그냥 아쉽다 해서 마무리하고
2: 황금사자상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3: 그럼요.
2: 이런 생각이 너무 있는 거죠.
1: 네. 근데 이게 넷플릭스 투자를 받았어요?
3: 예, 그렇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이제 제작사들로부터는 투자를 못 받고
1: 아.
3: 네, 넷플릭스랑 작업을 하면서 자기 영화 인생에 이렇게 편하게 작업해온 건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 그렇군요.
3: 그래서 아 이게 뭐 베니스 영화제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감독이
1: 예.
3: 국내에서는 아, 투자 받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 한국 영화 위기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

0: 게 아닌가.
1: 좀 그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가 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제가 듣기로는 시나리오가 나온 지 벌써 한 10년 정도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투자가 안 붙은 거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이게 뭐 다른 영화들이 투자 안 붙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예. 이창동 감독의 영화잖아요.
0: 네.
1: 대한민국의 영화사에서 이창동만한 감독을 뽑으라고 하면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2: 뭐 오아시스, 미량,
1: 시라든지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버닝에 이르기까지 그 이런 감독이 만드는 작품이 투자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국 영화에 되게 슬픈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창동의 영화도 투자가 안 되고 장르 영화도 투자가 안 되고 유명 배우가 나와도 투자가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제작에 있어서는 정말 지옥 같은 절망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 본의 아니게 외국계 OTT 회사가 우리나라 영화계에 숨통을 붙여주고 있는
1: 이창동의 신작을
2: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이창동 신작은 그러니까 세상에 못 나왔다.
1: 이게 은사자상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3: 그렇네요.
1: 없었던 거예요.
3: 외국계 OTT가 배우들의 몸값은 또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고
0: 그렇죠.
3: 그것도 참 딜레마다. 뭐 아시겠지만은 설경구, 진도연, 아 전도연, 조여전, 조여정,
0: 조인성
3: 뭐 배우들은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 예, 이분들 내 그 네임밸류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영화가 나왔을지 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자 오늘
0: 다만 이창동 감독의 영화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형식의 영화는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창동 감독의 영화는 지금 여기도 이제 두 명의 커플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욕망한다 뭐 이런 줄거리가 나와서 간혹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혹시 내가 기대하는 그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닙니다.
3: 알겠습니다.
1: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 기대가 없었는데 우리 거의 없다님 말을 들으니까 약간 더 기대가 돼요.
0: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시놉시스를 듣고 혹시 그건가라고 생각했기 지만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말씀.
1: 어쨌든 뭐 저도 영화를 아직 보기 전이기 때문에 그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대중들이 사랑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3: 그러니까
1: 대중들이 널리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두루두루 보고 그랬던 적은 없거든요.
0: 그렇죠.
1: 하지만 이 이창동 감독의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만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이창동 감독의 다른 영화들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저는 개인적으로 다 봤어요. 이창동 영화를 다 봤고 다 좋았는데 대박은 안 나겠구나 항상 그 생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오늘 메인 디쉬가 아니에요. 오늘 메인 디쉬는 옵세션. 이게 제작비가 한 10억 원 75만 달러로 했는데 지금 전 세계 5억 달러 한 6,800억 원 뭐 7,000억 원을 벌어들였으니까 이게 몇 배를 지금 번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1: 굉장히 여러 배를 했다.
3: 여러 배를 했다. 이거 저 오늘 오전에 보고 왔는데 그냥 이게 그러니까 미스테리 공포 이런 유잖아요.
0: 그렇죠.
3: 제 먼저 딱 그 감이 뭐였냐면은 그 공포 영화 특유라기보다는 저는 쫄았어요.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쫄은 게 굉장히 오랜만이다 진짜. 그게 약간 다르더라고. 그 공포와 이게 쫄는 게. 쫄았어요 저는.
0: 혹시 여기서의 공포는 과거의 경험에서 온 공포인가?
3: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죠.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지 마세요.
0: 아니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중간에
3: 있었나요?
0: 그 니키 여성께서 그 입 모양 이렇게 만들잖아요.
1: 니키 여성께서
0: 니키 여성분께서 이렇게 모래산 쌓는 것처럼 이렇게 입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 표정을 보고 PTSD가 와가지고 나 저 표정 본 적 있는데. 굉장히 내 안 좋은 기억이랑 합쳐져 있는 표정인데 보통 이제 여성분께서 그런 입술 모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펼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진짜 없었어요. 진짜로.
3: 일단은 영화를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를 좀 이게 뭐 스포일러가 있으면 스포일러 있다고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먼저 라이너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1: 제가요? 거음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저보다는 거음님이 더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3: 거음님이 거의 없다님이 좀 무슨 영화예요?
0: 배어라는 친구가 있어요. 2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셀남입니다. 인셀남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모쏠 찐따 뭐 이 정도가 되겠네.
1: 자발적 연애 거부자 뭐 이런 사람.
0: 비자발적
1: 맞아.
0: 본인은 비자발적. 연애하고 싶어 안달났어요. 하지만 걸리는 여자가 없죠. 그런 안타까운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아주 그냥 한 7년 동안 짝사랑해온 니키라는 여자 사람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에 숫기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원래 이런 친구들이 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최초의 고백을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저도 이제 20대 때 똑같이 했던 실수인데요. 여성분한테 아 오늘은 고백해야지라고 그러고 만나요.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딴 얘기합니다.
1: 아.
0: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여성분은 또 내가 은근히 좋아하는 거 알아요. 어떻게 모릅니까? 티를 그렇게 내는데. 근데 이제 이 여성분은 고백만 했다 하면 바로 거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1: 예. 아.
0: 그래서 매번 그렇게 불러내서 만났다가 0고백 1차임을 당하는 겁니다.
1: 고백을 여자친구, 안 했는데
0: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 미리 말을 막아버려요. 아, 나는 친구끼리 고백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 이런 식으로.
1: 미리
0: 이런 식으로. 대단하다. 그래서 그날은 충격받아서 고백 못하고 아, 또 좀 있으면 또 이제 이 친구들이 탄력성 있어 돌아옵니다.
3: 예, 예.
0: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그 여자 사람 친구한테 주려고 목걸이를 사러 갔다가 또 이런 친구들이 딱 들어가면 이상한 거 사와요 항상. 예. 그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장난감을 하나 사옵니다. 원 위시 윌로우라고.
1: 원 위시 윌로우.
0: 네, 여기 보니까 뒤에 적혀 있어요. 부러뜨리면서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거죠. 밑에 막 그 제품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콜센터 전화번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3: 예.
0: 그래서 이걸 이제 혹하는 마음에 샀죠. 사가지고 또 0고백 1차임을 당한 거 어느 날 울컥하는 마음에 차 안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걸 부러뜨리면서 소원을 빌어버립니다. 세상 누구보다 니키 여자 사람 친구 이 친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부러뜨린 순간 그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1: 아, 예. 그렇죠. 세상 누구보다도 더 나를 네.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었는데
0: 네. 예.
1: 저가 사실 이 영화에 나온 베어
0: 네.
1: 그게 저의 어떤 20대 때 모습이거든요.
3: 아 그래요?
1: 제가 네. 20대 때 인셀남이었기 때문에
3: 예.
1: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공감이 되냐면
0: 네.
1: 얘가 이제 그냥 뭐 고백을 못한다
0: 예.
1: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
3: 예.
1: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 하고요. 나중에는 차에서 이제 니키가 얘기를 해요.
0: 예.
1: 야, 너 나 좋아하지?
0: 아.
1: 대놓고
3: 예.
1: 너 나 좋아하지?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도 말을 못 해요.
0: 거기서도 오케이라고 못 해.
1: 말을 못 해. 좋아하는데도 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분도 예, 이 니키처럼 예. 참다가
3: 예. 기다리다가
1: 얘기를 해라 그냥 내가 듣고 있으니까 여기 귀 있으니까 얘기해 그냥 알게 예. 내가 그다음 내가 결정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예. 말을 하라는 식으로 그렇지. 얘기를 한 거예요.
3: 예.
1: 근데 저는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3: 예.
1: 정신 나갔었죠.
3: 복장 터지네요. 네, 지금 들어도 복장이 터지네요.
1: 터지죠. 그래서 제가 예. 20대 내내 예. 여자친구를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0: 아,
1: 그때 사귀었으면은 네. 이런 슬픈 기록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3: 예. 다 뭐 나중에 또 네. 이야기거리로 다 예. 그대로
0: 지금 방송 소재를 알짝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3: 예. 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들면 이거 로맨틱 코미디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제 그 미스테리 공포가 되는 건지
1: 이게 초반에 35분은 로맨틱 코미디가 맞았죠.
0: 예, 그렇죠.
1: 굉장히 답답한 로맨틱 코미디인데 로맨틱 코미디 맞았는데
0: 네.
1: 이게 소원을 빌잖아요.
0: 네.
1: 소원을 빌었는데 이게 문제는 소원이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라는 거였던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원숭이 소원 이야기예요. 원숭이 소원이라는 단편 소설 많은
0: 예.
1: 분들이 아실 겁니다. 200달러를 달라는 소원을 빌었는데 200파운드였나요? 아무튼 소원을 빌었는데 그 소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자기 아들 죽어버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금 이런 걸로 200파운드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0: 네.
1: 비틀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오는 공포 이게 원숭이 손 이야기고 수없이 많이 반복된 얘기예요.
3: 예.
1: 근데 이 이야기를 알고서 옵세션을 보러 간 사람들은 다 머릿속으로 원숭이 손 이야기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감독이 훌륭했던 거는 그거를 비틀어버린 거예요. 아 이건 원숭이 손이 아니야.
0: 원숭이 손 아니지.
1: 저주가 아니야.
0: 네.
1: 진짜야.
0: 네.
1: 여기서 공포가 시작돼요.
0: 그렇죠.
1: 이건 되게 놀랍고 새롭고 짜릿한 공포예요.
3: 저주가 그러니까 아니다.
1: 저주가 아니야. 아니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0: 예.
1: 여기에는 어떠한 트릭도 없습니다.
0: 아, 그럼요.
1: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뭐냐.
0: 예.
1: 네가 빈 소원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0: 아...
1: 이게 참 예. 훌륭한 부분이었어요.
3: 이 영화의 제목이 옵세션이잖아요. 이게 영어로 하면은 이제 이게 뭐 집착.
0: 네.
3: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네. 좀 관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이게 그거죠. 소원을 뭐라고 그러니까 소원이 되게 중요한데 예. 이 세상 누구보다 니키가 나를 사랑하게 해줘. 이 세상 누구보다 가로치고 니키 본인보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니까 예. 당연히 니키도 포함이죠. 어. 문제는 니키가 적절한 수준에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 좋아하는 상황이 돼버린
1: 그렇지.
0: 거예요.
1: 이 세상 누구보다.
0: 그러니까 이 배어 이 친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요. 당연하죠. 나랑 같이 사는데. 근데 이제 연애만 하다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다 1차 당황하는 거죠. 유부남들은 왜 나만의 나가는만의 시간이 없는 거지? 왜 나만의 공간에 이 여자분께서 계속 계신 거지?
3: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네. 여자친구가 집에 좀 안 갔으면 좀 같이 있으면 그렇죠.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네. 이제 하루 이틀 한 달 네. 1년이 되면은 네. 왜 집에 안 가지?
0: 그래서 친정 간다 그러면 막 그렇게 막 기뻐서 날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니키가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배우를 더 사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이루고 있던 것들 하나씩 버려버리는 거죠. 예. 내 직장 생활, 내 인간관계, 내 신체에 대한 통제권 이런 것들도 다 내려다 버려놓고 오로지 배어를 사랑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라이너가 말한 대로 리터리를 그대로 그대로 소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단 한 줄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초에 소원을 잘못 빌었다는 것이죠.
3: 네. 근데 그게 그 소원이 그렇게 죽일 일인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 문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냥 인간이 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렇게 가혹하게 실행을 해야 되나? 이게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요 이야기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님도 얘기하셨지만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중요한 건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취소 불가.
0: 노 캔슬.
1: 네. 취소가 안 된다.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원숭이 손보다는 예전에 보면 변신 이야기라고 있어요. 파이톤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아버지가 태양신 헬리오스예요. 그래서 가서 말을 해요. 진짜 우리 아버지 맞아요? 우리 아버지 맞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헬리오스가 그때 맹세를 해버립니다. 어디에 맹세하냐면 걔네는 스틱스 강에 대고 맹세하면 그 취소가 안 돼요. 되돌릴 수 없는 맹세인 거야. 그래서 내가 스틱스 강에 맹세하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더니 아버지 태양 마차를 한 번만 몰게 해주세요. 이제 그건 안 돼 그랬는데 이젠 되돌릴 수가 없죠.
0: 안 되죠.
1: 맹세를 해버렸으니까.
0: 강에 맹세를 했는데.
1: 그래서 재앙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참다 제우스가 번개로 그거 박살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랑에 대한 교훈을 남기려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려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배어는 리스크를 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지 않았어. 내가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 자리에서 회피했죠. 도망쳐버렸잖아요. 도망쳐버린 놈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소원을 도망치고 나서 빈 소원에는 아무것도 없어. 원래 도망쳐서 도달한 곳에는 낙원이 없다. 그 이야기를 담은 거라고 생각해서 용기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어떤 형벌 같은 그런 이야기였다.
3: 그렇군요.
0: 심지어 저는 약간 우리 예전 어르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쁜 놈은 한 사람 잡지만 우유부단한 놈은 여러 사람 잡는다.
1: 여러 사람 잡지.
3: 여기까지. 우리 본방송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할 얘기가 많습니다.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라거천국 거의 없다 라이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9월 14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Goes out to you.
4: Yeah.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5: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숙의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7: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1: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2: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13: 볼!
14: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2: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5: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6: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7: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어디에서 가장 크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으면 외출할 때 겉옷 챙기게 되고 이제 시원한 음식보단 뜨뜻한 음식 찾는 거? 뭐 이 정도인데 좀 더 가을을 누리고 싶지만 뭐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악보에는 안타깝게도 쉼표가 없어서 연주자인 내가 직접 필요한 쉼표를 찍어가며 이끌어가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겠죠. 이번 한 주 열심히 달려가다가 잠깐 쉬는 시간 가지면 그 빈틈으로 뜻밖의 가을 선물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작은 여유도 잊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고찬용의 거리 풍경 들려드렸습니다. 와, 어느덧 9월 중순이 됐네요, 여러분. 한 주 시작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 뭘 했는지도 모르게 9월도 이렇게 반이 훅 지나가고 다음 주면 또 명절이잖아요. 다음 주 명절 진작부터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장도 봐야 하고 또 여기저기 또 선물도 챙길 것도 많고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가 정말 그냥 금방금방 가버리니까 계절의 변화를 음미할 여유가 또 없는 게 아닌가, 이게 현실인 건가. 자, 그래도 일상의 작은 쉼표 하나씩은 만들어가면서 한 주를 조금 멋들어지게 그렇게 보내면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요.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악동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공유하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꾸며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했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그리고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업데이트 하신 분들 확인하셨죠? 안 하신 분들은 업데이트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은 더 귀엽고 산뜻해졌고

또 방송 토크 참여하는 창도 세련된 느낌인 것 같고요. 또 뭐 편성표, 선곡표, 보이는 라디오 메뉴도 확인이 훨씬 쉬워졌으니까 여러분들 쓰시는데 조금 익숙해지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또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즐겨찾기도 되고요. 방송 알람 기능까지 추가돼 있으니까 새로워진 CPBC 빵을 통해 음작품 가족들의 더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음작품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6%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그리고 다도해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 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 푸짐한 선물들 가득 담긴 10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이번 한 주 우리 음자풍 청취자들을 위한 스페셜 문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극 공연 티켓인데요. 홍길동을 쓴 조선의 이단아, 허균의 삶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현대판 마당극, 공주국제연극제 대상작, 몬스터 허균의 대학로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대학로 블루에서요,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희망하는 날짜에 관람 가능한 티켓이니까요, 이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자로만 신청사연 보내주셔야 돼요. 성함 꼭 함께 적어서 신청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2매씩 7분께 티켓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피자망고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출체겸 빵톡 언제 업데이트 된 거예요? 당황했네요. 이제 본명 안 나오게도 되네요. 늘 부담스럽던데 역시 업데이트가 좋긴 하네요. 쫑디, 오늘 퇴근길은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1년에 한 번 정숙이 이모님 오시는 날이거든요. 주말에 대청소해놓고 시간 맞춰 도착하느라 진땀 뻘뻘. 좀 전에 가셨는데 1년 숙제 끝낸 기분이네요. 집에 누가 오는 게 왜 이리 부담스러울까요? 네, 그래도 정숙이는 청소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집에 정수기 놓고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는 거 굉장히 행복하지 않으세요? 뭐 각종 정수기 쓰시는 분들 많고 저도 집에서 정수기를 쓰는데, 이 정수기 없을 때는 예전엔 뭐 수돗물을 좀 끓여서 보리차를 해서 먹기도 했었죠, 예전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돗물을 직접 그 음용수로 쓰지 않고, 예전엔 생수, 큰 생수 집에서 주문해서 먹었잖아요. 아, 그것도 정말 너무 불편하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생수 플라스틱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 생수 먹기도 좀 부담스럽고, 이럴 때 관리 잘 된 정수기에서 깨끗하게 걸러진 물로 물도 마시고,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요리도 해먹을 수 있는 거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보면 외국 나가보면 많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수기 쓰는 거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허니첸스님께서 고찬영님 노래 들으며 퇴근합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나님께서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인사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베로니카님께서 새단장한 따끈따끈한 빵이네요. 좋아요. 어서 오세요. 크리스탈님께서 나는 안녕 못해요. 목 감기 걸려서 목소리 안 나와요. 모과차 마시고 싶어서 커피숍 갔는데 메모장에 적어서 갔어요.
하시면서 메모장에 어떻게 적어 가셨는지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적어 가셨.

많이 필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월요일부터 고생하셨군요, 루시아님. 오늘 그래도 잘 이겨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훨씬 더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데이비데이님께서, 정디, 계절의 변화만큼 빵톡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음주품들은 이 새로워요. 주말에 미소천사랑 박람회 갔다 왔어요. 가기 힘들었는데 미소천사는 좋아하더라고요. 어허, 진경님이시구나. 이 미소천사 그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 뽀로로죠? 뽀로로 캐릭터랑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울기 직전인데? 미소천사는 이 캐릭터 인형 탈쓴 아저씨랑 혹은 누나랑 사진 찍는 상황에서 약간 겁을 낸것 같기도 하고. 아유, 귀엽네요. 귀여워요.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이님께서 방금 또글 주셨는데, 퇴근 중입니다. 감사히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이님. 안전한 퇴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곡 들려드릴게요. 김광진의 편지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연우의 연인.

음악 있는 찬양 풍경 김영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신곡으로 돌아온 레전드 가수 두 분의 노래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2026년 7월 김건모 씨가 무려 10년 만에 발표한 신곡인데요. 이번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피아노 앞에 김건모 씨가 아니라 기타를 직접 연주하며 노래하는 조금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곡의 원곡은 1977년 전영이 발표한 노래인데요. 김건모 씨는 어린 시절부터 이 노래를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혼자 흥얼거리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노래였고 그만큼 언젠가는 꼭 자신의 목소리로 불러보고 싶었던 곡이기도 했겠죠? 자, 김건모 씨는 단순히 옛 노래를 되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만의 감성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화려한 기교보다 담담하게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에서 김건모 씨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자, 이어서 소개할 곡은 송골매 리드보컬 출신 구창모 씨의 신곡 또다시 마주친 그대입니다. 와, 이 곡은 구창모 선배님이 무려 36년 만에 발표한 신곡인데요. 제목부터 뭔가 굉장히 반갑고 낯익게 느껴지시죠. 바로 송골매 시절의 최고 히트곡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 곡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신곡의 제목이네요. 이 곡은 제목 그대로 그 노래의 후속편처럼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 곡이 우연한 만남의 설렘과 강렬한 순간을 노래했다면 3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부른 또다시 마주친 그대는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연인처럼 더 깊어진 시간의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오랜 공백을 깨고 돌아온 두 레전드의 반가운 신곡 함께 들어볼까요?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구창모의 또다시 마주친 그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오랜 공백을 깨고 돌아온 두 분의 레전드 두 분의 노래를 만나봤습니다. 아, 특히 이 구창모 선배님의 신곡은 정말 너무 반갑네요. 어릴 적에 저에게도 우상이셨는데 이렇게 계속 멋진 노래 불러주셔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제이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제가 어릴 때 결혼하겠다던 남자가 몇 있는데요. 최헌 아저씨, 윤수일 아저씨, 그리고 구창모 아저씨였어요. 신곡을 내셨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네. 지금 그러면은 이 새 선배님 중에 어떤 분과 닮은 닮은 분과 함께하고 계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로사님께서 출석은 여기에 하는 거죠? 그럼 저도 빵톡 출석입니다. 로사님 어서 오세요. 아직은 빵톡, 바뀐 빵톡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금세 또 익숙해지실 겁니다. 확실히 훨씬 더 편해진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사용해 보세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형준형 안녕하세요. 저 처음 왔습니다. 빵톡 업데이트 안 돼서 일반 라디오로만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빵톡 업데이트 돼서 빵톡으로 글 주신 거죠? 아유 고생하셨네요. 예, 아무래도 처음이라서 좀 낯설으셨을 텐데 그래서 고생하셨을 텐데 아유 애쓰셨어요. 자주 뵐게요. 플라워님께서 좋은 저녁 시간이에요. 톡방이 새로워져 산뜻하니 좋으네요. 피치망고님께서는 이제 사진은 관리자만 확인이 가능하네요. 개인정보 때문인가 봐요. 미소천사 크는 거 이제 못 보겠네. 유유. 아하 그렇게 바뀌었군요. 아무래도 진짜 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 빵톡도 그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그런 보안 쪽을 좀 강화한 그런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4785님께서 청소년 패션의 상징은 여전히 청바지인 것 같아요. 조카가 체격보다 엄청 큰 청바지를 입고 다니길래 청바지 통이 너무 넓지 않아? 물었더니 벌룬핏이야 라는 대답이 돌아오네요. 유행에 둔감한 편인 저는 일자핏 청바지가 예쁜 것 같지만 조카의 취향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네, 제가 조카 목소리 흉내를 너무 사내 아이 목소리를 흉내냈는데 사연 읽다 보니까 여자아이인 것 같은데요. 벌룬핏 청바지는 요즘 그 MG 여성분들이 많이 입는 패션인 것 같은데 남자들도 벌룬핏을 많이 입나? 남자들도 입는 분들은 있긴 한데 여자분들이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네, 참 청바지는 아마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패션 아이템일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청바지 패션은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는데 지금은 유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바지를 버릴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 저도 집에 청바지가 몇 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버려. 요즘에 못 입고 다니는데. 어쨌든 청바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패션의 그 스테디셀러, 그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달인의 가을.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506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쫑디, 저 셋째 아들 낳은 지 2주 됐습니다. 이제 산후조리원 나가요. 1호, 2호는 자연출산이었고 6년 전, 7년 전이었는데 옛날 사람들 마냥 오로지 제 호흡으로 통증 간호가며 아이랑 템포 맞춰서 낳았는데요. 정말 아팠지만 대신 회복이 빨랐어요. 그런데 이번 셋째는 형아들 하원 시간 맞춰서 아빠, 할머니 가야 되니까 얼른 나와야 하는 바람에 진통제 맞고 신속하게 진행해버렸어요. 셋째도 형아들이랑 같은 산부인과 출신인데 태어나는 날, 그날따라 병원에 산모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제가 병원 도착하니까 의사선생님, 간호사들이 저를 아셔서 아, 이 사모님 금방 나오십니다 이러면서 무조건 급하게 분만실로 데리고 들어가시고는 주사 놔주시고 정말 순풍 나았네요. 이제 새 아이의 엄마인데 산후조리원 나가면 저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겠죠. 아무쪼록 세 명의 천사들 싸우지 않고 건강하기를요.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으로 주신 5067님의 신청곡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왔습니다. 야 정말 파이팅 하셔야겠네요. 5067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아이의 엄마가 되셨네. 다둥이 엄마 새아이면 다둥이 엄마신 거죠?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애국자시네요. 아 그리고 병원 가면 그런 게 있나 보구나 진짜. 한두 번 함께 이 출산을 경험해본 의료진들은 아는구나. 이 산모는 빨리 나으십니다. 이러면서 막 서둘러서 네 힘드셨겠지만 너무 축하드리고 순산하신 거 너무 다행이네요. 아마 건강한 아이로 그리고 형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6살, 7살 위에 형아들이잖아요. 아 형아들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들만 셋인가 보다. 어떡해 5067님 저희 집이 아들만 넷이었잖아요. 엄마 너무 힘든데 아들 셋 어떡해 5067님 진짜 파이팅 하셔야겠네요. 제발 이 녀석들은 엄마에게 딸 같은 아들들이길 바라봅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5067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피치망고님께서 새 아들이라면 형아들이라면 새 아들맘 존경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피치망고님도 그걸 캐치하셨어. 저도 읽고 나서 한참 뒤에 깨달았네요. 우와 이러면서 허니첸스님께서 존경합니다. 새 아들의 어머니 역시 에너지가 아 정말 새아이가 연년생이었다면 혹은 한 두 살 터울 정도씩 됐어도 아마 집안은 전쟁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나마 너무 다행인 건 이 형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6년, 7년 정도 되면 이제는 그 막내는 형아들한테 함부로 까불지도 못하고 그리고 형아들도 동생한테는 더 형아다운 그런 형 노릇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두 아이들이 아마 막내를 케어 잘하면서 셋이 잘 크지 않을까. 그게 한 가지 좀 다행이긴 하네요. 데이비 데이님께서 요즘은 두 아이만 있어도 다둥이래요. 아 진짜 그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정말 저는 그 사연 속에 이 5067님께서 그날따라 산부인과에 산모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없었다는 그 얘기를 보고서 괜히 내가 왜 기분이 좋지? 요즘에 막 저출산이라고 뉴스에 나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는 신호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동네 아이들 웃음소리 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좀 더 많아져서 정말 동네 여기저기서 애들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일 것 같고 막 행복해질 것 같아. 다둥이 부모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0732님께서 중대님 어제 오후에 갑자기 출근을 했어요. 자정이 다 돼서 퇴근을 하고 오늘은 일찍 출근했어요. 어제 출근해서 그런지 월요일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음악으로 행복을 만들어 봅니다. 장혜진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듣고 싶습니다. 피곤해도 음저풍 잘 즐겨보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출근 축하드립니다. 어제 주말에 출근하신 거 좀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0732님이 그 새로운 직장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일꾼인 것 같아서 뭔가 저도 마음이 든든하네요. 화이팅! 자 신청해주신 장혜진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 2부에 먼저 가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차트 업고 뮤직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에 봬요.

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3: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4: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5: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3: 엄마, 여기 꽃.
6: 고마워.
5: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지난 12일 토요일 새벽 6시, 굉장히 이른 시각인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서정12의 마을회관에는 50대 주부부터 80대 할머님들까지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 손에는요, 마을 곳곳을 다니며 모은 페트병이 있었는데, 서정12는 지난 6월부터 부녀회장님 중심으로 페트병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나오는 페트병들만 모으다가 자연스럽게 마을 전체를 관리하는 일로 발전했는데요. 원룸이나 상가 근처에 보면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생수병, 뭐 음료수병들이 굴러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직접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시면서 버려진 페트병들을 다 주워오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모아서 한 달 동안 고정된 장소에 잘 보관해 뒀다가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약 40분이 마을회관에서 분리작업을 하시는 건데요. 살아온 세월도 평소 하는 일도 다르지만 페트병 정리하는 날이면 한마음이 돼서 손을 보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지 분리하는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들은 종량제 봉투로 교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련된 종량제 봉투가 모두 무려 400매나 된다는데요. 전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을 위해 모은 페트병 하나가 종량제 봉투 한 장이 되고, 그렇게 모인 봉투가 다시 이웃의 생활을 돕게 되는 거니까, 와, 이거 이야기만 들어도 이런 돌고 도는 따뜻한 움직임에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그리고 혼자서 하면 버거웠을 텐데 함께 변화를 만들어내며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작은 마을의 어머님 또 할머님들이 몸소 보여주고 계셔서 제가 다 정신이 번쩍 들고, 평소에 슬슬 밀려오는 이 귀차니즘 얼른 쏙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인은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사라 브라이트만의 목소리였죠. Dust in the Wind였습니다. 충남 당진의 서정 1, 2 마을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 서정 1, 2의 이야기만 알려졌을 뿐이지 아마 우리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진 않았어도 이렇게 마을의 부녀 회장님을 중심으로 아니면 청년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일 하는 경우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굴러다니는 페트병을 어머님, 할머님들이 다 주우셔서 한 달에 한번 새벽부터 모여서 정리하시고 그거를 종량제 봉투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꾼 종량제 봉투 함께 애써 주신 마을 분들하고 나눠서 쓰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취약계층에게 또 나눠줄 거라고 하니까 참 정말 환경을 지키는 그런 노력 하시면서도 또 이웃까지 돌보는 너무 따뜻한 이런 작은 마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따뜻한 정이 멈추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참 생각이 듭니다. 너무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멋있다고. 허니첸스님께서 이사 오기 전 아파트엔 1년 분리수거하면 연말에 재활용 봉투 두 묶음씩 나눠줘서 잘 썼는데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게 아닌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이사 오기 전그 아파트 너무 좋네요. 아닌 아파트들도 꽤 많아요. 이지영님께서 당진의 좋은 모습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2부 오늘 차트업고 뮤직고 함께하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함께 싱어롱 하면서 신나게 즐기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했던 추억의 음악에 몸을 실은 채 그때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차트업고 뮤직 고! 매주 월요일 2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차트업고 뮤직 고! 자, 오늘은 2021년 한 해 동안 KT 기가진이 프리미엄 금영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가요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래방 차트에는 음원 차트와는 조금 다른 재미가 있죠. 잘 만든 노래를 넘어서 직접 따라 부르고 싶었던 노래, 많이 불렸던 노래,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노래처럼 익숙해진 곡들이 올라오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노래방에서 어떤 노래들 불렀는지 그 기억을 소환하면서 2021년 금영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 가요 베스트 10, 10위부터 만나보죠. 10위입니다.

앨범 진성의 인생 노래 안동역에서 2008년에 발표됐지만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곡이죠. 6년 뒤 편곡을 달리해서 다시 부른 버전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무려 40년 가까운 무명 생활을 견뎌온 진성에게 가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준 곡이죠. 자, 9위입니다. 경서가 부른 노래 밤하늘의 별을. 2010년 양정승이 불렀던 곡을 10년 만에 경서가 새롭게 리메이크해서 히트를 시킨 곡이죠. 맑고 청아한 보컬과 풋풋한 사랑의 설렘이 잘 어우러진 감성 발라드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밤하늘의 별을 모두 따다 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죠. 자, 이 두 곡 중 10위를 차지한 진성의 안동역에서 함께 들어볼까요?

0: 크리스탈님께서 와우 진성 아저씨 쭝디 트로트 부르는 거 듣고 저 잠 깨 변형님께서 쭝디 죽여지네요 쿵짝쿵짝 허니첸스님께서 쭝디 트로트 해야 한다니까 왜 도전을 안 하세요 꺾기 지대로다 바람이 불어오는 거님께서 저녁에 트로트 괜찮은데요 이런 방송 없었어요 노래방 가고 싶다 자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차트워크 뮤지컬 오늘은 2021년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가요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8위입니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네 이건 트로트가 아닌데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저도 모르게 그만 여러분들의 칭찬에 나사를 빼버리고 말았네요 2018년 감성 김선아 주연의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의 삽입곡이죠 잔잔하게 시작하는 멜로디에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하자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더해지면서 연인들에게 사랑받았죠 2018년은 물론 2019년에도 가온차트 연간 탑10에 오를 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은 롱런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자 7위입니다 조정석 씨가 불러주신 그 노래
1: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널 믿어준 너였잖아
0: 아로하 2020년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이익준 역을 맡은 배우 조정석 씨가 불러서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죠. 원곡은 쿨의 노래입니다.

했고요. 그런데 감정 표현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부르게 된 곡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차트를 거꾸로 올라가며 결국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죠. 자, 이 세 곡 중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7위를 차지한 조정석의 아로하, 6위를 차지한 윤종신의 존니.

레미님께서 좋니? 노래방 곳곳에서 많이 들었어요. 저도 자주 부른 노래지만요. 1분 남겨두고 말이죠. 크리스탈님께서

0: 목 아프다.
1: 플라워님께서 와 노래 좋다. 데이비데이님께서 배우면 배우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뭐요 조정석은. 피치망구님께서
0: 좋은 사람은 없으려나 쫑디 노래 있으면 좋겠다.
1: 자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이 차트 업 꾸며지고 오늘은 2021년도 벌써 5년 전이네요. 2021년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가요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쫑디의 노래가 있을까요? 5위 만나봅니다. 5위는요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언제 끝나? 브레이브걸스의 롤랜. 자, 이 노래 역시 역주행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시원한 트로피컬 하우스 사운드와 한번 들으면 잊기 힘든 중독성 강한 후렴구. 발표 당시보다 몇 년이 지난 뒤 군부대 공연 영상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됐는데 무명에 가까웠던 브레이브걸스를 단숨에 정상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 4위입니다.

할까?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을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삽입곡이죠. 장범준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한 곡입니다. 감독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노래에 맞게 극중 대사까지 수정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자, 이 두 곡 안 들어볼 수 없죠. 5위를 차지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4위를 차지한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허니찬스님께서 쫑디 크크크 진짜 왜 이래요. 크리스탈님께서 제작진분들 이럴 땐 보는 라디오 틀어주시라. 바람이 불어오는 고님께서는 저 때는 소녀시대가 군통령이었네요.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에 차트 업그 뮤직고 2021년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가요 베스트 10 함께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3위는요, 임창정의 소주 한 잔. 노래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애창곡이죠. 이별한 뒤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폭발하는 임창정의 보컬 때문에 노래방에서 한 번쯤 끝까지 안 불러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위입니다. 2위는요,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짱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자기 다시 너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노랄 뿐이야. 이무진의 신호등.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을 통해서 이름을 알린 이무진씨 2021년 히트곡이죠. 이무진이 자전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사회 초년생을 도로 위를 달리는 초보 운전자에 비유한 청춘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래. 발표 당시 쟁쟁한 아이돌 신곡들을 제치고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곡도 함께 들어볼까요? 3위를 차지한 임창정의 소주 한 잔, 2위를 차지한 이무진의 신호등,

카타리나님께서 너무 신나요 찡디. 지하철 책 처음부터 듣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님께서 열창 중이십니다. 렘미님께서 여보세요 나야 하이라이트인데 이 노래는 마이크 절대 못 줘요. 보통날님께서 쭝디 짱짱빵이 업데이트 돼서 기분 좋네요. 데이비데이님께서 내 노래방에 창곡은 안 나왔지만 참 알찼음 차트가.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차트 시간이야 차트 업고 뮤직고. 오늘은 2021년 노래방 베스트 10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1위 남겨뒀네요. 1위는요

평범해서 더 오래 남는 멜로디와 과장하지 않아서 더 깊게 스며드는 감정이 매력적인 곡입니다. 담백한 선율에 지나간 시간과 기억을 담아내고 음악과 추억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이야기 덕분에 들을수록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 곡. 그래서인지 발표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우승자인 임영웅 씨가 부르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네요. 자, 1위 곡 듣고 갈까요?

오늘 저녁 음악 차트 여행 차트 꾸미시고 오늘은 2021년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베스트 10 10곡 만나봤습니다. 지니 클라라님께서 와 오래된 노래 노랫말 참 예쁜 노래. 크리스탈님께서 엄마 나 이 노래 1일 1노래 들어요 라고. 아 여기서 어머니를 부른 게 아니었구나. 엄마 마리아님께서 진짜 너무너무 어렵게 들어왔죠. 로그인. 음악 있는 저녁 풍경도 너무 오랜만이고요. 반갑습니다. 튤립님께서 쭝디 노래 듣고 싶어요. 데이비데이님께서 쭝디 노래 나올 줄 알았는데. 유유. 네. 자, 그래서 마침 끝곡 들려드릴 시간이 딱 남아있어서 분명히 들어갔어야지 맞는 건데 왜 안 들어갔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노래. 김형중의 그랬나봐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요.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은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돈의 전시회 마련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 저녁 7시 음자풍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9: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0: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 네, 근데요, 영광송에 이제와 영원히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더라고요. 매일 바치는 기도지만 때로는 습관적으로 되뇌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깊은 말이더군요. 이제는, 그리고 바로 지금, 항상은 우리의 모든 순간, 영원히, 영원히, 아, 영원이라는 말,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죠. 지금도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이라고 풀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쉽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하던 가장 짧은 기도 한마디도 조금은 천천히 그 뜻을 마음에 담아 바쳐보면 어떨까요? 지금도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와 항상 영원히 월요일 저녁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와 기도 요솔길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양채윤과 이원락이 부른 영광송 하는 사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살다 보면 음미해 볼수록 깊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지요. 시간에 쫓겨 밥을 후딱후딱 먹지 않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예, 맛을 느끼다 보면 어머, 이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함께 사는 사람도 그렇죠. 처음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 참 진국이다, 뭐 이런 때도 있습니다. 예,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바치던 기도문도 서둘러서 막 끝내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가 느껴지고 그 기도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예, 여러분은 어떤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문자가 올라왔는데요. 예, 저는 주말에 분당에서 순교자의 밤이라는 신심 행사를 했는데요. 주임 신부님 말씀이 성모의 밤에는 많이 참석하는데 순교자의 밤에는 많지 않다고 순교자들보다 성모님의 위력이 크신 건지 하시며 약간 서운해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순교자의 밤 참 중요한 밤이었는데 왜 그런지 성모님한테 더 마음이 가나 보죠. 신자들은 엄마한테 가는 거. 순교자라 하면 왜 그런지 고통스럽고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 고통을 서로 안고 살면서도 그렇게 순교자로 사시다, 순교자로 이렇게 정말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주님께로 가신 분들의 그 삶을 다시 새겨보는 그 시간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왜 그런지 목걸이는 하고 다니면서요. 그런데 고통은 내가 받고 싶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너무 야단치는 것도 별로고요. 사실은 뭐 스스로들 느껴서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건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뒤로 밀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이 오셨네요. 저는 매일 매 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짧은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느껴요 하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매일 짧은 기도를 통해서, 와, 그러면 주목용 하면서 아니면 뭐 수호천사께 바치는 기도, 짧은 기도 하면서, 그렇군요. 네. 혜정 지오니시아님께서 와, 빵 업데이트 했더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네요. 맞아요. 오늘부터 그렇게 대문을 다 바꿨습니다. 얼마나 이쁜지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다시 빵을 깔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플레이 스토어인가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안내가 있어요. 뭐 들어오셔서 안 까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하늘 사무엘님이 또 하나 보내셨는데 피정을 하면서 정말로 신앙 안에서 많이 헤매고 있던 저에게 주님은 늘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셨고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들어요. 그럼 오늘도 천천히 그래요. 뭐 천천히 뭐 다 우리의 시간인데요. 서두를 게 뭐 있겠어요. 네. 그리고 신청곡으로 오늘 가능하다면 너의 죄를 씻으니 신청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너의 죄를 씻으니 이게 제목인가요? 가능하면 뭐 PD님이 준비해 주시겠죠. 그리고 오지수 미카엘라님께서 스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CPBC 어플 새롭게
업데이트 된 날. 하트를 막 몇 개나 날려주셨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어플을 깔아야 되시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우셔서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신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거 뭐 안내해 주는 대로 전에 하던 그걸 열어서 빵톡 열어서 들어오시면 다시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예, 그러면 노래 한 곡도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주디스가 부릅니다. 난 너와 함께 있단다.

싶구나 소리치고 싶구나 울다 지쳐 괴로워하는구나 무엇이 그리도 힘들었기에 잠 못 이루고 내게 속은 거리니

난 너와 함께 있단다. 주디스 노래, 멋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9203님. 네. 원래 엄마 찬스는 반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너무 재밌게 또 표현하셨네. 엄마 찬스. 맞아요. 우리는 성모님 엄마 찬스 정말 잘 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성모님의 밤을 능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성모님을 어떻게 능가하겠습니까? 예. 뭐 순교자들도 성모님 바라기를 하다가 순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어떻게 능가하겠어요? 아, 말씀도 참 잘하셨습니다. 네. 7278님. 아침 일찍 일어나 묵주기도를 주로 하지요. 마음이 불안할 때나 언제나 묵주기도 합니다. 와, 너무 좋죠. 성모님과 함께 손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성모님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뭐 어떤 바람이나 부족함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 묵주기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은 뭐 또 묵주기도의 달이니까 예, 또 더 열심히들 바치겠죠. 네. 069 하나님, 네, 오늘은 또 어떤 정말 진땡의 말씀을 하실까요? 기도도 성경 말씀도 한 번만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되새겨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이상을 봐도 계속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지요. 일반적인 세상 책도 아무리 이해력이 좋다 해도 두 번 이상 읽어보자 하는데 기도 말씀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계속해서 느낀 점을 써내려간다 해도 하느님의 신비와 맞아떨어질 때 모두 표현하기에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와 성경 꾸준히 반복해서 드리고 읽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 아이고, 어쩌면 정말 필요로 하는 말씀을 이렇게 쪽집게 마냥 꼭꼭꼭 뽑아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맞아요. 일반적인 세상의 책도 아무리 이해력이 좋다 해도 정말 한 번 읽어가지고는 못 알아듣죠. 그냥 밑줄도 치고 아니면 다시 또 되돌아가서 한 번 더 읽고 뭐 또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으면 노트에도 적어놓고 뭐 그런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한 번에 다 이해가 되는 게 없죠. 네. 하느님의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비추임을 받게 되겠죠. 예,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와, 저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계속 느낀 점을 써나간다 해도 와,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완전히. 와, 고맙습니다. 예. 2037님. 오늘은 가을가을한 햇살이 따가운 월요일 오후네요. 호호호. 오늘 오후를 보내면서 희노애락이 모인 공간에서 수녀님의 정성어린 기도를 들으며 마음 함께 나누는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예, 희노애락 맞습니다. 누구는 또 좀 슬프고 답답하고 또 누구는 또 뭔가가 또 주님께서 이루어주셔서 고마워서 기쁘고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귀 기울이고 계시는 이 공간. 자, 보이지는 않지만 뭐라 그럴까요? 안테나를 통해서 그 전파되는 제 목소리와 여러분들의 사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 프로그램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려고 또 찾아가 뵙기도 하고 정말 이런 관계가 정말 뭐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막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떠다밀어서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름다우신 우리 915님 늘 그렇게 주님께 기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스티나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앱이 이쁘게 바뀌었네요. 맞아요. 저도 오늘 그걸 다시 이렇게 깔면서 어머, 진짜 색깔이 대문이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누르는 단추들도 아주 또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바꾸기를 잘했어요. 사람은 언제나 좀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대로 있는 것보다 조금씩은 삶의 모습도 조금 바꿔가듯이 이렇게 모든 것이 조금씩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건 정말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겠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6844 형제님 사연 만나봅니다.

늘 기도의 오솔길 방송의 위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다짐과 이겨내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방송을 들으며 힘을 내보곤 합니다. 또 늘 힘이 들 때면 기도를 합니다만 깊이 있는 기도가 되지 않아 그것도 고민스럽습니다.

네. 6844 형제님, 어떻게 잘 계신가요? 좀 힘드신 것 같았는데요.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뭐 겹치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것조차 뭐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기도를 해도 깊이 있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도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뭐, 형제님만 아니고요.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 수녀인 저도 정말 깊이 있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은 잘 됐나 싶은데 어느 날은 또 분심 속에 있기도 하고요. 이게 삶의 모습이 우리가 약한 부분이지만 주님은 그런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힘들 때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하소연 한마디 하시는 게참 소중한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뭐 이것마저도 말할 수 없고 정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에는 그냥 뭐꼭 말을 해야 됩니까? 그냥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것도 참 좋은 일이더군요. 저도 수녀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 성경책 뒤적거리고 어떤 때는 아니면 뭐 영적 독서 책을 막 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말 아무 책도 안 보고 가만히 주님 앞에서 제가 그분만을 느끼면서 정말 이렇게 침잠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알수 없는 정말 말씀을 들려주시는 때도 있고요. 위로를 주시는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 잘한다고 생각할 땐더 이상한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죠. 오늘도 방송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6844님 형제님 혼자 견디려고 뭐 너무 애쓰지 마세요. 부족한 대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로 또 함께하는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우리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형제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6844

형제님을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품어주소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무거움을 주님께서 모두 헤아려 주시고 지친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작은 탄식도 기도로 받아주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갈 용기도 주소서. 무엇보다 형제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해주소서. 우리의 위로이시며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6844 형제님과 함께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용미 김효진 노래입니다. 아무것도 너를. 아, 노형성 노래군요. 네, 들어주셔서 아버지 함께 들어요.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예, 오늘부터 CBBC 라디오 예,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BBC 빵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됐어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BBC 라디오 새로워진 CBBC 빵에서 만나보세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BBC 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실시간 사연 또 보겠습니다. 홀로 남은 곰님,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같은 마음으로, 예, 얼마나, 6844님, 힘드셨을까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와,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 예, 이렇게 힘든 걸 또 마음으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예, 토닥토닥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7278님, 예, 형제님, 기도는 몸이 아플 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습관이에요. 하다 보면 어느 날, 아, 이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모두 힘내어 볼지어다. 아멘. 아이고, 끝말이 재밌네요. 모두 힘내어 볼지어다. 아멘. 예, 다들 힘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도는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남기신 나다 떼 뚜루베 아무것도 너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아무것도 너를 괴롭히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하느님만이 변하지 않으신다. 인내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하느님을 모신 이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니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하늘로 들어 올려라. 아무것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센 마음으로 따르라.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그것은 덧없는 영광일 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을 굳게 간직하여라. 시련이 오고 십자가가 오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느님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네, 이용미 김효진의 노래로 아무것도 너를 함께 듣고 왔어요.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오늘 또 특별히 기도와 또 어울리게 노래를 듣게 됐는데요.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방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깔든지 뭐 스마트폰 뭐 빵톡 까실 때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이제 가능합니다. 좀 너무 어려워서 좀 헷갈린다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빵톡에 올리신 거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스텔라 수미님, 예, 빵톡이 새롭게 바뀌고 처음 인사드려요. 찬미수님,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젊으신 분들은 이게 뭐 대문 바뀐 거, 이게 다시 또 들어가고 그러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모르시면 조금 옆에 있는 뭐 손주나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구구님, 네. 우리 이도엽 신부님 대구의 젊은이의 성당이라 불리는 삼덕성당으로 가시고,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프리카 프랑스에서 15년의 선교사제로 파견되셨다가 이제 저희 금호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오셨어요. 베제근 하비에르 프란치스코 신부님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베제근 신부님이 이렇게 금호동으로 오셨군요. 예, 아주 오래전에 제가 기억이 조금 나는 신부님인데요. 네. 아유, 또 가시고 오시고 뭐 본당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면 신자분들도 또 마음이 조금은 들뜨죠. 예. 어떤 분이 오셨나 하고. 네. 그래도 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 드리면서 신부님 잘 도와드리고 또 은총 속에 지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37님, 지금 상황이 많이 여의치 않으신가 봐요. 아, 저 6844님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강도 그렇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기도해도 깊은 기도를 못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분심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을 이겨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도를 하는 건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형제님 힘내시길 바래요. 아멘. 아이고 말씀 참 이쁘게 하셨어요. 사실 뭐 우리 6844님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도 뭐 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막 모아가지고 다소곳하게 주님 앞에 앉아도 생각은 막 날개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래도 그런대로 나를 주님께 바치면서 고요히 있다 보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집에도 성당에도 그리고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상징으로 표현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삶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은총의 사건을 더 깊이 묵상하는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인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고통이 떠오르고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음을 느낍니다. 누구에겐 몸의 아픔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인은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만 청하는 데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이 시작되는 은총의 자리가 된다는 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끝까지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로 나아가는 큰 사랑의 힘이자 선물입니다. 네, 십자가 바라볼 때 자꾸만 내 십자가만 생각나죠? 네, 근데요,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의 십자가를 좀 함께 지고 계시는 예수님, 아,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도움을 또 드렸으면 하는 게 우리의 또 이웃이잖아요. 십자가의 끝에는 언제나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끝곡으로 신보연이 부르는 내 앞에 놓인 십자가 안고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영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십자가 현양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세계 청년대회 교구 조직위원회 조홍범 씨.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입니다. 신자라면 집에도 차에도 목에도 십자가를 겁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익숙하지만 사실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본래 처형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기의자쯤 되겠습니다. 전기의자 조각을 집에 모시고 목에 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곁에 두고 산다는 것은 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 땀, 눈물을 바라보는 일이며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처절한 비명과 철저한 실패를 집에 모시고 목에 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현양하고자 합니다. 처형도구에 고개를 숙이며 누군가의 고통에 기뻐하고 또 누군가의 죽음을 자랑합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라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감히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그렇게 고개를 숙이며 무엇을 떠올리시는지요? 저는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이며 탈바꿈의 신비를 떠올립니다. 처형 도구에 불과했던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도구로 탈바꿈 되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듯이 일상 속의 크고 작은 어둠들도 주님을 통해 빛으로 탈바꿈 되리라는 희망을 떠올려 봅니다. 고개 들고 세상을 사는 중에는 그러한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매일의 노동이 버겁고 매달의 나는 제자리 걸음인데 매년 기온만 치솟고 온갖 지표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집니다.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절망이 우리 내 목덜미를 덥석 물고 늘어집니다. 5년 남짓 찰나의 사제 생활을 하면서도 목덜미가 아린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저보다 더 오래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오셨을 형제 자매님들의 불안과 절망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의 상처입은 목덜미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고개 숙이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네 상처를 만져주셨으면 합니다. 못자국 선명한 예수님 손이 우리네 상처에 포개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결코 끝이 아니며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십자가 앞에 깊숙이 고개 숙여 보고 싶은 오늘입니다.

성십자가 현양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조홍범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수 미미는 힘들어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최대한 만족하며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는 말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힘든 나만 남게 되지만 반대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워 감사해 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남는 건 감사하고 즐거운 나라는 건데요. 물론 힘든데 억지로 괜찮은 척 하자는 건 아니지만 결국 어떤 말을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들려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어떤 나를 남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김동률의 감사 듣고 오셨습니다. 예전에 전화로 가장 힘든 이야기를 많이 했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사실 이등병 월급이 6만 원대였고 병장 월급이 9만 원대였던 시기였는데 사실 전화비로만 한 2-3만 원 정도를 썼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전화도 잘 되고 했는데 나중에는 좀 연락이 끊기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군대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연락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항상 전화하면 힘든 이야기만 하니까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또 그게 듣기 싫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든 이야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할 때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무심코 하는 말들이 생각보다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래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것도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다 보면 조금 전까지 힘들었던 마음도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내가 보는 세상도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긍정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9월 14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어반자카파의 Beautiful Day.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6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여러 타 부서와 협업 중입니다. 최근 들어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을 많이 채용했는데 함께 일해보니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톤앤 매너 자체가 부족한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건 그렇다 쳐도 남을 은근히 비꼬고 지적하는 데 능숙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실수를 포용하는 모습을 잘 못 봤습니다. 사과도 감사 표시도 인색하고요. 게다가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은근히 배척하려는 분위기도 느껴져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팀 사람들은 다들 성향이 좋아서 이런 경우를 접해본 적이 없다 보니 이번에 다른 팀 젊은 직원들을 보면서 세대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꼰대 기질도 젊은 세대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강압적인 경우도 봐서 놀랐습니다. 서로가 동료라기보다는 경쟁자라는 게 티가 날 정도로 분위기가 삭막한 곳도 있었고요. 인성 자체가 의아한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이 마주쳤습니다. 원래 요즘 세대가 다 그런 건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니 당황스럽고 앞으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사회생활 톤앤 매너가 너무 달라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전 요즘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참 다양한 세대를 함께 만나서 대화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90년대 중반, 중후반에 태어난 분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도 자신들보다 어린 직원들과 일하다 보면 또 다른 세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젊은 세대라고 묶이지만 자라면서 사용한 매체도 다르고 취업한 시기와 처음 경험한 조직의 모습도 다르고 그 몇 년의 차이 안에서도 예전보다 더 크게 세대 차이를 경험하는 게 요즘 시대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세대를 나누다 보면 결국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연자님께서 만난 직원들의 행동은 참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꼬고 사과와 감사에 인색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일이 서툰 사람을 배척한다면 정말로 함께 일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다만 그것을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고 일하게 하면 어떻게 그것을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냥 단절밖에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동료를 협력자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그것을 잘 보듬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젊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조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보는 걸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꼰대라는 것도 꼭 나이에 따라 생기는 게 분명히 아니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려 한다면 나이가 젊더라도 충분히 더 큰 꼰대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기보다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라던가 아니면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고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더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지점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물론 사연자님께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아마 위치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다 당면에 있는 이 사회 전체의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은 더 윗사람으로서 그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삶에서 인식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자로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미션은 다음 회의에서 누군가 실수가 나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보다 해야 할 일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쩌면 그런 젊은 친구들도 또 배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이것도 너무 이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무언가를 다그치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나쁜 점을 꼬집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아마 그런 일들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더안 좋은 모습이 많아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런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남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빛은 어둠에게 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마음 잘 따뜻하게 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누벨 바그의 In a Manner of Speaking.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6488님, 밥은 먹고 해야지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요즘 그 밥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충원해준다고 버티라고 한지 벌써 3개월이 흘렀는데요. 작업량이 정해져 있는데 인원은 줄기만 하니 점심시간 1시간을 다 채우고 들어오면 야근을 2시간 넘게 해야 하는 구조라 김밥으로 때우며 일합니다. 이거 노동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너무 힘듭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 네, 점심시간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일을 하면 참 너무 힘들고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병원에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점심 먹고 돌아오면 일이 너무 쌓이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사실 간호사들도 그렇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부분

것도 그렇고 사실 때우고 그냥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참 그런 부분들 정말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참 되지 않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더 많으면 해결되는 일인데 또 그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또 그게 너무나 피해가 커서 너무나 힘든 어떤 시기를 겪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오늘 밤 그래도 잘 마무리하시고 잘 쉬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4340님, 집에 들어왔더니 식탁 위에 과자 봉지가 있길래 마침 출출하기도 해서 그냥 생각 없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학원 다녀온 딸이 내 과자 어디 갔냐고, 학원 갔다 와서 먹으려고 놔둔 건데 그걸 왜 먹냐고 온갖 짜증을 다 부리는데 참 다시 사다 준다고 해도 삐져서 말도 안 하고 미치겠습니다. 아니 과자에다가 그런 메모를 써두던지,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 이게 참... 딸의 입장에서는 따님의 입장에서는 참 분명히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서로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떤 마음 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들이 또 다 흐트러질 때 또 짜증이 날 수도 있죠. 반대로 사연자님도 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짜증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들 다시 한번 잘 풀려나가면서 서로가 또 더 좋은 관계 안에서 함께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0931님, 작년 이맘때 몸이 아주 안 좋아서 거의 사경을 헤매다 수술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늘 가을바람이 부는 이 계절이 오면 그때가 떠오를 것 같네요. 다시 건강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부활의 생각이나 듣고 싶어요. 몸이 정말 안 좋으셨군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두 번째 사시는 느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또 지나가던 것들을 감사하게 여길 수도 있고 더 소중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당연하지 않음에도 고마워하면서 우리가 또 기쁨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부활의 생각이 나.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의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음 없이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셨나이다.

페르골레지의 스타반 마텔 가운데 첫 곡, 스타반 마텔 돌로로사, 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 디에고 파솔라스가 이끄는 이 바로키스트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말씀은 내일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복음한 후송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음 없이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셨나이다 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직접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님께서 죽음 없이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셨다고 노래합니다. 순교자 생활을 보내며 순교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직접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도 있지만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곁을 지키는 순교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타반 마테르는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성모님의 슬픔을 묵상하는 중세 라틴어 부속가인데요. 첫 문장인 스타반 마텔 돌로로사는 고통의 성모님께서 십자가 곁에 서 계셨다는 뜻입니다. 신학교에서 성음악 세미나를 들을 때 이 곡을 처음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또 배우게 되었는데 이 부속가를 12곡으로 나누어서 페르골레지는 작곡했습니다. 첫 곡에서는 소프라노와 알토의 목소리가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때로는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슬픔을 크게 외치기보다 십자가 아래를 떠나지 않고 가만히 머무르는 음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도현의 우리 사랑했던 시간만큼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6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평소에도 아빠는 다혈질인 편입니다. 특히 뭔가를 할 때 상대방이 아빠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금세 화를 내는 성격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일과 아빠 때문에 성인 남성이 큰 소리로 화내는 것 자체를 크게 두려워하게 된 이후로 엄마의 설득과 제 상태 때문에 아빠는 적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면 화를 잘 내지 않으려 노력 중이신데요. 얼마 전 아빠가 작업을 하시다가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 났고 마침 저와 언니가 곁에 있어서 급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예전처럼 크게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심한 말을 하셨고 아빠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도 가족이자 딸인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나 싶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빠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그때 적당히 화를 낸 뒤 여느 때처럼 넘어가는 듯 했지만 직접 그런 말을 들은 저는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별 말씀 없으셨고 오히려 저한테 자꾸 기분을 풀라는 듯 과하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언니도 제가 평소와 다르게 화난 걸 알고 눈치를 보고 있고 아빠도 제 눈치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그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라는 듯한 엄마와 언니의 태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심한 말 이후 사과는커녕 내가 먼저 풀기를 원하는 가족 분위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아버지와 사연자님 모두 그동안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연자님께서는 예전에 어떤 일과 아버지로 인해 성인 남성이 큰 소리로 화내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해 오셨죠. 또 아버지도

상태를 알고 난 뒤에는 적어도 가족들 앞에서만큼은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셨고요. 감정을 자제하려고 노력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가끔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또 감정이 잘 통제되지 않는 어떤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상황을 또 다시 마주할 때는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잠깐 큰 소리라고 난 일이어도 나에게는 과거의 두려움 전체가 돌아온 것 같으니까요. 이번 순간에서도 아버지는 통증과 두려움,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는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눌러왔었던 반응이 돌아온 것 같네요. 상담할 때는 큰 스트레스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익숙했던 반응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살펴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한 번의 실패로 그동안의 변화와 노력을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버지께서 놀랐다는 사실이 딸에게 심한 말을 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무언가 그냥 나에게 미안했다라는 말, 사과 한마디면 어쩌면 내 마음이 풀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것을 덮어두는 것처럼 있는 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엄마와 언니도 오랫동안 아버지가 화를 내고 나면 그냥 빨리 분위기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평화를 지켜온 것 같은데 엄마가 과하게 말을 거는 것도 또 언니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든 불편한 분위기를 끝내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는 것과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것이 갈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보이지 않게 덮어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관계 뭔가 판단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낸다라기보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나 또 알지 못했던 어떤 사정들, 속마음들을 함께 나누어서 회복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괜찮은 척하면서 기분 풀라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내가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서로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화의 시작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작은 손글씨나 아니면 문자나 편지로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많이 놀랐다는 것 우리도 분명히 이해하죠. 그때 분명히 그 전까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조심하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받은 감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과라는 것, 그것이 누가 한 사람을 완벽하게 잘못한 나쁜 사람으로 밀고 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니어도 사과가 필요할 때도 있고 내 행동으로 상대가 마음이 다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분을 푼다기보다 아버지께 그날의 일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을 전해보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아버지의 마음도 내가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변진섭의 아빠가 딸에게.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브렌다 러셀의 피아노 인 더 다크입니다.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월요일은 다른 날보다도 유난히 하루의 시작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해야 하는 일의 무게가 부담스럽고

또 항상 걱정이 앞서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요,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필요 이상으로 또 많은 걱정을 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걱정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정말 걱정해야 하는 일 4%에 불과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수레 멜라니아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신나기 시작했나요? 이형진의 걱정하지 마세요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형진 가브리엘 예, 형제님 맞아요. 약간 트로트 느낌이 나는 성가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오늘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진짜 우리가 저도 걱정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4%만 실제로 벌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 걱정들 그냥 다 떨쳐버려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진짜 그럴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진짜 일어나는 일 4%밖에 되지 않으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또 하루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함께하는 월요일이죠.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가뜩 중창단 그 소리 들었네 듣고요. 이어서 액션송 1집에서 사랑의 길 띄워드릴게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나남 출판사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책 허송세월에서 청춘 예찬 함께하겠습니다.

황사영의 생애와 죽음은 순결하고 참혹하다. 황사영은 15살에 진사로 급제해서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그는 왕조의 금지오겹으로 입신했고 만고역전으로 죽임을 당했다. 황사영은 당대의 현실에 절망했다. 그의 절망은 완벽했으므로 환영이 오히려 현실로 느껴졌다. 수배망이 좁혀지자 그는 충북 제천 산골에서 옹기 굽는 마을에 토굴로 숨어 들어가서 북경의 주교에게 보내는 밀서를 썼다. 그는 가로 62cm, 세로 38cm의 비단 한 폭에 가는 붓으로 13,384자를 썼다. 이 밀서에서 그는 조선 조정의 부패와 야만적 신앙 탄압을 고발하고 서양 여러 나라의 함대와 병력으로 조선을 겁

압박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백서는 당대의 흉흉한 민심으로 웅성거리고 있다. 밀서가 발각되자 조선 조정은 경악했고 박해는 더욱 잔혹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황사영은 다시 끌려온 정약전, 정약용 등과 대질되면서 고문당했고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참되었다. 황사영의 어머니 윤혜는 거제도로, 황사영의 아내 정명련은 제주도 대정현의 관비로 끌려갔다. 정명련은 두 살 난 아들 황경한을 데리고 귀향길을 가다가 배가 추자도에 머물렀을 때 전먹이를 서엄의 바닷가에 남겨놓았다. 황경한은 그 후 예초리의 섬 주민 오 씨에게 발견되어서 그 집안에서 자랐다고 했다. 정명련은 1838년에 제주도에서 죽어서 모슬봉에 묻혔고 황경한은 추자도 예초리에 묻혔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이 두 모덤을 순례성지로 지정했다. 황사영의 흔적은 정몰되었으나 그의 청춘과 영혼이 역사 속에 살아서 후인을 긴장시키고 있다. 황사영의 육신은 여섯 갈래로 찢기었다. 친척들이 그 시신을 거두어 가마골에 묻었다. 천주교 의정부 교구는 이 무덤 옆에 황사영을 추모하는 영성관을 지었다. 황사영의 무덤은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무덤에서 가깝다. 지난 한식날 나는 아버지의 무덤에 성묘하고 돌아오는 길에 황사영의 무덤에 들러서 향 피우고 절했다. 황사영은 초야의 포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대 현실의 야만성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 야만성의 현실적 뿌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26살이었다. 그는 순결했으므로 순결한 만큼 세상에 분노했고 순결한 만큼 세상 물정을 몰랐다. 그는 세상 물정에 아둔한 만큼 담대했고 담대한 만큼 무모했다. 그는 기어코 일을 저질렀다. 아마도 그때 내가 동료 신앙인으로서 황사영의 곁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의 행동을 말렸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의 순결하고 또 거침없어서 무모한 청춘의 영혼이 살아남아 이 가짜뉴스로 어수선한 시대를 향해 한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속 도미노의 줄을 닮은 당신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김훈 작가의 책 허송 세월에서 청춘 예찬 함께했습니다. 황사영의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지 몰랐고 가족의 나중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황사영의 이야기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네, 방송 토크로 야구보님이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너를 신청해요 해주셔서 이 곡 준비하고 있고요. 3692님도 이노주사의 소원 신청해요 하고 네,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신청곡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보내실 수 있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고요. 또 매일 축일 축하하는 시간도 있죠. 그래서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기억하면서 축하해 주시는 문자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미리 보내주셔도 좋아요. 네, 미리 보내주시면 또 그 날짜에 맞춰서 축하해 드릴게요. 문자메시지는 우물정 1053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오로 딸 수녀들의 기도 음반에서 아무것도 너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노주사의 소원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립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바오로달 수녀들의 기도 음반에서 아무것도 너를 들었고요. 이어서 이노주사의 소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녀 노트브루가가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신앙심이 깊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그는 18살에 백작의 성에 하녀로 들어갔는데요. 자신이 먹을 음식까지 아껴가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또 삼종기도 시간 꼭 지키면서 저녁에는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주일과 대축일 미사를 준비했다고 해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알베르토, 성 크레센시오 등 11분이 계십니다. 노트브루가 성녀도 축하드리고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일의 기쁨 속에서 힘차게 기쁜 월요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비루스가 부릅니다.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

슈비루스의 목소리였죠.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네, 오늘이 또 성십자가 현양 축일이기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묵상하고 경배하는 날인 만큼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미 느끼시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주님이 사는 세상이 부르는 구원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

0: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15일 화요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오늘 미사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구대희 데니스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시메온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네.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리니 당신의 영혼을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구행하기 위하여 우리 들을 반송합시다. 존중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아드님 곁에 서서 성모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저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하고 그리스도와 부활로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지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3: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0: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게 당신 귀를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1: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0: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1: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0: 숨겨진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시옵니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1: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0: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1: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0: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님은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0: 알렐루야
1: 알렐루야.
0: 동정 성모 마리아님 복되시나이다.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음 없이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셨나이다.
1: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2: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이 어머니와 이모 콜로파소의 아니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리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손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오늘 우리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주기를 지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이 어머니께서 서 계셨다. 그 순간에 성모님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모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못해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분이 고통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오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저 곁에 머무르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함께 있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모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이 곁에 머무르셨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외로움, 시반의 어려움,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이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부모님과 피우자,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리 떠나 다국에서 살아가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향을 떠나 여러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웃으며 일하고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향수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입니까 하느님? 왜입니까 주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성령님께서도 모든 답을 알지 못한 제 십자가 아래에서 계셨습니다. 성모님의 힘든 모든 것을 이해하신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힘은 하느님을 계속 신뢰하고 끝까지 충실하게 머무르셨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께 말씀하십니다. 요한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은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멀리 있는 인물 중 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고통을 이해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곳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별과 불확실 속 눈물과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성모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즉시 없애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셨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도록 부름받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이주 노동자로서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에서 온 현재의 자매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외로워할 때 그 곁에 함께 있어 줍시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용기를 북돋아 줍시다. 누군가 고향을 떠나 멀리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들이 따뜻한 집에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모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계셨습니다. 오늘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 충실하게 머무를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도 함께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머무를 수 있는 용기, 하느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서로의 곁을 지켜 주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골고다에 오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결국 혼자가 아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잔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잃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부드러울 갖고 어떤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검염리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지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하소서.
1: 인자하신 하느님,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계신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 동의 성모 마리아를 기리며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과 기도를 기꺼이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성인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특히 저희가 기념하고 공경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노리로 주님의 인자심을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군이 기리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에 이렇게까지 큰 일을 하시고 때때로 자비를 너그러이 빚보셨나이다. 비천한 종 마리아를 돌보시오.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0: krokasinabuji abuji ke senon modon krokami semisyam nida kan gwauni syongyongi imoro iemrol krokagya sio orijo yesu kristo e mumgwa pigati gyasoso susron hasin sunanita gaoja yesunim ke senon pangul tilgo kamsarul trisindam chogyo chejadurege tushimyo malsuma shunnaida Noinon, moduigo sol pada mogora, ino noirol vihayo neo jul ne mumida. Tunyugol chapsu shigo katan muyangro, chanol toro tasi kamsaril tri sindang, chijaduregi tushimiu malsuma shunnaida. Noinon, moduigo sol pada mashura, innon sirupko, Yungonon kyagol minnen ne pi chanini, cheryol sayo churyogo, noiwa manon irol vihayo hulil pida, noinon narol kiyokayo, irol heng hayora. Shinnangi shinbiyo.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코니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기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종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임과 피를 받아 모시오 성령으로 모두한 몰 이렇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붙여있는 길을 생각하시오. 기왕 리오와 저희 저교 페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투포로스랑이 괴로를 이렇게 하소서. 보리망속이 거의 잠든 교들과 세상을 두난 따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이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 기도 차별을 빚보시오.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미 어머니 복되신 동종 마리아와 그 빛비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기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시주의 본부대로 삼가려니

0: 주님, 저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세련에서 보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전하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0: 평화를 빕니다.
2: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전에 들이받은 있는 복되도다.
1: 주님.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구원의 성자에 참여하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하신 봉정 마리아를 기념하며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우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존엄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긴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0: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헤르만 헤세는요, 지친 날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요, 자주 나 자신,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굴고 또 자신을 다그치곤 합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을 말을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하기도 하죠. 오늘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면서 또 성모님의 고통 앞에 우리의 고통도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액션송 3집에서 나에게 말해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고요.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할 상대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약간 그런 힘을 성체조배 할 때나 이럴 때 얻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럴 것들. 그리고 우리는 왜 자꾸 자신에게만 이렇게 조금 야박하게, 엄격하게 구는 걸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또 관대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신부님과 얘기를 하는데, 신부님이 자매님, 그냥 자매님이 좀 내려놓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난 그렇게 나한테 엄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모든 걸 너무 잘 하려고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지만 사실 또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지만 또 이런 기회에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만 생각하면 내려놓지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성모님께 아니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같으니까 그냥 이거 좀 어려운데 제가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괜찮아. 그거 잘 못해도 어차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용기를 또 오늘 어린아이처럼 얻어봅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려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CPBC 빵 앱이 새 단장한 거 알고 계시죠? 다운로드 새로 받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더 화질도 예쁘고 깔끔하게 새 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빵 앱이 검색 안 되거나 다운로드 못 하셨던 분들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토크 통해서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빵앱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해외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다운로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CPBC 빵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샵 1053이죠.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옛따의 어느 여름날의 꿈 듣고요. 하늘바라기 우리와 함께 쉬어 듣고 올게요.

오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편치 않고 또 기도도 자꾸만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씨를 당신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그들이 침묵 속에서 마음으로 바친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당신께서 먼저 알아봐 주십시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신을 탓하지 않도록 그들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또한 그들에게 다른 이들을 돌보는 만큼 자기 자신을 보살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스스로 사랑해야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아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이죠. 모란과 단보가 함께했어요. 이지윤 펠릭스죠.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였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너가 아니라 나에게. 제목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김갑중님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살 수 있길 바라는 한 어머님이 계셔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내는 이분을 미미 씨라고 부르는데요. 제 아내도 사실 2년 전에 암 수술을 했는데 그때 미미 씨가 많은 걱정과 격려로 아내 치료도 기도해 주시고 음식도 만들어 주셨어요. 미미 씨가 가톨릭 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아들 친구의 어머님인 미미 씨랑 함께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이 건장한 성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서 18장의 말씀 함께 보내주시면서 황소리의 임마누엘 신청해 주셨어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으면 이렇게 직접 사연을 홈페이지에 길게 남겨주셨을까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미미 씨도 막 이렇게 어떤 희망을 갖고 있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도 본인이 포기하면 안 된다. 주위에서도 그렇게 희망을 계속 심어주고 본인의 의지가 병을 이겨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미님은 이제 또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꼭 살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잘 극복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너무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대평화 기도군단이 계시잖아요. 네, 사연 듣는 지금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화살기도 받쳐주시고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그 고통 덜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소리의 임마누엘 잠시 후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려드릴게요. 5687님은 슬디 아침 희망의 순례 마지막 코스예요. 울산의 중림굴 진목정성지 신나무골성지를 향해서 지금 집을 나섭니다. 난 코스인 만큼 슬디도 응원해 주세요. 잘 다녀올게요 하셨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난 코스 날씨 좋은 때 다녀오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지금 함께 걷고 있어요. 2809님은 사랑의 날개 그대 있음에 신청해요. 매일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네,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날개 그대 있음에 듣고요. 이어서 김갑중님과 미미님께 보내드릴게요. 황소리 임마누엘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사랑의 날개 그대 있음에 이어서 황소리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포르피리오가 있습니다. 박해시대에 살았던 성인인데요. 그는 말을 파는 상인이자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였어요. 세례성사에 대한 희극을 하던 중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관중 앞에서 자신이 신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객석에는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가 있었고요. 결국 그는 바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돌로로사, 성 발레리오 등 21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포르피리오, 돌로로사, 발레리오 등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중에 나의 지인이 이 세례명이었다 하시면 지금 화살 기도로 네, 축하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기뻐하시겠죠? 네,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하느님 은총 가득한 축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갓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그대여 내게 영원을 알려주오.
1: 나의 영혼아, 영원을 노래라.

갓등중장단 그대여 내게 영원을 알려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와 자신의 어머니를 가족으로 맺어주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모님은 그렇게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죠.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성모님의 굳은 믿음 꼭 배워야겠습니다. 이어진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성모님의 모습에 잠시 머물러 보시고요. 저는 김연기 라파엘라가 부르는 어머니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모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현양 축일에 이어 오늘 우리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지냅니다. 어제는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았고 오늘은 성모님의 고통에 머물러 봅니다. 교회가 고통을 묵상하는 이유는 고통 자체를 즐겨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고통 너머의 은총을 바라보고 그 은총에 감사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숱하게 겪으셨습니다. 헤롯의 눈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소년 예수가 실종되었었고 홀몸으로 아이를 키워내셔야 했습니다. 출가한 아들을 찾아 각지를 떠돌아다닌 끝에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신을 자기 손으로 받아 안으시어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묻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은 아파보신 분입니다. 만약 한 번도 아파본 적 없이 탄탄대로만 걸어보신 분이라면 저의 아픔을 내보이기 어려웠을 것도 같습니다. 성모님이 아파보신 분이기에, 아니 그 누구보다 아프셨던 분이기에 우리의 아픔을 더욱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고통 자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때로 세상 구원을 위해 누군가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맡기시기도 하시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고통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로 미화되거나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고통의 주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복음 말씀대로 그분을 믿느니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성모님께 허락하신 아픔은 공감과 위로의 바탕이 되는 아픔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파보신 분께서 오늘도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아파보신 어머니와 함께 일상 속의 크고 작은 아픔들을 견디어내며 아픔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크고 작은 찬미의 노래를 나지막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조홍범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4: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4: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4: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4: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을은 맛있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음식을 먹는데도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데요. 혹시 기후미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보는 식문화. 이게 바로 기후미식이라고 해요. 아니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철 과일을 잘 즐기고 못난이 농산물도 기꺼이 담고 냉장고 속 식재료를 남김없이 활용하는 거죠. 맛있는 가을을 즐기면서 지구도 생각한다니 너무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식탁에서 시작하는 착한 미식. 올가을 기후 미식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 노래로 2026년 9월 15일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기후라는 이 두 글자만 붙어도 왠지 무겁게 느껴지죠. 근데 이 뒤에 미식이라는 맛있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음식을 생산하고 운송하는데도 사실 물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버려지는 음식에도 환경 부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덜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잘 먹자라는 이야기건데요. 맛있는 가을을 즐기면서 지구의 내일까지 생각해 보는 것. 오늘 장바구니에 담을 음식부터 조금 달라붙어 보면 어떨까요?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으면 좋을라나? 류5288님께서 복디님과 복이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기후 미식 말씀하시니 신도부리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오곡백과가 풍성한 과일, 맛있는 음식과 과일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렇죠. 오곡백과와 풍성한 과일 하니까 아 진짜 우리 한가위 맞죠? 추석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15일 다음 주면 빨간 날이 시리즈로 마구마구 찾아오네요. 그렇죠? 자 KJP1318님 새빵톡 적응 중입니다. 새 집에 이사 왔을 때 느낌이네요. 그리고 차 루시아님도 업그레이드된 빵톡 적응 중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우리 내 손 안에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돌아왔어요. 더 귀엽고 더 산뜻해진 느낌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 집에 이사 온 느낌.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또 이어서 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까지 탑재가 됐습니다. 특히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가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CPBC 라디오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KJB1318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는 어떻게 보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적응 중이에요. 제가 얼른 배워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북디의 북해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과 다짐을 보기들이랑 다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함께 다짐송 남겨주세요. 그리고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실 여신님이죠. 김리원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새마을금고중앙회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제공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깊어진 가을을 알아챌 수 있는 건 바로 선선해진 아침 공기일 텐데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갔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졌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4.7도, 대구 18.3도, 광주 18.6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을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한절기 건강관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경기 남동부, 강원 내륙, 충북 북부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앞차와의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오르면 안개는 점차 걷히고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과 모레는 제주도에, 금요일에는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침 공기가 선선해지는 게 정말로 가을이 성큼 깊어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가을 날씨 짧잖아요. 여러분들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즘 같은 날씨 전통시장 나들이 하면 정말 재밌죠. 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맛있는 먹을거리도 많고 재밌는 볼거리도 많고 전통시장은 그 맛과 멋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시장 자주 이용하시나요?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시장에 가면 우리 시장에 가면 꼭 사 먹게 되는 음식, 꼭 사서 오는 것들, 재미난 구경거리 많이 나눠주세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 어렸을 적 시장에 가면 이거 꼭 먹고 돌아와야지 엄마 손잡고 잘 올 수 있었다, 귀가할 수 있었다 하는 것들 다 나눠주세요. 샵 1053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강수지 보랏빛 향기.

시장에 가면 과일도 있고. 자, 시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사드시고 뭐 사서 오세요? 재미있는 구경거리도 좋고요. 어렸을 적 추억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가시는 이 시장의 맛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 서영은이 부르는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시장에 주르르 텐트를 치고 여러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일. 상상도 못 해본 일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축제를 연 시장이 있습니다. 서울 답심리에 있는 현대시장. 아이들이 전통시장을 친숙한 놀이회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축제를 마련한 거죠. 시장에 장을 보러 온 사람도,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아이들은 시장에서 놀고요. 어른들은 장을 보고요. 상인들은 우리 손님들의 웃음을 들으면서 하루를 보냈을 텐데요. 무엇보다 반가운 건 이 시장 축제에 3,500여 명이 다녀갔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시장 하면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따라갔던 기억, 시장 아주머니의 넉넉한 인심, 왁자지껄한 사람들 목소리가 떠오르는데요. 그런 시장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더해지다니, 장을 보러 가는 곳에서 놀러 가는 곳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됐네요. 우리 동네 시장에도 언젠가 이런 축제가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시장도 하나의 멋진 놀이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요즘은 노키즈존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인데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시장을 놀이터처럼 즐겨라 라고 하는 곳이 있다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멋진 추억, 따뜻한 추억 가지고 계실 텐데요. 뻥이요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란 추억도 있으실 테고요. 아니면 시장에서 각설이 공연을 재미나게 구경한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시장에 만난 먹을거리를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B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한 줌에 이어서 노래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오셨어요. 자, 우리 보기들의 간직한 시장의 추억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엄마가 해준 얘기 때문에 이 뭔가 머릿속에서 좀 기억을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막 3, 4살, 5살 이랬을 때 엄마가 시장 데리고 가면은 저는 시장에 가는 이유가 그 트럭 위에 목마 타러 가는 건 거예요. 회전 목마 말고 그 트럭에 올라가면은 목마 같은 게 한 두 마리, 몇 마리 있잖아요. 그거를 꼭 타야 되는 거예요. 동전 넣고. 옛날 사람. 맞지? 내 옛날 사람이지. 옛날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랑 말이 통하는 거 알겠어요. 어쨌든 그 동전 500원인가? 뭐 500원도 너무 비쌌을 거야. 한 몇백 원 넣으면, 100원인가 넣으면은 한 5분, 10분 정도 목마를 태워주나 봐요. 그거를 꼭 타야지 집에 오는 거예요. 시장 시작할 때 엄마가 장보기 시작할 때 쫄르고 또 나올 때까지 엄마가 안 태워주면은 진짜 아주 그냥 울어 제끼는 거지. 우리 외동딸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걸 꼭 한번 타고 나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꼭 태워줬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왠지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기억도 있고 또 그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뭐 호떡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호떡을 그렇게 좋아해요. 복디는. 자,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32님. 와, 수원 영통 출근길입니다. 어쩜 하늘이 파랗기만 하고 구름 하나 없을까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다둥이 요한님께서는 어릴 적 엄니와 시장에 가면 신문지 꽃가래 파는 번데기를 꼭 먹어야 했죠. 근데 요즘은 번데기를 파는 그 이거 이 세 글자 말고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뭐라고 그러지? 리어카 맞지? 이 리어카는 안 보인다고, 번데기 파는 리어카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럼 뭐 있죠. 뭐 바닷가나

이런 시장 앞에 맞아 이런 거 있는데 아직 있을 거예요. 저는 인천 출신이잖아요. 막 연남부도 밭 그 시장이나 소래포구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문 앞에 꼭 이런 거 있던데. 그래서 저는 그 번데기를 그때 먹어요. 엄마 아빠가 생선횟집에서 가서 먹으면은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이래서 또 이제 인천 사람이니까 꼭 그런 항구 포구 시장에 가가지고 회를 생선회를 떠서 집에 와서 먹고는 했는데 그 시장에 가는 게 저는 싫었어요. 왜냐? 막 생선 비린내도 나고 사람들도 많고 막그내 예쁜 신발에 그물 첨벙첨벙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가는 건 싫어했는데 이거를 되게 먹고 싶어서 번데기나 그 다슬기 같은 거 팔잖아요. 다슬기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신문지 꽃갈에다가 다슬기 삶아서 팔잖아요. 그거 먹는 재미에 따라갔던 것 같아요. 4289님, 시장하면 꽈배기가 원픽이죠. 설탕이 버무린 꽈배기. 군침 도네요. 아, 그치. 시장 가면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 맛있지, 맛있지. 저는 그 프란체스코 이웃이라는 홀몸노인들한테 반찬 배달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그 배달을 하려면 꼭그 식당에서, 그러니까 저희 주방에서 그분들 댁에 배달할 때 시장, 창신시장을 꼭 지나가야 돼요. 갈 때마다 막 너무 장이 보고 싶고. 이제 어른이 돼서 언제든지 지갑을 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장이 보고 싶은데 일단 나는 봉사하러 왔으니까 지갑도 못 꺼내고 맨날 시장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데 거기 할머니가 파는 떡볶이도 너무 먹어보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설탕 묻힌 꽈배기도 너무 사고 싶고 그리고 거기 야채 파는 거 보면은 물론 뭐 마트는 깨끗하게 포장해 놓지만 그래도 거기에 할머니나 뭐 아주머니들이 파는 그 야채가 너무 신선해 보이고 사고 싶은데 내가 이미 반찬 배달해야 되는 반찬이 손에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아쉬워요. 그래서 맨날 끝날 때마다 아, 내가 이거 봉사 아닐 때 와서 꼭 시장을 투어해야지 맨날 이러는데 또 막상 봉사 끝나고 집에 오면은 그갈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아, 언제쯤 빨리 시장 가서 장 봐야겠다. 2903님께서 꿀팁. 제가 사는 안양 중앙시장에는 식혜 맛집이 있어요. 옛날에 외할머니가 집에서 손수해 주시던 식혜 손맛 그대로 정말 맛있습니다. 강추해요. 꼭 놀러 오세요. 우리 복디 MZ인 줄 알았는데. 그 목마를 아는 거면 저도 어릴 때그 목마 샀는데요. 아, 목마 알죠? 우리 목마 세대잖아요. 아, 맞지. 요즘 애들은 막뭐 리조트에 막 지하 1층에 막 오락실 앞에 그런 뭐 뽀로땡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나는 트럭에서 목마 탔다고.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시장 가면 김이 피어나는 족발이에요. 소중대 사이즈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또 이런 거 파는데 또 향이 그 향신료의 향이 또 맛있어가지고 뭔가 맛있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못 지나치잖아요. 귀동 요한 이유님. 인천 신포시장 닭강정 유명해요. 아, 알죠, 알죠. 저 인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이게 진짜 큰맘 먹고 가야 돼. 그 동인천이랑은 조금 멀었어요. 신포동이랑은 조금 멀었어가지고 큰맘만. 아, 나 진짜 옛날 사람인데 인천 분들은 들으시면 아, 복디가 진짜 옛날 사람이구나 싶으실 텐데 저에게 동인천은 인천 백화점입니다. 인천. 동인천 백화점. 동인천 백화점에 장 보러 가거나 엄마 아빠가 쇼핑 갈때막한 달에 한 번? 아니 두 달에 한 번? 아,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옛날 사람, 시골 사람 같잖아. 저 수도권 사람인데요. 자, 김상은님. 김떡순, 티떡순. 아, 맞죠, 맞죠? 디오니시아님, 저는 호떡, 떡볶이, 오뎅 먹어요. 시장표 분식이 얼마나 맛있게요. 호떡은 복디도 좋아하는 간식. 맞아요. 책을 읽으셨군요. 8766님, 김떡순이요. 그리고 어묵 국물, 캉. 아, 침이 또 새빻게. 자, 그리고 2848님. 저희 집 근처 시장에는 이미 유명해진 고추만두 집이 있어요. 전 시장에서 먹는 호떡이 그렇게나 맛있더라고요. 이상, 만두의 도시 청주였습니다. 아, 그래요? 만두 맛있겠다. 1214님은 어제가 장날이었거든요. 우리 동네 시장은 맥반석이 구운 김이 맛돌이랍니다. 떡도 맛있고 장본 후에 잔치국수는 꼭 먹어줘야 돼요.
시장들 보면은 맥반석에 구운 김 막 이렇게 시식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뭐 제주도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 맛있죠. 아주 그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그냥 못 지나치죠. 와구와구 먹게 되죠. 7409님, 대구 서문시장을 작년에 가서 땅콩빵도 포장해 오고 잔치국수도 먹고 온 적 있어요. 눈으로 본 건 전이랑 분식 보고요. 오손도손 사람도 봤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잔치국수가 또 이렇게 킥인가 봐요. 다들 장본 후에 잔치국수를 드시네.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빨리 뽑아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제작진이 골랐거든요. 슬디가 골랐어요. 누구 드렸는지 알아요? 저도 꽈배기 좋아함 하시면서 4289님께 선물을 드리겠대요. 4289님 축하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돌아올게요. 임창정, 늑대와 함께 춤을.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아우스틴님, 동인천의 인천백화점 말씀하시니 조금 연식이 되신 듯하네요. 부평 깡시장에는 예전에 그릇가게 사장님께서 지역 학교에 장학금을 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막내 동생 잘 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1104님께서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추가 검사가 나와서 오늘 예정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걱정되는 곳이 많은데 오늘 검사도 무사히 지나가길 별일 아니길 빌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싱숭생숭하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무사히 지나갈 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3397님, 안녕하세요 복디. 9월 30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수술을 받으십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치매 치료 중이시기도 합니다. 2주마다 링거도 맞으러 다니고 계시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당연하죠.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3397님의 어머니, 아버지 모두 다 나아지시기를, 얼른 회복하실 수 있기를 복디가 많이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송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다짐, 외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니도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늘 이거는 꼭 지키고 싶다 하는 거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진이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437님, 걱정한 일이 진짜 일어날 확률은 4%래요.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 하루 보낼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6437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건강검진 걱정된다 하신 분도 쓸데없는 걱정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걱정한 일이 진짜로 일어날 확률은 4%다. 그리고 또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분명히 하느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을 정도만, 우리가 감당하실 수 있을 정도만 주실 거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한번 버텨보자고요. 9077님, 저는 친정 안동에 왔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따라 그물 같은 망사 장바구니 들고 구시장에 갔었는데 장을 보고 집에 왔더니 망사 장바구니 끝에 장 본 적이 없는 말린 생선이 대롱대롱 매달려 따라온 거 있죠? 낚시한 것처럼요. 방학이라서 안동에 내려왔는데 신시장과 구시장을 가운데에 위치한 친정집에서 행복을 여는 아침 들으며 추억의 추억 나들이를 소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장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생선이, 말린 생선이 대롱대롱, 그게 이렇게 뭐 가시 같은 데다가 지느러미 같은 데 걸렸나 보다. 그죠? 귀엽다. 김상은님께서는 이런 다짐해 주셨네요. 제발 아프지 말고 오디오 성경 이어듣기.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부지런히 해도 100일이나 더, 2026년 100일이나 더 실천하실 수 있어요. 오디오 성경 이어듣기 너무 좋다. 복대 자만 오면 그 오디오 성경 저도 들어야 되겠다. 딕토랑 딕타, 겁쟁이지만 혼자서 잘 자기 하는 귀여운 다짐. 왜 혼자 자요? 딕토랑 딕타 같이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혼자 자요? 8766님, 오늘은 하루 어머니께 통화로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하트도 3개 붙여주셨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다짐, 오늘의 진이를 한번 뽑아봐야겠는데요. 오늘의 진이는요, 딕토랑 딕탁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겁쟁이지만 혼자서 잘 자기. 딕토랑 딕타랑 같이 자면은 혼자서 잘 필요 없는데 왜 그렇지? 자, 선물 드릴 테니까요. 샵 1053으로 성함이랑 주소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의 진이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1부예요. 1부 마치고 2부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고요. 샵 1053입니다. 자, 그러면은 1부 끝곡 샤니의 그대를 사랑해, 이 노래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후 2부 8시에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6: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9: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10: 펄!
11: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9: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2: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1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스피비씨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0848님께서 저는 울 동네 통장입니다. 인구조사, 실태조사, 200가구 조사해야 되는데요. 100가구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주민분들 문 좀 열어주세요. 서명받아야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안 그래도 어제 이거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귀여운 문자잖아요.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인구조사, 인구실태조사 해야 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라디오에 굳이 문자 보내주신 게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에 갔더니 제가 어제 조금 늦게 귀가했어요. 일하느라고. 근데 귀가했더니 저희 집 앞에 포스트잇으로 통장님이 몇 동 통장입니다. 라고 인구조사 해야 되는데 부재중이어가지고 그런데 이 번호로 문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0848님이 생각이 나서 얼른 연락해서 저희 집의 상황을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통장님이, 아, 근데 또 세상이 무섭긴 무섭지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부재중일 경우가 더 대다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무서우니까 문 안 열어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인구실태조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세요. 혹시라도 0848님의 문자가 떠오르신다면 저희 집에 몇 명 살아요? 인터폰으로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옹양양이님, 오늘의 다짐은요. 만 탤런트나 용서해 주신 주님 기억하면서 상대방에게 적어도 100 데나리온만큼 용서해 주는 마음 가지기. 지난 주일 강론 말씀에 안 그래도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 주일 복음 말씀이었죠. 만 탤런트가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6조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신부님께서는 그걸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면 한 데나리온에 일꾼 한 1인 사가 뭐라 그러지? 한 일꾼의 월급이라고 했으니까 1급 일당이라고 했으니까 100 데나리온이면 얼마고 그러면 만 탤런트는 얼마고 하면서 6조 원이나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아우스틱님, 어제 장거리 운전 후유증에 허리가 많이 아프지만 파스 한 장 붙이고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낫겠죠? 아내도 한 장 붙여줬네요. 아픈 것도 같이 아픕니다. 어머나, 일심동체. 진짜 사랑꾼. 아, 스프링 왈츠님께서는 스프링 왈츠님, 초록 모자, 김상은님, 민방위 모자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아쉽니다. 저 이번 주말에 산 거예요. 아, 이거 한정판이라고요. 아니, 사실 이거 제가 온양에 사진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 똑같은 모자가 파란색이 있고 이번에 신상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초록색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초록색 산 거예요. 파란색 모자는 송혜교 씨가 쓰신 모자예요. 근데 초록 모자가 나왔길래 샀는데 아니 제가 쓰니까 민망이 모자 같다고요? 너무하시네. 민방위도 안 가봤는데. 자, S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화요일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굶주린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워줄 김리원 대표님의 이리온 서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국제구조위원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오뚜기, 디지털 트리니티, 와이즈플래닛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김종국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천걸음을 가도, 천걸음을 가도, 왜 나 이 노래 처음 듣는 것 같지? 만걸음을 걸어도 난 언제나 제자리 걸음. 와, 너무 속상하다. 천걸음을 가도, 만걸음을 가도 제자리 걸음이라고요? 너무 답답해. 생각만 해도 힘든데요? 여러분들도 천걸음을 가도, 만걸음을 걸어도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 무엇인가가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 주행은 앞으로 직진하는 것 주행은 어찌어찌 하겠는데 주차 실력이 천일을 해도 만일을 해도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겠고요. 아, 이것도 공감하시겠네. 아무리 식단에 운동을 해도 천일을 지켜도 만일을 지켜도 정체기를 맞은 다이어트. 제자리 걸음일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 보기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 이거는 진짜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복디는 복디의 통장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내 통장은 그대로지? 라는 생각? 자,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 샵 1053으로 여러분들의 제자리 걸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복작복작 김종국 제자리 걸음 듣고 왔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리 걸음을 걷고 계신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복디에 그 용돈처럼 아주 작고 소중해. 통장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9790님께서는 아 귀여워. 파프리카를 먹어도 다이어트는 제자리 걸음. 주식으로 파프리카를 우걱우걱 씹는데도 다이어트는 매일 제자리 걸음. 귀엽다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아, 내가 아는 사람 같아가지고 더 귀엽네요. 자 아우스틱님. 뱃살 빼기 위해 탄수화물도 조금만 먹는데 왜 뱃살은 제자리인 거죠? 아 술. 술 타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술이 칼로리가 높아요. 여러분들. 술. 술을 뱃살에는 진짜 술이 쥐약입니다. 3307님. 오늘 아침에도 두리번거렸어요. 아, 내가 차를 어디다 뒀더라? 왜 주차 기억력은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그쵸. 저 맨날 진짜 맨날 저희 집 주차장은 지하 3층과 지하 4층 딱 두 층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헷갈린다? 아 정말. 3307님. 오늘 아침에도 두리번거렸어요. 0732님. 천 걸음을 가도 만 걸음을 걸어도 내 토익 점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 이거 복디가 꿀팁들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수학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한번 그런 무료로 무슨 영어 브랜드 같은 데 있잖아요. 그 해땡땡 같은 거. 복디 때는 그랬어요. 복디가 대학교 때는 그런 데서 무료 강의, 그러니까 무료 기출문제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풀어놨거든요. 그걸 풀면은 그 공식처럼 딱 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꼭 나오는구나, 저런 문제 나오는구나. 이거를 달달달달 풀다 보면은 공식처럼 외우면은 그래도 많이 맞습니다. 참고로 복디는 토익 점수 높아요. 자랑 아니고요. 복디는 영문과잖아요. 자, 1214님. 15년 동안 저거 내가 사람 만들어놨지 싶지만 어느 순간 보면 중딩 딸만도 못한 남의 편을 보면서 제자리 걸음 같아 답답합니다. 저거 내가 사람 만들어놨지 싶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라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 문자 보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7698님 문자까지 읽어볼게요. 복디 오랜만이에요. 2년 전 저희 집 늦둥이 김수진 글로리아가 입학을 했을 때 문자 보낸 것 같은데 어느덧 3학년이 되어서 올해 첫 영성체를 하게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 태어난 모든 아가들 축하합니다. 아참,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챙겨서 나가세요. 아침마다 저와 수진이는 복디이몽 방송 들으면서 일어나요. 좋은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2년 전이었으면 복디가 진짜 초보 DJ였을 텐데 뭐 지금도 물론 초보지만 그때는 더더더더 왕초보 DJ였을 텐데 그때 듣고 오랜만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아침마다 복디이몽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생일도 축하드리고 첫 영성체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자, 복작복작 김종국 제자리 걸음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주차 장소는 깨톡에 써놔야 찾아요. 3307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작복작 마무리하고요. 노이즈 상상 속에 넣어 들으면서 화요일 코너 이리온 서재로 돌아올게요.

0: 배고픈 건 참아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으시겠다고요?
1: 굶주린 마음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0: 이리온 서재. 매주 화요일 좋은 책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여와의 여신 김리온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0: 우리 리온 대표님은 가을이 아니라 봄인데요. 오늘 이 그린 연두색 네. 가디건을 걸치고 아주 상큼한 아주 싱그럽게 하고 오셨어요.
1: 아니 그 수진 복디 눈에 이제 봄이 낀 게 아닐까.
0: 아, 그런가요?
1: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제게 봄이 온 건가요? 우리 대표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네, 한 주 아무래도 다음 주 추석 때문에 연휴가 있다 보니까 바쁘게 또
0: 맞죠,
1: 일하고
0: 맞죠.
1: 근데 그 와중에 또 재미있는 연극을 봤는데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0: 뭔가요? 너무 궁금해요.
1: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장진 감독님이 하는 연극인데요.
0: 네.
1: 꽃의 비밀이라고.
0: 그 감독님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감독님 작품을 봤거든요.
1: 그렇죠. 최근에 진짜 연극을 더 활발히 하고 계세요.
0: 오,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요.
1: 그렇죠. 근데 이 꽃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초연을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작품이에요.
0: 네.
1: 근데 그 초연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인기가 많고
0: 네.
1: 그 보기 드물게 코미디가 사실 드물잖아요. 뭐 영화든 연극이든
0: 그쵸.
1: 사람을 막 웃겨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보면은 남녀노소 다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공연이어서
0: 그래요?
1: 11월 말까지 하니까 대학로에서 하거든요. 이거는 꼭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0: 특히 서울대교구 신자들한테는 해화동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명동이랑도 가깝기도 네. 하고 해화동 성당도 있고 해가지고 더 뭐 성소 모임도 하고 거기서 하니까 더 익숙할 텐데 11월 말까지 하는 꽃의 비밀
1: 네.
0: 오,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1: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보기들도 많이 기다렸을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얘기했던 그 화제의 신간 우리 복디 오수진의 에세이 내 심장을 줄게를 가져왔습니다.
0: 아, 사실 그때 김지영 소설사 출판사에 김지영 대표님과 먼저 살짝
1: 그렇죠.
0: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리온 대표님과 본격적으로 이리온 서자에서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모두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0: 아, 특히 이번 책에 리온 대표님께서 이벤트를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1: 아, 무슨 그것도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이럴 때 좀 아쉬운 게 진짜 좀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더 알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게 좀 아쉽네요.
0: 이미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영향력이 많으시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내 심장을 줄게 책 선물까지 챙겨 오셨다고요.
1: 네, 네. 제가 보기들에게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0: 사실 저희 책 나오자마자도 이벤트를 했었어요. 많은
1: 네, 그렇죠.
0: 분들께 그 내 심장을 줄게 책을 리온 대표님께서 직접 구매하시고 저희에게 나눠주셨는데 남은 10분께 내 책을 줄게 퀴즈 준비되어 있거든요. 남은 10분께 저희가 내 심장을 줄게 신간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셨잖아요.
1: 그랬죠.
0: 어때요? 아는 사람이 쓴 글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1: 이게 아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도 책으로 나오면 다르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고 진짜 기다렸는데 또 그 저희 직업주의보에 그 소설사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참 말맛을 아는 작가다.
0: 아,
1: 재밌게 글을 잘 쓴다라고 해서 엄청 기다렸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저 역시 진짜 네.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을 했고 재밌게 읽었고요. 네. 이런 게 조금 재밌었어요. 예전에는
0: 네, 네.
1: 복디가 미래 날씨를 예보를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0: 네, 네, 네.
1: 지금 우리에게 현재 행복한 아침을 열어주고 있는 사람인데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게 그런 책을 만났다는 게 조금 색다른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재밌었습니다.
0: 제가 이제 제가 쓴 책이지만 다른 분들이 읽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또 제 책이 다르게
1: 그렇죠.
0: 느껴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리온 대표님을 통해 듣는 제책 이야기가 어떨지

0: S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원 대표님과 함께 이리원 서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89님 저 성질이 급해서 선물 신청 안 하고 복디의 책을 그냥 사서 읽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예약 구매해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샀는데요. 아직 많이는 아직 못 읽었는데 평소에도 정말 열심히 살았기에 많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2250님 문자 읽어주세요.
1: 복디 찌찌뽕 오늘 대표님이 소개하지 않을까 했는데 딱 맞췄어요. 저도 2주 기다려 받아보고 있어요.
0: 5478님께서는 복디님 어제 주문한 복디책이 왔어요. 받자마자 호다닥 다 읽었답니다. 딸아이가 있는 저도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어 눈물도. 책도 어찌나 반짝반짝 이쁜지 복디님의 소중한 심장 늘 에너지와 좋은 기운을 주는 복디는 저희에게도 소중한 복디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다른 분들도 진짜 많이 지금 문자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저희가 책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내 책을 줄게 퀴즈를 내드릴까 하는데요. 대표님께서 문제 내주시죠.
1: 네. 내 심장을 줄게 저자 오수진 작가는 심장 이식을 받은 후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마음 땡땡 운동부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장기 기증과 생명 나눔을 실천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단체 이름은 과연 한마음 무슨 운동 본부일까요?
0: 1번
1: 한몸,
0: 2번
1: 두몸,
0: 3번
1: 잇몸.
0: 한마음 잇몸, 잇몸 운동 본부. 이거
1: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치과 같은데 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치과 홍보대사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평소에 이야기 나누는 포맷대로

0: 네.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1: 네, 뭐 너무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오수진 작가는 13년 동안 K-방송국의 기상캐스터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카톨릭 평화방송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진행자로 우리들의 아침을 열어주고 있죠. 현재 뭐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한국심장재단 이사로 활동하시면서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하고 자살 예방 강사와 생명나눔 강사로도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0: 아이,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 작가님. 그렇대요. 네. 자, 내 심장을 줄게. 이 신간 내용은 어떨까요?
1: 일단 이 기상캐스터였던 오수진 작가가 심장이식을 받고 그 투병 과정, 그 이후의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수진 작가는 25살부터 13년 동안 기상캐스터로 일했습니다.
0: 네.
1: 새벽에 일을 시작해서 일이 끝나면 그 이후에도 계속 배우고 뭔가 더 큰 무대, 더 넓은 무대로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K-공영방송국의 기상캐스터가 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더 한 단계 올라왔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프라임 타임 때라고 하죠. 그 무대에 서야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스스로는 뭔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0: 제자리 네. 걸음 나왔네요.
1: 그런 푸념을 늘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작가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항상 현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중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리던 때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2015년도 30살 생일을 앞두고 뉴욕행 비행기 좌석을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때 당시 네. 남자친구한테 가려고 그랬죠.
1: 그러니까요. 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풀어놔 주셨어요. 예, 미국에서의 삶을 좀 상상하면서 당시 만나던 사람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을 하신 거였는데 이제 뭔가 그 워싱턴 쪽의 방송국이랑 이야기도 잘 돼가고 있고 해서 출국 전에 건강검진만 그저 체크리스트처럼 네. 이것만 하나 하고 하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0: 네.
1: 이때는 암이라는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죽음이라는 공포라기보다는 그냥 미래가 멈췄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대요. 꿈꾸고 있던 미래가 있었으니까 멍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하고 남자친구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투병의 시간이 시작됐고 예정된 일정을 다 취소했겠죠.
0: 네.
1: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뭐 얼굴빛도 달라지고 우리가 뭐 익히 들어 알던 그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열심히 사셨잖아요. 굉장히 본인이 현재를 돌보지 않고 미래만 생각하며 달렸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게 된 거죠. 그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세상이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자기만 떨어져 나와서 지구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외계인이 된 기분이었다고 써주셨는데 어쨌든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그 기분이 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그렇죠. 네. 이제 병이 낫고 돌아갈 자리가 있을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오수진은 돌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가장 컸다는 게 조금 인상적이긴 했어요. 빨리 나아야지, 뭐 건강해져야지. 이거보다는 일에 대한 생각을 더 크게 했다는 거니까. 그때 9시 뉴스 중계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요. 그 전부터 9시 뉴스에 대한 그 동경이 있었잖아요. 네. 나도 언젠가는 저 메인 뉴스에 가서 뭐 멋지게 날씨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달려왔던 사람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달라진 내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좌절해 있는데 내가 뭐 죽을 똥 살 똥보다는 아, 내 모습이 지금 너무 싫다. 뭔가 다시 활력이 있는 오수진으로 찾아가고 싶다라는 와중에 9시 뉴스의 기회가 떡하니 온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떡하니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덥석 잡으신 거예요.
0: 아이쿠!
1: 건강이 우선이다. 이게 아닌 거죠. 그때의 마음은.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때 첫 생방송 복귀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대요.
0: 맞아요. 명동에서 했습니다.
1: 네. 가발을 쓰고 그 명동에 나가서 이제 본인은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표현을 한 게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0: 네.
1: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못생겼다고 느끼고
0: 맞아요.
1: 그 아픈 터널을 지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밝게 웃으면서 사람들은 아직 치료받는 환자라는 걸 이제 상상도 못할 때

0: 본인이 화면석 영상을 항상 체크를 하는데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고 시청자들은 항암치료를 받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때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 요즘 과발이 되게 좋아요.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 있는 게 좀 어색하고 지금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써봤으니까 네. 이제 그 과발의 그 특징이 어떤지 뭐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얼굴 빛깔이나 이런 게 아픈 사람이 티가 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해도 뉴스에 나왔겠어라고 상상을 그쵸, 안 하시니까 네. 모르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요즘 가발이 되게 좋아서
0: 진짜 9시 뉴스 나와서 명동 나와서 생중계하니까 사람들은 네. 그래서 상상을 더 못했을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때 이 오수진 작가는 이때가 참 이상한 시기였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축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꿈에 그리던 무대에 간 거니까. 근데 본인은 동시에 죽음을 대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은 모든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 힘든 일이 생기면 막 모든 상황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삶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데도 무너질 때도 있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선물이 올 수도 있다라고 써주시면서 그 시절 그 삶에서 모순을 배웠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쁨과 슬픔, 상실과 성취가 종종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거를 몸소 체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8차례 항암치료와 20여의 방사선 치료를 드디어 마무리를 하시고 네. 이제 뭐 글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셨어요. 담담하게 이제 뭐 자세하게 말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힘든 시기였겠어요. 근데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네. 생활도 이제 안정적인 궤도로 올랐다고 생각할 즈음에 네. 그때 이제 삶의 두 번째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1: 그렇죠. 그때 이제 아마도 그 항암 부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항암이 너무 세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슬슬 제 심장에 무리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좀 남들보다 혹은 나중에 발병이 된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1: 일을 드럽게 네, 좋아해요. 네.
0: 이게 참 그 상황이 되면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게 생활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지나고 글로 보니까 좀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막 붓고 계단 올라갈 때 힘들고 해도 아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뭐 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해요.
1: 그렇죠. 그렇게 호되게 당해놓고
0: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어느 날 퇴근 후에 이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너튜브를 보고 있는데 웃음이 멈추는데 뭔가 숨이 차다라는 생각이 들어 웃고 있는데 숨이 차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웃음이 멈추고도 뭔가 숨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기분이 들었대요. 근데 잠시 뒤에 괜찮아졌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제 응급실로 간 거죠. 가면서도 아, 다 진짜 응급 환자가 온 것 같은데 나 멀쩡한데 괜히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검사하고 나서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이게 심장 근육 질환이라서 심장이 기능 이상으로 신체에 필요한 만큼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요. 네. 병원에서 급하게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게 된 거예요.
1: 그렇죠. 아, 사실 그때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를 정말 무조건 회복하라고. 네. 근데 저같이 이렇게 뽀짝뽀짝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때 진짜 지옥이었거든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0: 그렇죠. 이게 본인에게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더 갑갑하게 느껴졌겠죠. 게다가 출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1: 그러니까요.
0: 되는데.
1: 제가 이게 무슨 민폐야? 또 민폐야.
0: 네, 나는 성실한 방송인인데.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 간신히 퇴원을 하고 나서 네.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또 이제 출근 전에 항상 병원에 들러서 링거를 맞고 일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넘은 후에 간호사분께서 이거 단순한 감기열이 아닌 것 같으니까 심장내과 진료실을 가보시라 라고 얘기를 듣고 찾았는데 이제부터 뭔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대요. 네. 바로 입원해야 된다고 하고 2018년도 4월 20일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신 거죠.
1: 네. 진짜 그 길로 그때 그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입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입원실에 갔어요. 근데 입원실에 갈 때만 해도 또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입원실에서 옷을 갈아입자마자 간호 선생님께서 뛰어오시더니 중환자실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그 배, 그리고 제가 아, 저 걸어갈 수 있는데요. 안 된대요. 배들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걸어갈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위중하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셨겠죠. 그래서 그 배들을 타고 그냥 한 옷 갈아입는 그 30분 안에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갔게 됐던 그 기억이 납니다.
0: 그때 상황이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았던 상황이래요.
1: 그쵸.
0: 근데 이 성실한 방송인은 또 결혼도 여러 사람과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내가 깨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본인이 얼마나 위중한지 모르고 이제 그 약속만 걱정을 한 거죠.
1: 그쵸.
0: 그래서 언제 내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던 건데 그 심장이 나빠지면 모든 장기 기능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엔 뭐 숨 쉬는 것도 숨 쉬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았는데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호흡하는 매 순간 기침이 나고 온몸 여기저기에 기계 온갖 기계들을 연결하고 몸에 관들이 하나둘씩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는 뭐 서서히 희망의 끈을 놓았다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투석기를 달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내일이고 결혼식이고 방송이고 아무것도 이제 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이 순간 이 호흡 그냥 이 기침 그리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1: 네 그 신장이 망가지니까 네. 확실히 갈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갈증만이 존재했다고 그 스스로가 이제 나는 이제 나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희망을 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따라서 무너졌다고 해주셨더라고요.
1: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0: 네. 그 맞아요. 그 전까지 이야기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길게 써졌지만 이거는 갑자기 네. 순식간에 몸 따라서 마음까지 다 무너졌다고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응급도 영순위가 된 거죠. 이제 응급도 영순위라는 거는 이제 빨리 받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게 된 거잖아요.
1: 그쵸.
0: 정말 위기의 상황이 된 건데 앞으로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도 아버님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이제 기도만이 남은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심장을 기증을 받아서
1: 그렇죠.
0: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1: 그러니까요.
0: 건강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뇌사자분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생전에 서약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분의 유가족이 마지막 순간에 내 가족의 일부가 세상에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증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리온 대표님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아팠던 이야기도 쓰여져 있지만
0: 네.
1: 그 아팠던 이야기를 뭐 그리고 타이틀도 뭐 투병기라고 쓰기는 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제가 장기 기증을 받고 느꼈던 감정이나 이 감정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이를 결론은 그냥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다른 분들이 장기 기증이라는 게 얼마나 숭고한 결정인지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이게 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보면은 당연히 다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어쨌든 장기 기증에 대한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생존자도 통계적으로 굉장히 소수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살아남은 사람이 기록을 통해서 남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너무나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의 고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릴 때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에게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제 이 아픈 이야기를 드러내는 게 네. 조금 좀 민망하면서도 좀 안 하고 싶다.
0: 네.
1: 어떻게 생각하면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뭐 제가 심장이식 하기 전에 아팠던 이야기들을 계속 숨기고 그렇게 쭉 오다가 이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펜대를 들고 아 써야겠다 네. 기록에 남겨야겠다라는 거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0: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담담하게 쓰려고 하고 작가로서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남들에게 그 고통을 넘기지 않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책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구체적인 장면을 포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타인의 삶을 들어가 볼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없고 그걸 누군가가 해줘야만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아팠는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갈증이 심했다라던가 뭐 아까 뭐 그런 이야기들 듣기에는 별거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꺼내기 어려운 기억이고 말할 때 또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픈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그거 덕분에 다른 세상을 체험해 볼 수 있고 그거 덕분에 이해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좀 이상적이었던 부분은 있으신가요?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삶은 알 수 없잖아요. 네. 다들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각자의 걱정이나 뭐 상실, 견뎌온 시간들, 짐들 이런 게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이 좀 고맙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병을 이겨낸 이야기 써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몰랐던 시간을 꺼내 보여준 거,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이 들었는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뭔가 그런 위로의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처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책에는 그런 남의 삶에 들어가 보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책이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복지가 솔직한 매력이 있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보면서 그 매력이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솔직이라는 게 무엇이나 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너무 매력적으로 잘해서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라고 느껴지게끔 잘 쓰셨더라고요.
1: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0: 네, 그래서 이게 재밌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 책이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책이 참 재밌게 읽히는 것 같아요.
1: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책 제목 어때요? 내 심장을 줄게. 이거 되게 고민했거든요.
0: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 사실은 준 게 아니라 받은 거잖아요.
1: 받은 거죠. 저는 받은 거죠.
0: 네, 근데 왜 그렇게 어긋나게 썼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왜 그렇게 쓰신 거예요?
1: 이 심장이라는 게 네. 생명이고 우리 하트, 네, 네. 심장 뭐 이렇게 네. 하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심장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사랑에 더 포커스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랑을 주고 네. 싶고,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 기증자의 입장에서는 제 심장을 주신 거잖아요. 네네, 저에게 네네. 당신 심장을 주신 거잖아요. 네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담은 게 이 제목이라고, 여러 가지 제목 후보가 네네. 있기는 했었어요. 보셨죠?
0: 네네.
1: 제가 SNS에 막 투표도 올리고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내 심장을 줄게라는 게 되게 중의적인 표현도 있고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네. 것 같아요.
0: 저도 되게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는데, 뭔가 이제 그 누군지 모르는 분에게 다시 삶을 심장으로 다시 삶을 얻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내 삶을 좀 내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책에 곳곳이 읽히더라고요.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삶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받은 걸 이제 그대로 갚을 수는 없으니까. 내 심장을 정말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신 내 다른 거를 좀 주고 싶다. 그게 뭐 사랑이든 시간이든. 그런 작가님의 좀 약속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목이었어요.
1: 고맙습니다. 이 책장을 딱 덮고 이 오수진 작가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 있으신가요?
0: 네,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감히 누구의 삶을 응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니까 참 사랑스러운 수진이를 언제나 응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1: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들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뭐 이 어떤 제가 그러니까 받은 거를 베푸는 것도 아니야, 갚기 위해서 네. 이 책을 썼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책을 잘 썼다, 그러니까 쓰기 잘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나를 위해서 이 책을 쓰길 잘했다 싶기도 하고. 또 널리 널리 퍼져가지고
0: 그럼요
1: 많은 분들이 네. 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네. 기증과 생명 나눔을 실천하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단체의 이름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1번 한몸입니다.
1: 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퀴즈의 정답이었습니다. 책 그 내 심장을 줄게 책 선물 받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공식 질문 드리면서 같이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 내 심장을 줄게를 읽고 리온 대표님의 마음에 남은 한 문장 궁금합니다.
0: 네, 이 좀 몇 문장이어서 그냥 좀 쭉 읽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몸이 약해지는 순간을 맞이한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건강을 돌보는 일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나는 그 시간을 조금 먼저 경험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암을 갑작스러운 폭우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예보 없이 쏟아지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는 날씨 같은 것. 폭우를 맞는다고 해서 삶 전체가 바뀌지 않는다. 대신 우산을 더 꼼꼼히 챙기고 문득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게 된다. 그러면서 발 디딘 땅이 더 단단해지기도 한다.
1: 이게 이 질문 이 문장을 쓰면서 그냥 네. 저한테 다짐한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 암 환자였다는 거 자체가 가끔은 되게 약점으로 다가오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한테 흠이 아니야. 너한테 약점이 아니야. 다른 사람 물론 건강하시면 훨씬 좋겠지만 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걸 너는 빨리 겪으면서 앞으로 더 잘 해가면 돼라는 다짐도 있고 또 제 주변에 뭐 이렇게 우리 같이 듣는 청취자분들한테도 항암을 받고 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0: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너무나 큰 위로를 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안 돼서 제가 쭉 써와 봤습니다.
1: 고맙습니다. 자, S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위하는 아침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고 같이 인사드릴까요?
0: 네, 그 이 아까 복디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책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따뜻함도 가져가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천책은 이 복디의 내 심장을 줄게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 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S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끝곡 에픽하이 1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뚜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5: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공익광고 협의회.
9: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